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더드립니다. 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도 이 방송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우리 쭉 녹음이 나갔댔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방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0: 네.
1: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저기 아픈 분들 또 방송을 들으면서 나는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은 나도 이렇게 저렇게 아픈데 저 약을 선택하는 게 맞는가 이런 여러 가지 자문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건강에 관한 이런 문제 혹은 병원에 가서 보였는데 아, 이 함단은 나는 볼 줄도 모르겠다. 비초도 안 모르겠다. MR에 대한 가지한테 이사 설명했는데 난 모르겠다 하는 분들 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자문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쭉 오랫동안 소개드렸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 건뇌보신환 무슨 말인가 하면은 뇌 우리 머리에는 뇌조직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뇌조직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을 팔길래 해서 이 약은 뇌세포를 재생하고 무슨 어찌고찌고 하는데 뇌세포는 재생이 아니 됩니다. 뇌세포가 재생이 재생되자면 몇십 년이 사십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세포는 재생보다도 뇌 머리에 가지고 있는 뇌세포를 다시 말하면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활성시켜주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0: 네.
1: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100살까지 살아도 내 뇌세포의 10%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0: 네.
1: 나머지 90%는 잠자고 있는 대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깨워서 활성시키는 것이 우리 뇌세포가 죽어가거나 뇌신경세포가 죽어가거나 이런 병을 치료하는 데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0: 네.
1: 건뇌보신환 우리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뇌보신환하고 많이 틀립니다. 하나는 제약공장이 틀립니다. 제약공장 하면은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0: 네버신토하는 산동 동화 아교 제약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1: 네, 큰 공장이죠.
0: 네, 동어어죠. 네, 들어보셨죠?
1: 네, 들어봤습니다.
0: 이 사실 공항이라며 큰 이런 남방에랑 가면 더 많이 듣게 됩니다. 네. 공항에서도 이게 산동 동어어죠. 저보다도 얼마나 아름답게 말하셔요. 네. 그대로 해보는데 네. 잘 아이 됩니다. 이래서 이 머리에 탁 꽂히죠.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면 동화 아교. 아교라는 거는 우리 여자들이 꼭 네. 늙어가면서 꼭 써야 될 이야기가 아교입니다.
1: 저도 복용한 적이 있습니다.
0: 우리 네. 효과 있죠. 예?
1: 네.
0: 이 아교라는 거는 전문 혀를 보충하는 데 아주 네. 좋습니다. 기를 보충한다, 혀를 보충한다 이야기 다 다릅니다. 이래서 산동 동화 아교라는 거는 양치입니다.
1: 네.
0: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입니다. 3,600명이 직공이 있습니다. 지금도.
1: 네. 어마어마하죠.
0: 예.
1: 네.
0: 그다음에 총 재산을 보면 134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다음에 처방이 좋습니다. 처방이 일반 처방이 아닙니다. 1771년도 근종 황제가 쓰러졌을 때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고 이래서 근종황제가 쓰러진 적이 있답니다. 예.
1: 네.
0: 그때 살과는 처방이가 이 처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기 건네보시한테도 자문합시다.
0: 네.
2: 예, 우리 집사람이 한 몇 년 전에 한번 예, 초대했죠.
0: 네.
2: 그 온 후부터 언어가 좀 방해했고 그리고 손발이 한 살 하고 한 살 반 조금 쓰는 게 불편하고요.
0: 네.
2: 그리고 머리를 약간 씻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은 모른다. 감각이 이게 모른데 다른 사람 그보다 확실하거나 약간 떠는 거 이게 병나마
0: 나. 예.
2: 예. 근데 이러한 몇 가지 증상을 해서 내가 지금 이 방송에도 옛날에 이게 농방송 할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예.
2: 그래서 보니까 이 약 좀 썼으면 좀 알맞겠는지 해서 내가 그랬었습니다.
0: 일단 머리를 뜬다 할 때는 전체 우리 신경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세포가 많이 손상 왔다는 거 말합니다. 예. 대부분 신경은 우리 중추신경이 다 머리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MR에 찍어 보면은 노바이즈 빙벤이라든가 예, 노워이소라는 이런 심한 진단이 나오죠. 예. 저를 쓰면은 한두 달 쓰면 알깁니다. 손 떨던 사람, 머리 떨던 사람, 특히 박신병으로 온몸 흔들흔들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 효과가 명확하게 알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쓰는 게 좋겠습니다.
2: 예, 지금 활동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들어보 열 가게.
0: 예, 그걸로 쓰면 좋습니다. 이 약은 오래 쓰면 쓸수록 좋은 약입니다. 예.
2: 그래요. 내가 먼저 한 10가지. 한 가지는 얼마에 먹습니까? 예,
0: 알겠습니다. 예. 501-775에 전화하셔서 예, 그 우대하는 이거에 합해서 내 10곽에 10곽 싸면 얼마에 먹겠는가 요거 상세히 자문하십시오.
1: 네. 501-2797번입니다.
0: 예, 하루에 네. 한 번 내지 두 번 써도 되니까, 나, 예, 거기에 따라서 또 며칠 쓸 수 있다는 게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자문은 501-2797번입니다. 전화하십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보내보시란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이 당뇨 합병증으로 예. 어제 남은 이 밥을 잘 먹는다는 게 위 나빠져서 밥을 못 먹고 예.
0: 네.
3: 그리고 열 먼저 나빠지는 게 이 손이 나빠지네. 일시 자꾸 붓기고 예. 손에 네. 잘 나아가 그런도. 그도용 이 온 근육이 뻣뻣하면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고 이렇게 붓기면서 이용 몸이 무겁고 이래던 게 지금 이 근래버시안 쓴 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이 소변도 이용 지워이 잘 나가고 예. 깡치라 나가던 것도 지금 이용 깨끗한다 소변이
0: 맞습니다. 이 약이 본래 근래보신환이란 말입니다. 신이란 건 쓰는 말입니다. 예. 곰팥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 되면서 그런 효과 본단 말이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예. 이 일신이 그렇게 뻣뻣하던 게 그 붓기 빠지면서리 어떤 이 지살처럼 뭐 앉았다 섰다 해도 힘들지 않고 용 좋습니다. 어제 몸이 해가 왔습니다.
0: 그렇죠. 예.
3: 그래서 예, 이거 아무래도 장기로 오래 써도 좋다 하니까 당해요. 합병증은 끊지 없는 배에 자꾸만.
0: 맞습니다.
3: 예, 네, 그래서 예, 이거 그냥 이런 좀 달고 있자 합니다.
0: 예. 달고 있어도 되는 약이고 약이라는 건 쓰여 삼분둠다에 10가지 가운데에서 7가지만 치료하고 세 몫은 독이다 이 말인데 장기적으로 쓰기 바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약은 건종항제부터 장기적으로 써서 건종항제가 그때 사람으로 해서 89세까지 산 사람입니다. 아주 황제 중안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이죠. 그래서 장수할 수 있는 약입니다.
3: 예예 예. 그래 오늘이 10가구 배달 받으시죠.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입니다.
0: 예, 예.
3: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여드름이 건네 보시면 좀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이 머리랑 심함이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0: 예.
4: 축성염이 있으면 소화량이 잘 해야 되고.
0: 예.
4: 뒤에 소변 타수가 잦아가지고, 그래서 내 지금 이거 써봤는데, 확실히 많이 지금 효과를 본 게 아닙니다.
0: 예.
4: 빙하던 것도 많이 나고, 혈압 조절 아예 부분이 혈압 조절 좀 된다.
0: 이 전신 조절이 잘 돼야, 내 조직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이 25가지나 되는 중약제가 들어가서 혈압 조절, 심질문란, 각 방면에 좋은 약입니다.
4: 늘상의 소화량이 아이들 속이 더부룩하더니 좀 소화되는 것도 많이 났습니다.
0: 그렇죠.
4: 네, 저 특히 밤에 소변 다수가 여러 특변하더니 다수가 더 많이 주니까 사람 잠도 지금 제대로 자고 정신도 납니다.
0: 예, 콤파치 문제, 심지어 신속신염, 뇨독증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신우신염 같은 건 또 빨리 치료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 맨 땐디마 서양만, 소염제만 이런 것만 쓰지 말고 이 약 같이 쓰면 빨리 낫습니다.
4: 예, 그, 이번에 한 10박 좀 배달받아 좀 오래 좀 더 쓰자고 그랬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도 좋습니다. 예.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5: 예. 예, 저도 건네 보시면 쓰고 있습니다.
0: 예.
5: 혈압 파동이 심해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니 지금 혈압 조절 잘하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서 좋습니다.
0: 예, 우술 두 종 다 들어가놔서 예, 혈관이 땅땅하게 굳어지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제일 좋은 중약이가 우술이나 두 종입니다. 예,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5: 예, 그러니까 심장이 좋습니다. 항상
0: 그렇죠.
5: 가슴이 타고 가슴이 담다가 침침해도 이전 사람이 많이 좋아지고. 예,
0: 맞습니다.
5: 잠도 잘 자, 이제 잠을 잘 자지 못해. 지금 잠이 잘 안 익었으니까.
0: 맞습니다.
5: 그래도 콩팥에 잤을 때다.
0: 몸이
5: 달아서 하루 종일 배에서 반 지금 무슨 한 번, 두 번. 그래도 허리다리 아파네. 허리다리도 아프지 않고.
0: 예.
5: 그래도 귀에서도 소리 났다만 귀에 소리 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0: 콩팥이 나쁜 사람들 그렇습니다. 허리다리 골가병이 오고, 비뇨기계통의 질병이 오고, 그 다음 뭐인가. 귀를 슬듣거나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그다음 마지막에 뭔가 뇌 조직이 위축이 온다. 이래 콤팥하고 뇌는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이 약은 콤팥이부터 좋게 하는 약이 되나서 그런 문제는 싹 치료됩니다.
5: 예. 그래도 위염이 있었는데 항상 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소화 잘 됐고 소화 잘 빠고 잘 먹고 잘 먹으면 또 맥이 나고.
0: 예.
5: 제가 그래서 좋으니까 제가 저희 삼촌 속에 저희 삼촌이 중풍이 오늘 장애가 있고 걸린 게 좀 온전치 못했습니다.
0: 네.
5: 오늘 장애 말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걸린 것도 혼자 화장실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0: 예.
5: 네. 그리고 삼촌이 지금 약 살아서 오늘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0: 이번 활동 좋습니다. 10곽 싸도 10곽 드린단 말입니다. 보통 15곽 싸야 15곽 드리는데 이번에는 10곽 싸도 10곽 드리니까 이러면 가격이 절반 내려갑니다. 이렇게 진귀한 약재가 들어간 약이면서 이 정도 가격은 없습니다. 전 뭐 우리 그 신문 광고나 방송 광고나 다 때려봐도 이 가격은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5: 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0: 네.
3: 예, 저는 건너본 시간은 어제는 석 달 반 썼습니다.
0: 예.
3: 왜냐하면 이 중풍 후유증을 몇 번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마대고 항상 머리가 흐릿허버리하다 보면 그저 머리 빠지는 것처럼 아파지고 거기다가 소화가 아이 되니까 밥

0: 또 먹지 말고 섭에나 밭섭에는 어째 그리 잤을까 다섯 여섯 일곱 번 보고 나면 자지 못한다.
1: 러시라게 말해서 늙음하게 들어서서 밤섭에 잦은 사람 아주 많습니다. 그건 치료되는 병인데 모두 거저 늙어서 이렇게 했지 하고 지새다 보면 내 조직이 죽어서 온단 말입니다.
0: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써서부터 어전 속달 봤으니까 많이 져가지고 아래 붓기가 그저 유리처럼 버쩍버쩍 하고 저리 붓기던 게 그게 다 내리고 예, 소화가 잘 되는 거 밥을 먹을 거 밥이 될 때 야 영약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몸이 부드러지고 하까 몸이 헷갑아지고 결국 기억력도 돌아온다.
1: 맞습니다.
0: 그렇게 상실됐던 게
1: 예.
0: 그래 기억력이 돌아왔고 열쇠도 그루마에 얼음에다 어쨌든 몰라갖고 달아댕기고 아이 채도 얼마다 둔거 몰라서 왔다 갔다 빙샤 그래다가 매밥 먹을 때도 많이 했는데 아 그거 밥 먹고 할까나 군도 늘어나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래서 활동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치매도 예방됩니다. 예.
0: 예.
1: 예.
0: 그래 글쎄 예. 이번에 활동 10가게 10가게 주는데 그 활동에 장사해서
1: 예.
0: 장기적으로 쓰다 그래.
1: 10가게 10가게면 이 따져 보면은 아주 그 가격이 착한 가격이 됩니다. 예. 계속 쓰셔. 우리 치매라는 게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예방하자면 계속 써야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떠녀가 예.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1: 치료 잘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총적으로 저희들 이 건네 보신 한우는 설명하자면 설명드릴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아, 우리 지금 약들을 보면 어느 약이나 다 이 건종황제에다가 비교하는데 왜냐하면 건종황제가 황제들 가운데서 제일 그 수명이 긴 황제고 건강했고 이분이 그 슬하에 1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2: 네.
1: 예, 89세에 돌아가면서 그때까지도 다 이 황제 자리에서 많은 일을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 이 약은 역사적으로 딱 건종황제가 썼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 네.
1: 예, 1771년도 지금 몇 년도인가 2026년도 네. 이제니까 200몇 년 전이란 말입니다. 예. 1771년도 이게 역사적으로 딱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이 에, 남하에서 시찰하던 중에 쓰러졌습니다.
2: 네.
1: 그럴 때 썼던 이야기가 이게 에, 건신탕이라는 이야기인데 후에 우리 이 약 처방이 건대 보신환으로 그 처방의 약 이름 효능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 짓는데 확실하게 이 약은 건종황제가 오랫도록 장기적으로 쓰러졌다가 한 처분 먹고 정신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세 처분 먹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 건종황제가 오래 쓰면서 너무나도 이 약이 좋으니까 그 약에다 이름, 황제가 직접 이름 붙여준 약이란 말입니다. 건신탕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르러서는 건내보신환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약이 제약회사와 이 처방이가 아주 둘도 없는 정말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둘도 없는 약이기 때문에 약의 효능이 특별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효능이 좋자면 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좋습니다. 약이 그 성분의 약을 모른다 해도 이렇습니다.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잘만 들어주면 약 그 성분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성분들이가 일단 우리 그 몸을 보신할 수 있는 보신하는 데서부터
2: 네.
1: 이 착수했습니다. 예?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김정근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입니다. 조국을 향한 사랑이 하나의 선을 어울려져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일 작사, 박영일 작곡의 룡들의 허구가를 준비했습니다. 그 시절 청춘의 푸르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허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아 작사 정남 작곡의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는 지금은 멀리 있어도 여전히 반짝이는 추억 속의 우정을 노래합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윤건영 작사 작곡의 외롭지 않아요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떠올리며 마음속 등불을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아리랑은 우리 가라 아리랑의 인생의 희열을 실어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령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은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이 시들지 않도록 오래도록 피어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연변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원철, 제작의 박민희.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황제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통섭방은 오장육부 당령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에서 양혈연근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력하며 파키슨, 뇌혈전, 반신불수, 구안화살을 전문적으로

로 치료합니다. 입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 팽창, 식욕 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청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이번에 우리 국약 봉습방 국경절하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6세트를 더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봉습방어는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젊은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애는 처방, 하나는 젊은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 그래서 순시치료법에 따라서 내가 그 약이 흡수되는 거기에 따라서 이 복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게 되면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8세트에는 12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4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또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여기부터 침구가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침은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분들 제가 자세하게 서리 다 놔드립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고, 또 우리 데서는 이 침 놓을 때 환자분들을 집에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예, 지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예, 계속 와서 맞고, 또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안 된 우리 데밖에 없습니다. 환자분들을 다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결정해서 전화와서 사겠다. 이런 분들, 8세트 이상부터 우리 풍습방 한 세트를 공장 측에서 더 증성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우리 병을, 진단을,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도 되고,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도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게 되면 저를 찾을 수 있고, 또 예약 전화, 특히 우리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하고 찾아오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처방 중간에서 첫째 처방은 우리 풍한 습을 없애는 처방이라고 말했죠. 두 번째 처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처방은 다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처방이가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이죠. 그래서 우리 한어로는 부쉐 승수의 쇼월 쇼여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처방은 언제부터 나왔는가? 1069년 그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화 전치 중로 라중이 그러니까 원래 중국 이미 해방군 공군 부대 거기 미 병원 원장으로 계시는 그 따이교수라는 사람이 중의학 연구원의 니젠핑 이 교수가 같이 합작해 가지고서리 처방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뚠황 베이크 미방이 됐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뚠황이라는 게 한 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깐수성에 있는 그 서쪽현에 있는 이런 시인데 옛날에 우리 그 丝绸之路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 丝绸之路 그 아주 중요한 그 제단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김에서 어떤 이런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비석 거김에 그 여주의 뚜안쉬가오라고 서리 그 처방이 딱 거기에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처방 가져다가 기초상에서 이 해방군 여우시 관제 지병 그러니까 허리 다리 이런 관절 아픈 이런 질병에 이것을 커티를 해가지고 서리 부작용이 없고 록색 료법을 통해서 그래서 수십 년간 이런 연구를 거쳐가지고서리 부쉐성수의 쇼요왈란 거 이 발명이 냈습니다. 그래서 또디 요차를 몽땅 쓰고 그리고 진천조시 이런 중의 폐우 원리 예, 이 원리를 통해가지고서리 현대 고 과학기술, 이런 생물 저온 추출 기술을 이용해가지고서리, 고대의 이런 그 약을 만드는 이런 제조 방식을 이용해서 안에 유효 성분을 몽땅 추출해내가지고서리, 쇼여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쇼여왈은 작은 겁니다. 그래서 한 봉지에 20알 들어있는 건데, 한 번에 한 봉지씩 쑥쑥 잡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문 요추간판 돌출이 왔거나 이런 봉추가 생겼거나 주의구할 샤자이람이 있거나 주의티 화토가 생겨서 신경 눌러놨거나 특히 우리 좌골신경통 이런 골절 증식이람 있는 분들 또 허리다리람이 자꾸 마모기 오고 짱이 나고 아파 나고 자꾸 사가바 나고 시려 나고 맥이 없고 근육이 위축이 오고 예, 결국 또 경추병으로 인해가지고서리, 어지럼증 나거나, 손이란 마모기 오거나, 그리고 뒷다리 뻣뻣해 나거나, 그 다음 무릎 관절에 이런 구츠 생겼거나, 골절 증식이 생겼거나, 바늘 판이가 다 손상받았거나, 그리고 또 견주염을 인해서, 이, 걸음 걸기도 영 바빠하고, 팔 들기 영 바빠하고, 풍습, 뇌풍습 관절, 이런 질병을 전문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방은, 옛날에 이런 따이저쇼라는 사람이 원래 이, 그, 주연장 그때, 주연장 이렇게 그 땅 왕창, 왕창으로 이렇게 건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아주 추운 곳에서 이런, 무어베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면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거기 영,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골관절 질병, 그 병사들이 다 골관절 질병 걸렸죠. 그래서 싸움하기도 영 바쁘고 했는데, 이, 그 위의가, 이거, 이런 처방을 몽땅, 딸고궁이라는 사람이 이 처방을 개발해내가지고서, 이, 병사들하고 이 주연장 이 사람이 다 이거 잡숫구설이 이 완전히 깡진 퇴구라죠. 땅 든든하게 설이 온몸이 든든하게 설이 그래서 싸움하게 되면 매번마다 다 이 전쟁에서 이겼죠. 예, 그래서 그때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처방 본다 할 때 여기에 따모로총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수입이라는 게 있고 구수입 말 그대로 뼈가 부서진 거 보충해 준다 이런 게죠. 특히 우리 로인 분들을 보게 되면 척추 관절이랑 자꾸 끊어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 이게 다 나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썩은 나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양가가 완전 없죠. 골수랑 없죠. 이걸 빨리 보충해 준데 구수입이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인양호 그러면 뉴시 우슬이죠. 무릎 관절을 든든하게 한 데서 그 소 슬개골 뼈처럼 든든하게 해서 예, 뉴시라는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또 들여왔죠. 그리고 거우지란 약재하고 지휘통 라이프즈 이런 약재에서 정화 부분을 몽땅 농축해서 추출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 할 때 숙지 이 약재는

0: 예, 중요해서 가는 겁니다. 중요하게 쓰인 부위, 음을 자양해주면서 피를 보충해주고 이징캔수이 그러니까 정액을 조화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골수를 보충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뼈가 자꾸 쉽게 끊어지거나 예, 골다공증이라고 이미 진단받았거나 예, 이런 분들 이 숙지가 엄청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균요에 속한 겁니다. 균천조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저로충룡 이 로충룡이라는 거는 꼭 그 술에다 붉었다 한 겁니다. 예, 그러게 되면 술 작용이 뭐입니까? 전신으로 이런 확산한 이런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우로충룡 이걸 넣고 인양호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구, 근골을 든든하게 해주고 근골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저 선생님 오늘도 수고합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선생님께 가서 진단하고도 선생님 잘 지나갔길래 잘 알기도 알고도 있겠지만 예, 저는 예 관절염을 좀만 한 평생 고생했습니다. 그래서는 뭐니까 그 산후풍으로 고사하고 그다음에 좀 나이에 40, 50 이렇게 되니까 또 예, 어디나 다 아프고 무슨 반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예, 저만 걸지도 못하고 그저 집에만 들어박혀 있고 혹시나 예, 약살나가 돼도 그렇고 또 면비치로 점가 돼도 그럴 수야 있어야죠.
0: 네.
2: 그저 가다가도 예, 이 무릎이 뚝뚝 소리나면 그 자리에 퍽퍽 꿇어앉군 제절로 넘어지고 했습니다. 거기 예, 앉아야 했습니다. 탁탁. 그러면
0: 예.
2: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 보모 이전에 누구 얼마나 아팠겠는가 하면서 저 사람 나 좀 이게 부치기나 줬으면 손이나 조금 재줬으면 이랬습니다.
0: 바빴습니다.
2: 예, 예. 그래 없으리 머리도 감기도 바쁘고 그 다음에 손 올리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예. 각단 위에 무슨 내려오자도 다른 사람 내려와야 되고 예.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몸이 그저 부성부성하고 그저 예 조금 밑바짝 그래도 또 그다음에 그 자리에 물안고 물안고 일어날 때는 또 대고 짓고 뭐 침대 머리를 짓고 이래야 대고 일어나고
0: 네.
2: 이래야 그러고는 그래서 부황도 붙이고 등까지 썼는데 저는 알겠다 하면서 영심망할 때 많았으면 깨고 어째 관절 약은 관절약은 먹으면 어째 다른 게 심자이고 다른 게 또 부작용 없대다.
0: 예, 네, 부작용이 많습니다.
2: 예,
0: 특히 약을 이렇게 그 가공할 때 이런 독 있는 약이라면 들어가는데 이 독을 잘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고 그 독이가 직접 막 이런 위장도를 친다 할 때는 이래가지고서리 여러 가지 이런 위병이라며 그다음에 장도 이런 질병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2: 그 우리 저 지금 아이고 이전에 그 셔츠에 있을 때는 안 아바이 그래서 이래 관절병을 해서 별난 밀바람 많이 썼는데 암에 있었는데 암에는 어디 가서 무슨 약을 쓴 것도 모릅니다. 그 약을 잡신 게 제가 죽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예.
2: 그 어디가 싼 건 모른다 말이야.
0: 그 밀방약은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2: 이게 예, 얼마나 예. 무섭습니까?
0: 다 이게 국가에서 다 이게 추출 기술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부단한 임상 실험을 거쳐 가지고 마지막에 국가에서 비준한 이런 번호가 있는 이런 약을 써야 되지 그 아무래나 그래 썼다가 잘못됩니다. 예.
2: 그 약관장 풍수방언이 관절염을 또 치료하는 동시에 120여 가지 다종에 좋다니까
0: 네.
2: 또 작은 분자로 만들고 그러니까 흡수가 좋다는 선생님 말씀 듣고 좀만 써볼까나 선생님 말씀 딱 맞을 때다.
0: 네, 예.
2: 그래 왜 풍수빵을 쓰면서 붓기고 아프고 그다음에 더 말할 것도 없이 저리고 이거는 안 샜을까 이 없을 때다.
0: 지금 보게 되면 그 예. 관절약들을 보통 식후에 잡사라는데 어제 그런 하면 위를 자극하기 예. 때문에 근데 예. 우리 풍수빵은 식전에 잡사도 일 없습니다. 예, 엄청 편안하고 그리고 오장육부의 당령법칙을 이용해서 오장육부가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약 효과가 딱딱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고 효과 빠릅니다. 예.
2: 예, 옳습니다. 심해서 네. 실감 느꼈습니다.
0: 네.
2: 그래, 나는 손도 막 올리고 머리도 막 감던 게 지금은 이렇게 등부 활동도 앉아서 이래 쭉 이래 다리를 이래 이러면서 올리고 내리고 그런 게 있잖아. 그
0: 그렇죠, 그렇죠.
2: 영품 상점 가면
0: 예. 예, 예.
2: 그 활동도 할 수 있고, 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정 막 손 이래 하고 바로 두 개를 이래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옆팔을 가지고 이런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0: 예,
2: 세상은 됐습니다.
0: 예, 골수가 많이 회복됐죠.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여러 가지 병이 좋다 되니까 좀 아칸가 콩팥도 없는 약재만 18가지나 들어갔다
0: 예,
2: 했을 때
0: 맞습니다. 예.
2: 그래서 나는 예, 지금 소화도 잘 되고 눈이 전보다 많이 환해졌습니다.
0: 예, 눈이 잘 보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간이 좋아져 콩팥이 좋아져 그렇겠죠. 예.
0: 예, 예.
2: 그리고 바람만 조금 맞으면 눈물 나던 게 어느 때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0: 간이 좋아지거나 예.
2: 예, 그래 풍수빵 먹으니까 다병 좋다니 목이 아예 마르고 물이 입이 아예 쓰겄습니다. 영 입이 거무열같이 쓰겄습니다.
0: 네.
2: 쓰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 사서 나는 풍수빵이 정말 내 고질병을 치료할까나 이게 정말 명약이라고 봅니다. 장중경이 풍수빵 야간 풍수빵이
0: 네.
2: 앞으로도 계속 이거 쓰면서 본인이 다른 게 있으니까 팔팔하게 살고 이전 세상에
0: 네.
2: 선생님 자꾸 말해도 그 얘기인데 정말 선생님 또 친구가 영 묘해서 전신이 소통에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이 관절병이 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지.
2: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예.
0: 네.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도 예, 봉수빵 먹기는 환자입니다.
0: 네. 예.
3: 예. 내가 이거 봉수빵을 먹게 된 원인은 다리가 아프고 이 발을 예, 왼팔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어째 그런지 무슨 이 다리 아픈 거는 숨이 나빠서 허리를 인해서 그거 다 어디가 진단 받으면 의사들
0: 다 그럽니다. 예.
3: 예, 허리를 인해서 이 숨이 나쁘면 야포 선증에 그러니까 네 허리부터 치료해야 된다 이러면 의사들이 다 그래서 그래서 다리 아픈 거는 허리래 그러던지 내난이 이 발이 이렇게 이때도 올라가기 바쁘고 뒤 보내자도 바쁘고 머리 감자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부축이 좀 필요한데 혼자 사니까 그럴 것도 없고 힘도 들어 말인다. 그래서 병원도 댕겨보고 뭐 좋다는 밀방도 써보고 이렇게 사측의 동의들이 또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꼼꼼히 가보고 이랬는데
0: 예, 아프니까는 그렇지.
3: 큰 효과를 못 보고 예, 또 돈자를 또 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예, 누구와 그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우기자야 빵에 그게 빵이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 말입니다.
0: 네.
3: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빵을 먹고 얘 또 운동도 길어가고 이랬는데 효과가 좀 나갔는데 효과 나중 과정에 좀 더 아프니까 좀 더 봐달라고 선생님 또 친구를 해줘서 친구 맞은지 이 발이랑 뭐 올라가고 이 옷이랑 입자먹어서 개구어서 입고 이랬는데 지금 이 약도 먹고 친구도 같이 길어가니까 얘 발이 쑥쑥 올라가고 머리도 마음대로 까고 다리도 걷어 얘 등결 올라가던 뼈에서 소리 뚝뚝 나던 게 그게 어느 순간인가 다 없어지고 얘 너무 무릎 관절이 걷어 세골세골 하던 게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0: 네.
3: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묘한 이런 저기 밀방도 있고 친구도 이렇게 잘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0: 그렇죠.
3: 그래서 빵을 또 이렇게 뭐 저기 뭐 이렇게 병원에가 진단한 거죠. 어떤 그 큰병원에서 아무 큰 병이 없다고 이거는 논의한 병이니까 한일 수술 때까지 달고 가라 이랬는데 선생님 내 이 약을 먹으니까 진짜 효과가 이렇게 좋습니다.
0: 사실은 우리 그 병원의 사람이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소약이가 뭐 골수를 보충해준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우선 네. 또 소약이가 특히 우리 요추간판 탈수라면 신기 눌려왔다 하는데 기실은 예, 견주염이라면 경추병이라면 요추간판 탈출 이런 질병들은 몽땅 그 힘줄이가 탄력이 없고 이래서 나타난 증상이죠. 그리고 한 방면은 골수모자라고. 그래서 우리 처방이가 점점 뭔가 이 힘줄은 몽땅 간에서 주도합니다. 그래서 간 도와준 약이 16가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전문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이 들어가 있고

0: 그 다음에 제 친구가 또 결합해서 경락을 쫙 열어줄 거나요? 효과 빨리 보는 거죠. 예.
1: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 다리 시티하고 그냥 수술해랑. 수술하면 그게 이제 또 앞으로 뭐 어떻게 당황할 수도 있고 장담 없다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수술도
0: 아, 그렇지. 어디 하겠습니까? 예, 예. 가짜를 해야지 않습니까?
1: 예. 예, 그러니까 아예 하기 잘했지. 선생님들 이게 좋은 이야기는 건 몰라가지고.
0: 예.
1: 이래서 예, 제품 소개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예. 또 친구도 이렇게 선생님 친구가 이렇게 아이 기술이 이렇게 영향한 것도 이렇게 선생님 만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리고 우지하고 骨髓不란약제는 주약의 간 콤파치. 우리 지금 이 그 부血성水方 이 처방은 처방 매개 약제마다 다 간 콤파치 경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경락 들어가야 갑니다. 그래서 여기 구수이부 고지가 허리 다리 여기 매를 든든하게 해주고 근골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약의 특점 뭐인가? 이런 유효 성분이가 직접 척추하고 관절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자, 우슬 이 두 가지 약제가 여전자도 이런 콤파치 음을 보충해주고 우슬도 간 콤파치 이런 걸 다 해결해주기 때문에 특히 우슬이라는 약제는 인쉐 샤싱한 작용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혈압이 자꾸 올라가서 허혈이 자꾸 우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귀에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고 이래가지고 항상 정신을 흐리멍텅 해놔고 뒷대 뒷뻣뻣해놔고 예, 이런 분들이 우슬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우슬이가 들어가서 인쉐 샤싱 깨거나 이런 뜨거운 피를 아래를 내려와 보내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랫다리가 든든할 수 있게끔 맥이 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죠. 그래서 여기면 또 지쉐텅이라는 약제가 수진호로 예, 이런 찡이라는 거는 힘줄을 말합니다. 힘줄이라는 게 우리 중에서는 힘줄을 하는데 우리 그 서의각 우리 해부학 각도에서 본다 할 때는 예, 우리 정맥이라며 그 다음에 그 찡 예, 그래서 탄력을 일으키는 이런 거. 특히 어떤 분들이 이 척추라면 자꾸 구부러들지 않습니까? 허리를 펴기 바빠한다. 기실은 우리 척추뼈라는 게 여러 개 마디로 구성되었습니다. 경추가 7개 마디, 흉추가 12개 마디, 요추가 5개 마디, 또 뒤수위까지 합해서 엄청 많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 예, 뵐 수 있다, 구부릴 수 있다. 이거는 그 주위에 아주 많은 이런 그 힘줄이 당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시 힘줄이 한기 꽉 찼거나 이래게 되면 힘줄이가 쫙 쫄아듭니다. 쫄아들게 되면 허리가 점점 구부러들죠. 어느 사람들은 막 허리 구부르다 못해서 얼굴이 막 땅에 닿을 정도로 이래가지고서 부득불 밀차로 막 밀고 댕겨야 되죠. 예, 이런 분들이 이 지쉐텅이라는 약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진호로 그리고 신쉐, 부쉐 한쪽으로는 피를 잘 통하게 해주고 한쪽으로는 피를 보충해주고 예, 이래가지고서 이 관절이 마모이 오거나 특히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기 좀 불편해하거나 예, 이런 데 엄청 좋죠. 그래서 이 지쉐텅하고 우수리가 딱 합작하게 되면 예, 이런 경락이 막힌 거 빨리 열어주는 작용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초라이프즈라는 건 댄징즙이랍니다. 이게 주약에 보충해주는 약이죠. 예, 그래서 비위를 잘 통하게 해주고 소화를 많이 돕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환자분 전화한 것처럼 관절약을 잘못 쓰게 되면 위가 막 쓰레나가지고 못 먹겠다 하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디오 꺼주시기 바랍니다.
0: 예, 그 라디오 꺼세요. 예.
3: 예, 저 저기 궁수방을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예, 예.
3: 예, 근데 평시에 정신이 좀 안 나고 항상 피곤하고 밥 먹어도 살에 걸리고 물에도 자주 깨끼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0: 네.
3: 근데 이게 다 저희 나의 탓이라고 난 그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0: 네.
3: 예. 예. 그래서 내 숨 쉬는 것도 좀 바쁘고 목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소리는 혐의티도 좀 어제 쓰리 도가둔 것도 아닌데 계속 혐의티 아프단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리고 허리 다리 좀 불편해서 항상 이렇게

0: 돌림바리처럼 걸게 되고 그 귀에서 소리 나서
1: 네.
0: 이래 다른 사람이 내한테 다 말하는 게 똑바로 아예 들린단 말입니다.
1: 네.
0: 예. 입이 쓰고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1: 네.
0: 꿀꿀이를 하는 게 좀 달고 살았어요.

0: 우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자고 특히 제일 먼저 해결되는 게 건신고를 써서 그런지 변비로 한 20년 변비를 달고 있었는데 변비하고 좀 끊었습니다.
1: 아, 건신고가 예, 변비 예. 썼습니다.
0: 예. 아, 이게 좀 얼마나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 무릎 관절 때문에 선생님한테서 침구로 했더니 그 침구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1: 네. 예.
0: 야, 그래서 좀 어제는 나이 드니까나 이만한 고통은 달고 살아야지 하다가 우연하게 선생님 만났길래 이렇게 좋은 저기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1: 한쪽으로는 예. 우리 풍수 빵 써서 우리 예. 골수가 충족해야 연골이 자라납니다. 그럼 무릎 관절이 연골을 감히 다 다스려서 이렇게 뭐 열대를 채워놓은 것처럼 끄덕끄덕하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0: 아, 근데 예. 무릎 관절이 그게 연골 때문에 연골 주사를 들이다 답시겠는데
1: 쓸데없습니다.
0: 그게 네. 효과 크게 없더란 말입니다.
1: 네, 예, 예.
0: 예, 그래서 내 지금 야, 이 침구를 하고 이 그 건신과로 풍수빵하고 같이 쓰니까나 여기서 효과를 특별하게 잘 봤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귀에서 소리도 이제는 아이 나고 예.
1: 네.
0: 밥 먹을 때도 아주 이렇게 편합니다.
1: 네.
0: 살에도 아이 걸리고 물도 깨끼지 않고
1: 네.
0: 이래서 예,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1: 네.
0: 이번에 국경절하고 그다음에 이 저기 뭔가 추석 이 명절을 계기로 해서 큰
1: 네.
0: 활동이 있다니까나 너무 정말 감사하게도 이 활동에 참가해서
1: 네.
0: 꼭 이 활동에 참가해서 약을 좀 풍부히
1: 예, 예.
0: 장만하고 침구도 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예,
1: 지금 전화 침구 한 세트 더 드립니다. 예. 지금 시간이
0: 아,
1: 됐습니다.
0: 그래서 예. 이 활동에 참가해 보려고
1: 예,
0: 전화했습니다.
1: 예, 예. 예. 88-0018번 전화 치세요. 예.
0: 아,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한동 정도 슬슬 말문이 트이었다. 그가 강사에서 출발해 대여섯 개 성을 지나면서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자 왕대사는 악의 환 근거지를 떠나 삼천리를 떠돌던 이야기로 말문을 열더니 진영과 대파산을 넘어 천섬 소베트 근거지를 세우고 서쪽으로 가릉강을 건넌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다. 모두들 재미있는 이야기에 빠져있는데 호위병이 밥을 날라왔다. 왕대산녀는 모우 몇 마리를 잡아서 미리 삶아놓았다고 하였다. 주식은 서장 지역에서 나는 보리와 옥수수가루로 끓인 죽이었다. 한동 정례는 이처럼 좋은 음식을 먹어본 게 얼마인지 몰랐다. 식사 후 한동 정례는 라마 교사원을 나와 탄쥐입으로 향하였다. 가는 길에 신이 나서 걸어가는 두 철주와 리소우를 만났다. 두 철주는 털 양말을, 리소우는 털 둥거리를

0: 고개를 들고 있었다. 동지들, 그건 어디서 난 겁니까? 황소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두철주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다. 사방면군 동지들이 준 겁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진작 준비를 해둔 거라면서 억지로 넣어주셨어요. 리소도 등거리를 내밀면서 말했다. 정치위원 동지, 이걸 보십시오. 사방민군 동지들이 선수 양털로 실을 뽑아서 짠 것인데 얼마나 두텁습니까? 예? 포근해요? 황소가 받아보니 정말 두툼하고 묵직하였다. 이것만 있으면 또 설산을 넘는데도 걱정이 없겠어요? 리소는 입이 귀에가 걸려 활짝 웃었다. 협금산을 넘을 때 1군단 군단장 림표가 대우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1군단 정치비원 서병진이 부대를 이끌고 무공에서 30군 정치비원 리선영과 합류하였다. 무공은 아주 특이한 산간도시였다. 도시는 기다란 산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골짜기 가운데 평포지만 산이 삐죽이 솟아있고 그 위에 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소금천은 무공의 깊은 골짜기를 예도라 흘렀다. 시가지는 꽤 길었는데 전국에서 몰려든 장사치들이 앞에를 사고 팔아서 꽤나 번창하였다. 황피하고 쓸쓸한 사천 서부답지 않게 떠들썩하고 생기 넘치는 고장이었다. 도시에는 자그마한 꽃밭이 달린 천주교회당이 있었다. 서병진은 거기에서 리선념을 만났다. 리선념은 24살 난 점잖은 젊은이였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마치 오랜 친구끼리 만난 듯이 끝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리선념은 서총지휘께서 일방면군의 희생이 되고 다치거나 뒤처진 사람이 많아 취사병이 부족할 테이니 취사병을 뽑고 양식을 마련해서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주었다. 서병진은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저녁을 먹고 서병진이 숙소로 돌아와 보니 마부가 비동비동 살찐 노새를 끌고 기분이 좋아서 광장을 거닐고 있었다. 서병진이 물었다. 그건 누구 노새요? 제가 누구 노세를 모르겠습니까? 마부가 기분 좋게 웃으며 대꾸했다. 정치원 동지의 노세입니다. 내 노세라고? 나한테 언제 이런 노세가 있었어? 어? 리선념 정치위원 동지가 보낸 것입니다. 원래 강사를 떠날 때 서병진에게도 커다란 갈색 노세가 있었는데 매우 아끼었었다. 그런데 포홍으로 가는 길에 령관에서 쇠밧줄 다리를 건너다가 노새 한쪽 발이 그만 쇠밧줄에 끼었다. 대군이 한시 바삐 다리를 건네야 할 판인데 도무지 노새 발을 빼낼 방법이 없었다. 결국 다리를 자른 뒤에 노새를 강물에 던지고 말았다. 빈 말한장과 짐을 갖고 서병진을 찾아온 마부는 서럽게 울었다. 그 뒤로 마부가 이렇게 활짝 웃어보기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서병진이 노새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잘 됐건 앞으로 잘 길러줘. 그럼요. 이 녀석은 겨우 7살인걸요. 그날 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무공에 도착하였다. 리선념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였다. 즐거운 웃음소리와 이야기소리가 아담한 4분 안에 넘쳐 흘렀다. 이어 교회당 안에서 두 방면군 간부들은 지목회를 열고 두 주례꾼의 합류를 열렬히 경축하였다. 회에서 모태똥은 마르고 까만 손으로 주먹을 쥐어 보이며 열정에 넘치는 연설을 하였고 아래에서는 박수소리가 끊기질 않았다. 모태똥, 주울래 등은 량하구에서 장국도와 대면한다. 두 갈래 강이 합류하여 거대한 흐름이 되기를 기대해 보지만은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방민군이 합류한 뒤에 가장 급한 일은 단방량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중앙기관과 일방면군 주력부대는 무공에서 며칠 쉰 다음 소금 전 골짜기를 따라 이동을 하다가 6월 24일 량하고에 이르게 됐다. 모태똥, 주월래, 주덕을 비롯한 중앙지도자들은 무현에 머물고 있는 창국도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량하고는 두 갈래 강이 만나는 곳이었다. 한 갈래는 북쪽의 큰 설산 몽필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인데 몽필하라고 하고 다른 한 갈래는 동쪽의 큰 설산 홍교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인데 홍교하라고 했다. 두 강이 이곳에서 만나 기름진 삼각주를 이루는데 량하고지는 바로 이 삼각주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은 안쓰러울 정도로 작았다. 집도 수십 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자그마한 거리에 이런저런 가게가 서너 개 있을 뿐이었다. 거리 한가운데 있는 관제묘가 그나마 제일 눈에 띄었다. 큼직한 가림벽 뒤로 대전이 있고 량쪽으로 종로각과 북로각이 마주하고 있었다. 뒤쪽 산비탈에는 작은 관음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조울래와 조덕은 일찌감치 왼쪽 산비탈에 있는 집에 들었고 모태똥은 큰 사당에 들었다. 큰 사당에서 중앙청주국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장국도는 중국공산당에서 가장 오래된 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상해에서 열린 제1차 대표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좌우를 우가며 자꾸 기우뚱거려서 노련한 기회주의자라는 뒷말을 들었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처럼 오랜 당원들은 장국도의 사람 됨됨이를 대충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장정을 시작한 뒤에 8달 동안 싸우고 행군을 하면서 일방면군이 큰 손실을 입는 바람에 장국도가 인솔하는 사방면군과 하루빨리 합류하기를 기대하였다. 6월 25일 오후 장국도가 금방 도착한다는 소식이 왔다. 밖에 비가 오고 있었지만은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박고, 장문천 등 지도자들은 마을에서 2, 3리 떨어진 곳까지 마중을 나갔다. 주왕 직속 대대 간부들과 전사들은 벌써 불밭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작은 천막에 들어가 비를 피했다. 오후 5시쯤 되자 빗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던 전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온다! 온다! 와! 온다! 공충은 흰빛 준마를 탄 사람이 20명쯤 되는 기병들을 거느린 채 빗속을 뚫고 달려오고 있었다. 일방면군 지도자들도 하나둘 천막을 나와 장국도를 맞을 준비를 하였다. 장국도가 먼저 말에서 뛰어내리었다. 그는 혈색이 푹 좋아 보이었고 큰 키에 몸집이 우람지었다. 회색 군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붉은 별이 달린 큰 팔각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들을 쭉 둘러보더니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리고는 지도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가볍게 껴안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여러 해 동안 서로 헤어져 있다 보니 더 친하고 가깝게 느껴졌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환영 나온 사람들과 장국도는 너무나도 달랐다. 장국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부자를 둘러싼 가난뱅이들 같았다. 장국도의 얼굴에서는 기름기가 자르르 흘렀다. 옷차림도 깔끔했는데 군복에는 호주머니까지 비스듬히 두 개 달려있었다. 스무발 백이 사창을 맨 그의 호위병들도 저마다 건장한 체구의 옷차림이 단정했다. 심지어 권총을 두 개나 찬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마중을 나온 사람들은 모두 허름하기 짝이 없는 군복 차림이었다. 늘 차림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무대똥은 양쪽 무릎에 커다란 천을 댄 기온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그래도 각반을 치기는 했지만은 전사들처럼 각반에 젓가락 한 쌍을 꽂고 허리띠에는 커다란 컵을 매달고 있었다. 대학 교수처럼 품있게 생긴 장문전도 축 늘어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박고가 쓴 동그란 근시 안경은 다리가 못쓰게 된 지 오래됐다. 조울래는 수염이 길어 더부룩하였고 주독은 말라서 짐꾼이나 취사부라 해도 믿을 지경이었다. 환영식은 서병진의 사비하에 비 속에서 이루어지었다. 모태똥이 조란 단 위에 올라 환영 연설을 하자 장국도가 답사를 하였다. 집의원들 수백 명은 옷에 빗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잇따라 구호를 외쳤다. 그동안 장국도는 일방면군 사람들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모태똥은 낡은 천을 대고 무릎을 기운 바지를 입고 있었고 집의원과 전사들은 낡고 해진 군복을 입고 있었다. 어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 이 사람들을 어찌 군대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몇 사람이나 남은 거지? 장국도가 어지간히 놀러갈 때 비서 황초도 모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의미있게 웃고는 눈길을 거두었다. 환영식이 끝나자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장국도와 나란히 마을로 들어갔다. 저녁 만찬은 큰 사당에서 열리었다. 일방면군은 늘 하던 대로 세수대야의 음식을 차리었다. 장국도가 자리에 앉자마자 요리 네 대야가 올라왔다. 물론 독한 술도 빠지지 않았다. 모태똥은 들떠서 허리띠에서 컵을 풀어 술을 가득 부었다. 그는 고추 요리를 보자 더욱 흡족해하였다.
1: 어서 듭시다. 고추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혁명가입니다.
0: 그가 젓가락으로 고추를 집어들며 말하자 박고가 즉시 반박을 했다.
1: 모동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강소절강 사람들 중에도 혁명가가 적지 않지만은 누구나 고추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울래 동지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그는 당신만큼이나 고추를 좋아하지만은 그자가 무슨 혁명가란 말입니까? 에?
0: 그 말에 사람들이 왁자그르르 웃었다. 모태똥도 고개를 젖히며 함께 웃었다. 모두들 신이 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장국도만 말없이 자리를 지키었다. 1931년 중앙대표 자격으로 아계환 소비트 구역에 들어가 당정군 군안을 혼자 틀어진 뒤로는 가는 곳마다 훌륭한 요리사가 따라다니었다. 오늘처럼 대야에 음식을 떠놓고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이런 것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실제로 불쾌한 것은 밥상에서 오가는 이야기였다. 아계환 소베토 구역에 들어간 뒤부터 특히 전선 소베토 구역을 세운 뒤부터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 업적을 세웠던가. 하지만 여기 모인 혁명가들은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 무혈을 떠나 사흘 동안 달려오면서 장국도는 할 말을 충분히 생각해 두었다. 누군가 자신이 세운 업적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묻는다 해도 거침없이 흐르는 장강처럼 이야기를 쏟아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다. 장국도는 고추 따위를 이야기거리로 삼고 싶지도 않았고 그 이야기에 끼일 수도 없었다. 그가 사방면군을 인솔한 뒤부터 종집이 서양전마저도 장국도와 감히 우스갯소리를 섞지 못했다.

0: 보니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으며 나누는 이야기 외에는 사람과 모여 앉아 우스개를 피우는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오늘도 레이를 갖추느라고 애써 웃기만 했을 뿐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다. 술을 좋아하는 모태똥이나 박고는 모두 거나하게 취했다. 만찬이 끝나자 주울래가 몸소 장국도를 숙소까지 바래다 주었다. 마을에 집이 적어서 북쪽 거리에는 한 가게를 숙소로 쓰라고 장국도에게 내주었다. 국도 동제, 주울래가 웃으며 말했다.
1: 그래도 오전에 또 회를 해야 하니 일찍 쉬도록 하십시오. 아직 괜찮습니다.
0: 장국도가 자리를 구원하며 말했다.
1: 오랜만인데 여기 좀 앉으십시오.
0: 조울래는 침대 맞은편에 있는 걸상에 앉았다.
1: 내가 많이 변했지요?
0: 장국도가 웃으며 물었다. 조울래가 잔잔히 훑어보니 갸름한 얼굴에 살이 붙어 무척 건강해 보이었다. 다만 오른 귀 돌대로 무언가에 눌린 듯 동그란 자국이 나 있었다. 주울래가 웃으며 말했다.
1: 그다지 변하지 않았는데요. 전보다 살이 올라 더 건강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군무에 정신없기는 하지만 웬만해서는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귀에는 왜 동그란 자국이 나 있는 겁니까? 눈이 참 밝구만요. 이건 전화를 받느라고 눌린 자리랍니다.
0: 장국도는 손으로 귀 주위에 패인 자리를 만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7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연혜용입니다. 2026년 국가통영원 오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식이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3: 우리 조에서는 변강 다민족 집거실제에 입각해 동어 흥변 변강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 행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깊이 결부시켰습니다. 또한 표준어가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가 되게 함으로써 변강 민족 단결 진보와 흥변 부민의 끊임없는 언어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혼천시 현대시설 농업 고도 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가통영 언어 문자를 보급하고 강국 건설의 새 로정에서 분진하자를 주제로 한 2026년 국가통영 언어 문자 보급 선전주간 개막식이 14일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이는 새로 수정된 중화민공화국 국가통영언어문자법이 실시된 후에 처음으로 맞는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입니다. 교육부 당조석이고 부장이며 전국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조 조장인 회진봉, 길림성 당위 부석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활동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미원 전학군, 전국분여연합회 서기처석이며 당조성문이 송리가 활동에 출석해 발언했습니다. 교육부 당조성문이고 부부장이며 전국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주 부조장인 임우군이 활동을 사배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후가복, 조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의 개망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방식은 어린이 합창 잊을 수 없는 그날로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은 습근병 총서기가 연변을 고찰한 지난 11년간 변강 지역 교육의 질 향상, 도시와 향촌의 눈부신 변화, 민생 개선을 거둔 풍성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무용 책향기 마음을 적신해 선전 강연과 흑토의 새말 전하고 벼물결 변강을 적신해놓 풍부한 예술 형식을 통해 연변조에서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운명의 연결을 촉진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봉사한 생동한 실천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변주민정부대표, 대종대표, 연변대학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회진봉이 2026년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개막식 기간에 언어문자와 인민대중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진전은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언어문자 사업이 발전하면서 거둔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 사업이 대중에게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가져다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또 부모 자녀 독서, 전통서예 연습 등 대중성 소통활동이 펼쳐져 국가통영언어문자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주한민족 공동조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서 발휘한 역할과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을 1+7+N 활동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을 했고 전국적인 중점 활동을 토대로 부업에 따라 국가통영언어문자를 보급하고 중화를 사랑하자 국가통영언어문자법의 학습관찰,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 난관 공약으로 민생의 혜택, 청장년 노동력 표준어 능력 향상 등 7개 주제일 활동을 연이어 펼칩니다. 전국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조 각 성원단위, 국가언어문자 사비위원회 관련 위원단위, 각지와 여러 업종계 등 국가언어문자 보급기지 등에서도 각자의 특색을 살린 선전활동을 적극 전개해 언어문자 선전사업의 축제마당 심서 조성을 합니다. 전국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조 각 성원단위, 국가언어문자 사비위원회 관련 위원단위, 일부 성및 관련 업종계통 대표와 교육부 관련 부서 및 직속단위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3: 우리 조에서는 변강 다민족 집거 실제 립각해 동어 흥변 변강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 행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깊이 결부시켰습니다. 또한 표준어가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가 되게 함으로써 변강 민족 단결 진보와 흥변 부민의 끊임없는 언어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괭위 기자입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에서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표준어로 교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표준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흥변 부민을 추진하는 중요한 뉴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동어 흥변 행동은 새로운 생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소학생들이 해설원의 만족 문화 해설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는 훈촌시 제5 소학교의 제2교실로 민속 문화를 통해 학생들의 규범적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고 민족 간 단결 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제5 소학교 소선대 대대 보도원 손영기입니다. 우리는 수업 주진지에 립각해 국가 통용 언어 문자 교육을 여러 학과 교수에 융합시키는 한편 교정 문화 활동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 선전 주간,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월과 결부해 고전 랑송, 홍

0: 이색 이야기 강연, 꼬마 해설원 등 활동을 펼치면서 몰입식 표준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변경 향진의 특색산업과 변경 상업무역수요에 비춰 용정시 삼합진에서는 경영주체와 기층대중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에 맞고 실용성이 강한 표준어 강습을 펼쳐 대중들이 경영 판매와 대외 교류 과정에서 겪는 언어 난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양수진 영호촌에서 서부계획 위국수변 자원봉사자들은 주동적으로 촌에 내려가 가정을 방문하면서 상시적으로 언어 상호학습, 상호도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의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하고 변경지역 대중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등 민생 난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령호촌 촌민 최분옥입니다. 예전에는 한어를 잘하지 못해 좋은 정책이 있어도 알아듣지 못했고 이를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원봉사자들을 따라 표준어를 배우는데 지금은 글도 알아볼 수 있고 말도 알아들을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길림성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연결입니다. 동어 흥변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면서 천민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책을 더 잘 요해하도록 도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변강 다민족 집거 실제에 입각해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서부계획 위국수변 자원봉사자와 변경지역 대중 두 중점 인원에 초점을 맞추고 결연 상호학습 봉사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여러 현지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게 특색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 교실을 개설하고 봉사를 통해 언어 장벽을 지속적으로 없애고 민족 간 거리를 좁히면서 변강 지역 단결 발전의 대중적 기반을 1층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주민족 사무연회 언어문자 사업처 처장 최영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보급 전경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보급 범위를 1층 확대하며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 건설, 고품질 발전과 장기적인 안정에 강대한 힘을 결집하겠습니다.
1: 아래 보장과 감독 강화에 민족 사무 치리 법치화 수준 제고해야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찰을 논함이라는 제목으로 인해 중국 민족부 논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제정은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민족사업 역사적 방위의 체간에 포치한 중대한 정치 임무이자 립법 임무입니다. 이 법률은 보장과 감독, 법률 책임, 특별 규칙을 설치하고 유연한 인도와 강제적 규제를 결부해 보장과 감독 조치, 법률 책임을 명확했으며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 협동이 효율적인 민족 사무 치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인솔하고 규범화하며 보장하는 데서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민족 사무치리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의 법치 기반을 튼튼히 다져내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에서 헌법에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민족 사무를 처리하며 민족 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로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립법 취지로 삼았습니다. 또한 신시대 민족사업의 중대한 개혁 성과와 귀중한 경험, 제도적 조치를 국가 법률 규정으로 전환시켜 민족사업 분야 질의에 시급히 필요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민족 분야 위험 우환을 효과적으로 경계하는 데 시급히 필요한 제도와 기재를 일정 건전하고 완벽히 함으로써 부업에 따라 민족 사무를 지배하는 데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률의 생명력은 실시했습니다. 전사회 특히 각급 당정기관에서는 법정 직책을 참답게 이행을 하고 법치궤도에서 민족단결진보사업을 고품질로 추진하며 법률 규정을 실제 치리 효능으로 전환시켜 여러 민족 대중이 법률 실시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민족이 주한민족 대가정에서 성요시처럼 굳게 뭉치도록 촉진함으로써 주한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민족이 단결분투하는 방대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0: 군촌시 현대시설농업고도과학기술시범단지 대상이 연일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군촌시 마천자향 남산촌 대상건설 현장에서 작업일꾼들이 시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동 온실이 초보적 규모를 갖췄고 벽체 설치도 이미 끝났습니다. 군촌시 현대시설농업입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주변 향진의 노동력 취업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대중의 증수 지불을 견인하게 됩니다. 류서길입니다.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약 600개 내지 900개의 장기 고정 일자리를 제공하고 단기 일자리 1500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는 해마다 수확철에 약 6개월 정도 필요한 일자리이며 매 수확철은 3개월 정도입니다. 야시장의 생활정취와 축구의 열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일 연길시 1978 문창원 내의 비바 미만 장터가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관람 제2현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 모여 짙은 생활 정취 속에서 축구 경기 실황 중계를 함께 시청하며 축구가 가지다 주는 뜨거운 열정을 몰입식으로 만끽했습니다. 밤 장막이 들여오자 미만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이곳을 찾아 장터를 구경하고 미식을 맛보는 한편 대형 스크린 앞에 둘러앉아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경기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정체로운 경기는 현장 축구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환호성과 갈채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복영재입니다. 일부러 동북축구연맹전 제2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이곳 분위기도 아주 좋다고 해서 연변 대표팀을 응원하러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왕서신입니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변 대표팀을 응원하니 분위기가 아주 좋기는 실제 경기장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사기입니다. 우리는 연변 축구의 고향 저력에 의탁해 비바 미만 장터의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2현장을 조성했습니다. 축구를 뉴대로 광범한 축구팬들을 모아 경기를 응원하고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동시에 체육, 문화관광, 시장 소비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도시의 특색 명함을 1층 빛내려고 합니다. 이번 활동은 축구를 뉴대로 체육, 문화관광과 장터 섭외 심층 융합을 추진하면서 연길 생활 도시 명함을 1층 빛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미만 장터에서 고향팀을 응원하면서 장터 구경 플러스 경기 관람이 선사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체험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성정부 보도판공실은 9월 11일 정책 비공식 소식 공개회를 소집하고 길림성 빙설파 사업 실시 방안을 해독했으며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년의 빙설파 전용 우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빙설방학 기간 전성 공공문화박물관과 체육관은 중소학생들에게 무료로 연장 개방이 됩니다. 의무교육 단계 재학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각지에서는 정부 봉사 구매 방식을 통해 무료 빙설 체험 및 풍경구 유람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정에 부합되는 스키장, 스케이트장에서 세 차례 무료로 체험할 수가 있는데 매회 체험 시간은 3시간이며 성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A급 관광 풍경구를 세 차례 무료로 유람할 수가 있습니다.
0: 가을 거지를 앞두고 안도현 량강진과 송강진에서는 농지 생산

0: 도로를 보수하고 인력과 기계를 배치해 움푹 팬 로면을 평도화하고 도랑의 잡초를 제거하면서 경작지 통행 조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위험 요소 조사를 펼치고 토사 제거와 장애물 정리, 로반 보강 등 사업을 추진해 가을거지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1: 염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사태문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초원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성혈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 주위 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

지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매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오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네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여덟 곽을 사시면 일곱 곽을 더 드립니다. 장수 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열 곽을 사시면 다섯 곽을 더 드리고 스무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그리고 멍석통, 멍석통이란 것은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속이란 것은 빨리, 통이란 건 통한다 말이겠습니다. 몽약에 속하는 빨리 통하는 제품이다 하는 이런 뜻에서 나온 이름에 속합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을 밝게 해주는 제품,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품은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용만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한 장수의 비결, 건강의 비결 이걸로 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금 이번에 우대 활동이

0: 랑 그렇게 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들어보시겠다면 제가 말리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여기에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건파츠 위주로 해서 건파츠는 오장을 관리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건파츠 위주로 해서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수한 맥인하고 빨리 효과를 보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가 20가게 15가게를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10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장수로방 한번 선택해 보시오. 장수의 비결 해답이 바로 이 제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구체적으로서 설명드리겠지만 해도 10가게를 싸면 8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이 제품 자체는 역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 하지만 해도 한 번 처음에 드시는 데부터 시작하는 게 기본인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한 번에 20알 내지 30알씩 드시면서 이렇게 되면 30알씩 드시면 열을 20알씩 드시게 되면 보름 이렇게 드시게 되는데 저녁에 식후에 드시는 걸 제청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막혔던 것은 뚫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한번 시도해 보시오. 그러면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일의 혈관이 팡팡 뚫리게 돼서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잘 보이고 잠이 잘 오고 그리고 모든 공능이 이 가운데서는 골격통이 해결받게 되었고 심장과 뇌혈관과 골격통 해결에 있어서는 몽석통이 빨리 해결됩니다. 우리 골격통이 통증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경락이 막혔기 때문에 통증으로 전달되는데 몽석통은 경락이 막혀서 심장과 뇌혈관의 뇌졸중, 심근 여기를 가는 걸 풀어주고 그리고 또 경락이 막혀서 무릎관절, 경추, 요추 여기에 문제 생긴 걸 풀어주는 이런 몽석통 이 제품 자체가 10각을 싸면 8각을 주게 되었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7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드물 겁니다.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는데요. 명서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은 우수한 제품이 이번에 우대정책으로 나가게 되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우리 집에서 장수로방 씁니다.
0: 아, 그래요?
2: 집에 남편이. 예. 예, 암튼, 내세 있어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고, 예,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잠 잘못 쉰다 말입니다.
0: 예.
2: 예, 혈압이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예. 그리고 소변도 작고, 좌우관이, 추위도 또 세게 타고 거기다가
0: 예.
2: 그래서 여기저기 온도는 불편해가지고서 면세시가 그렇게 했죠 뭐.
0: 예.
2: 근데 약만 썼습니다. 그런데 약 써도 이제 크게 그저 그때 조금 낮은 것으로 하다도 또 자꾸 반복이 오고 해가지고서는 이 장수로방 선택해서 써봤는데 이걸로 이 위에서 말하던 선에서 말하던 증상들이 지금 많이 해결보고 있습니다.
0: 예.
2: 예, 밤잠 잘 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소변 차수도 좀 드물어주고, 예. 자관 식사도 영 잘한다. 자꾸 맥이 없다고 누워있던지, 예.
0: 그렇죠.
2: 지나가 활동도 하고, 예. 그래, 너무 좋으니까, 예. 계속 먹으려고 처음에는, 예. 얼마 안 쌌댔어요.
0: 예.
2: 좀, 이렇게, 약을 이것저것 많이 쓰다가, 그게 효과를 못 보니까, 알려니까 많이 안 쌌댔는데, 이거 써서, 이게 혈액이 좀 알긴단다. 그러고, 아직까지는 크게 방법이 없고, 예. 그래서 좀 더 쓰려고, 배달받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했습니다.
0: 예,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제 말씀한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시기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만 딱 아침에 식사하기 전 한 시간 전에 딱 드시면 되는 건데 한 시간이라고 뭐 딱 그 시계를 놓고 한 시간 차를 딱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이 좌우해서 드시게 되면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특수한 성분이 부선종양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거든. 남성이나 여성이나 콤팟이 든든해야 되는 건데 특히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아, 늘 건강.

0: 교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상수로방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아, 선택이 너무 잘 돼서 지금 시장에서는 열렬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예.
2: 예. 어제 이거 복용하는 감에 전화에 잠이 안 오고, 예, 그 다음에 이 위가 세게 아픈다.
0: 예.
2: 예, 그리고 이 그런 맹감에 밤에 소변 출입 자수하고 이랬단 말이야. 예. 예, 그래서 내 이거 저 복용하고 그다음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랬는데 이거 복용했는데 확실히 이 효과가 좀 좋습니다. 약이.
0: 이 제품 자체는 더 두 말 할 것 없이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효과성에 예.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빨리 쳐줍니다. 예.
2: 예. 그래서 지금 이 맹감에 소변 저 밤중에 소변 세게 보는 게 그것도 이렇고 많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 다리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2: 예. 그리고 이 소화되는 건 완전히 좋아지고.
0: 그렇죠. 예.
2: 예. 그래서 나는 이거 이번에 한 많이 사자고 그랬다 나도.
0: 그렇게 하셔.
2: 장수로방.
0: 예, 장수로방 잘 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 예.
0: 우대할 때.
2: 그리고 예, 한 가지 예. 물어볼 거는 그 몽소토의 저 맹감은 중풍에 용소탑니다. 예.
0: 중풍에는 특수합니다. 이 제품
2: 예.
0: 드시게 되면
2: 지금 예. 우리 오빠 우리 저 맹감은 친척 오빠가 예. 지금 양로원에 있는데 중풍이 왔단 말입니다.
0: 아.
2: 예. 그래서 이 몽소통 어떻게 중풍이 온데 이렇게 이거 저 복용해 좋겠는가 자문한다고 그랬나.
0: 몽소통은 중풍 온데는 아주 네.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서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여기 29가지 중약재가 들어갔는데 기본으로서 허세, 통증이 경락을 수통시켜주면서 모든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제가 그 1페이지부터 60페이지 그 댄스 각본이 있습니다. 그거 봤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사흘 만에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던 게 침대에서 내려오고 화장실 수리 못하던 게 일주일 만에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게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해도 이게 막힌 걸 열어주는 데는 빨리 효과를 보고 신경계통을 회복해주는 데는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히 주위신경계통을 활성화해주는 데 특수한 효과를 본다는 그런 그 효과성도 이게 충분하게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오빠분이 이걸 드시게 되면 양로원에서 해방돼서 자기 집에 와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접근하게끔 그렇게 회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그분은 이거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2: 네. 그럼 이거 우리 아빠가 마련해 이번에 저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이번에 네. 특수합니다. 예, 예.
2: 네.
0: 예.
2: 네. 좋은 양 소개해 줘서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는 몽소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심하게 나빠서 예, 주사를 넣었습니다.
0: 아, 예.
3: 그래, 그리고 또 중풍이 왔습니다.
0: 아, 예.
3: 그래, 지금 예, 이 몽소통이 일주일 썼는데, 예, 지금 효과 영도 없습니다.
0: 그렇죠.
3: 심장 넣었는데, 이전에 계속 숨 차던 게 지금 숨도 차지 않고, 또, 걸린데, 좀, 재건에 그렇습니다. 쌈조병이 짓고.
0: 예.
3: 집행이 짓지 않고도, 입줄 쓴 게 이렇게 효과가 좀 좋습니다.
0: 예.
3: 아사님.
0: 예.
1: 네.
0: 예.
1: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좋은냐고 소개해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0: 아, 그럼요.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주작거지였다 하니까. 뭐 심장과 뇌혈과 심근 노공에는 이 제품이 특수한 효과를 보는 제품 그 조합 자체가 특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9가지 중약재로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시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예.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네, 그 장수로방 몇 시간이 최악입니까?
0: 장수로방 예, 새약입니다.
4: 예, 그거 물어보겠어요.
0: 예.
4: 예. 예. 그거 뭔가 장수로방이 이렇게 좀 목이 자꾸 이래 가래 붓고 그다음에 허기열이 조금 올라와서 목이 가래 붓는 게 어떻습니까?
0: 호흡계통을 관리하는데 이 제품 자체가 좋습니다. 호흡계통 관리에는 이 제품 자체가 호흡계통뿐만 윤폐 역할하는 맥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곰팥을 도와줘야 호흡계통도 따라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4: 아.
0: 그리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그리고 근본을 지켜주면서 원기를 돋아주는 이런 성분, 이런 걸, 그리고 호시의 퉁진,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 이 제품 자체가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제품인데, 일단 사회에 나간 다음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에 대해서 열렬한 호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서.
4: 알약입니까? 알약입니까?
0: 완약입니다. 장수로방은 완약인데, 그 우왕상승환처럼 그런 완약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침에
4: 한가게
0: 예?
4: 얼마입니까?
0: 한가게 장소라방이 한가게 198원인데 한가게 엿새 동안 엿새를 아침에 일어나서 엿새 동안 복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대정차에 나가니까 한가게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20각삼에 15각을 줍니다. 이 장소라방 자체를 굉장히 여기에 들어간 성분이 특수한 성분이 부선정량 해주는 이런 성분이 여성 남성 포함해서 콤파치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이 제품이 들어갈 제품이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0: 예,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아저씨 장수로방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이거에 노신산에 한 번만 다면이 항상 맥이 없고 피곤하고 밥도 맛이 없고 예. 그래서 이 장수로방 썼는데 정말 이야기 좋습니다. 첫째에 이 위도 아이 좋고 간도 아이 좋습니다.
0: 위에 좋은 제품, 간에 좋은 제품. 여기 28가지 중약재가 들어갔는데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위, 간에, 콤파체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5: 아, 정말 예. 장수로방이란 말을 잘 들었습니다.
0: 장수로처방입니다.
5: 예, 예. 예. 이 런앤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간염약도 달고 있고 위약도 달고 있고 또 예, 그 뭐니까 항상 지부초하고 또 이거 리담테를 달고 있었어. 이거 봤어요.
0: 예, 예.
5: 그랬는데 이 신기하게 장수로방 쓴 다음에 우선은 그 담낭약을 아예 다 썼습니다. 두 가지로.
0: 간 담낭에 이상이 있다는 걸 예. 말하는데 간에 이상이 예. 담낭 이상을 또 부르게 되었는데
5: 예,
0: 이제
5: 그런데 식사도 예. 잘하고 우선에 개우 저기 이 한 가지 약을 가지고 얘 위도 치료하지 간도 치료하지 담낭약 아예 잡을까 살 것 같단다 하나만 잡을까
0: 그렇죠
5: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거 잡은 다음에 그 병원에가 검사했댔습니다
0: 예.
5: 검사했는데 담낭도 정사이고 이 그런 간도 정사이 됐습니다
0: 그렇죠 예. 그거는 믿어도 정말, 됩니다 확실합니다
5: 예, 예, 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일성염이 심해 나서 예, 하랄 밤에 소변 한노도 뻔뻑대다 땀이 잠이 아이 와서 예, 너무 뒤척이던데 우선에 하랄 밤에 소변 두 번밖에 안 본다 그러니까 이게 콩팥을 잘 도와줘 있거나 예, 이 다리 맥이 나고 다리 헷갑단다
0: 그렇죠.
5: 그리고 여기서 오고 가는 감기를 계속 달고 있었는데 이야기 또 원기도 도와주고 영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5: 그래서 예, 예,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을 때 좀 이거 장기적으로 오래 쓰자고 장수로방에 배달받다고 전화한 김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장수로방이 지금 우리 지구에 나온 다음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열렬한 호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콤파츠를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여기에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록각교도 들어갔고 바지텐도 들어갔고 구변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개의 그 콤파츠라는 그게 들어갔는데 걔한테서 콤파츠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5: 예, 예, 예. 예.
0: 여기 구변이라 하는데 개의 그게 들어가나일까 여성들은 요실금이 있거나 단백뇨가 나가거나 남성들은 유정이 생기거나 요실금이 생기거나 혹은 또 남성들 가운데서 양위가 생기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5: 예. 약이 정말 좋습니다.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최고입니다.
0: 확실한 효과를 봅니다.
5: 수술을 예. 쓰길 해서 예. 예, 배달받다는 게
0: 예. 예. 예.
5: 감사합니다.
0: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6: 예, 몽고통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6: 예, 좋습니다. 나 한 일주일 썼는데 이 머리도 맑아지고 혈압도 조절이 잘 되고 예.
0: 예.
6: 그래, 내 한 2년 전에 놓고 왔다 가라 정신이라는 게 올바나던 게 지금 요즘 예용 정신도 참

0: 다리구요, 좋습니다.
1: 예.
0: 예, 선생님, 한 가지 자문할 거는, 예, 우리 친구가 지금, 예, 이, 완전히 포유 와서 이 절반은 못 쓴단 말입니다.
1: 예. 예.
0: 이 오른쪽은 못 쓴다.
1: 예.
0: 그런데, 예, 이 약을 쓰면 어떻게 했는가, 아니게?
1: 잘 모르셨는데요. 이 제품 자체의 이름은 멍석통, 이렇습니다. 멍거의 석이란 거는 빨리, 통이란 건 통한다 말입니다. 멍약에 속하는데 빨리 통하는 제품이 멍석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바로 중풍 후유증에서는 기본으로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시초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기본 침대에서 내리지 못하고 자기절로 화장실 가기 힘들고 자기절로 다른 사람 입에다 밥도 해야 되고 이랬던 분들, 그리고 직접 중풍 오기 전에 입술이 뻣뻣하거나 쉽게 넘어지거나 혹은 어떤 분들 가운데서 말씀한다는 게 자꾸 말이 그 잘 되지 않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곱씹게 되어 있고 음식을 먹게 되면 잘 제때 소화되지 않고 올림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데 깨끼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중풍 오기 전에 중풍 직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중풍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이거 개선해주는, 특히 중풍 후증 환자들 빨리 일거세우고 자립하게 만드는 데는 멍석통이 제 그 텔레비 각본은 60페이지나 되는 거 제가 뭐 한 달 동안 이거 봤는데 기본으로서 빨리 일었습니다. 빨리 자립합니다. 빨리 통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멍석통에 속합니다. 예.
0: 예, 멍석통, 이 선생님. 네, 예, 한 일주일 전지 용 효과 빠릅니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예.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사흘 만에 효과를 본다는 분들 있고, 일주일에 효과 본다는 분들은 기본 비례가 높습니다.
0: 예, 우리 친구는 이전 부여한 지 한 3년 된다.
1: 예.
0: 그래서, 예, 그래도 조금 희망 걸고 써보라고 소리.
1: 빨리 이거 쓰라 하세요. 이거 쓰게 되면 네. 기본으로서 그 텔레비 그 각본을 봤는데 아주 그거 보고 저도 가슴이 울렁했습니다. 와, 이거는 풍요한 분들한테는 아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구나.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예.
0: 예,
1: 예,
0: 뭐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멍석통 이번에 10각 싸면 8각을 줍니다. 예, 혹은 또 예. 5각 싸면 2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시도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기회입니다. 예. 예.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묻고 계시는데요. 멍석통, 멍이라는 것은 멍약이란 말입니다. 속이라는 것은 빨리, 통은 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게 뭐 뽑을 필요도 없이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심근이 생겼거나 노공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심장 관상동맥이 막혔거나 내 그 동맥경화로 인해서 이미 중풍이 왔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빨리 선택하는 게 기본 좋은 해결책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멍석통은 내몸 쿨른 약업 유한회사에서 만들어진 선명한 멍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약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봉약과 외용 그 붙이는 고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구봉약은 뭐 한각 안에 300알이 들어있으니까 식후에 복용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하시고 20알 내지 30알 이렇게 드세요. 30알씩 드시게 되면 열흘, 그리고 20알씩 드시게 되면 보름 동안 들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구봉약하고 붙이는 고약이 들어있는데요. 모두 그 붙이는 고약은 야드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드시간 붙이는데 이 구봉약과 이걸 거의 맞서게 되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야드시간 붙이고 떼고 그러면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붙이는 그 자리는 거기에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당뇨병이면 당뇨병 그 쉐워이다. 그 침혈에다 붙입니다. 전열선이면 전열선 침혈에 붙입니다. 귀관지염은 귀관지염 근 침혈에 붙이고 반신불수게 되면 반신불수 그 침혈이 거기 나옵니다. 유선염이게 되면 유선염이 있는 거기에다 붙이는 그 그림이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침혈을 거기다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붙이고 드시고 하게 되면 빨리 통하는 제품 자체가 멍석통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이 제품을 복용하시고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0: 이렇게 여기에는 기본으로 지금 일국까지 치거샹가드 그냥 띵샹, 두무샹, 목향, 담양, 치명, 인공사양, 천샹 이게 모두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성을 보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일국계 향이 들어간 제품 이거는 이 처방에만 있습니다. 모두 9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여기의 성분이 인공사양 같은 것은 인공우황 같은 거 그리고 진주 같은 거 그리고 천샹 여기에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지금 이미 중풍이 올까봐 매일 걱정하거나 이미 중풍이 와서 쓰러진 적이 있거나 그 혹은 심근경색으로 진단이 나왔거나 이런 분한테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몽속통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이것도 역시 하루에 한 번 드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좌우 전에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장수의 성분 자체가 기본으로 곰팥을 위주로 하는 특히 여기에 들어간 성분 가운데서는 부선종양 해주는 이런 성분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에도 바시텐이라든지 우술이라든지 이런 성분을 포함해서 특히 네. 여기 구변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게이 그 곰팥이라고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한테는 귀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 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50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되었습니까?
1: 네, 오늘은 그 배추김치, 찰떡과 냉면 그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 조선족은 채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말리는 방법, 즉 건조를 통해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법을 쓰다가 소금에 절이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 발효 과정이 발전을 거치는 그때로부터 김치라는 것이 있게 되어 그것을 저라는 한자로 표기하였으며 김치류를 총칭하여 고유의 말로는 지 또는 한자로 침체라고 하였습니다. 침체라는 뜻은 채소를 소금물에 담근다는 의미인데 김치라는 말이 어원은 침체라는 말이 오랜 세월을 거친 동안 침체, 담체, 김체, 김치로 변화하면서 나중에는 김치라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채소를 소금물에 담그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가면서 산업이 발달과 인쇄술이 발달로 농서의 폭넓은 보급이 힘입어 채소 재배 기술이 향상되고 국외로부터 여러 가지 채소가 유입되면서 채소와 과수 같은 원예 작물과 약초가 널리 보급되고 이것이 김치 주재료, 부재료로 이용되면서 김치 재료가 다양해졌답니다.
0: 네, 그렇다면 김치의 형태가 언제부터 형성되었는가요?
1: 네, 옛 문헌 기자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배추김치의 형태가 시작된 것은 외래 채소들, 특히 결국 배추가 도입되면서 재배되어 이를 주재료로 사용하면서

0: 국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음이 저래 가을에 겨울에 대비해 야채 저장 방법이 같은 김치는 고추가 대량적으로 유입되면서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18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였고 고추를 조미료로 사용하면서부터 김치 당근이 다양해지고 김치가 빨간색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그럼 최초의 김치가 만들어지게 된 데는 어떤 유래가 있습니까?
0: 네, 세상의 모든 일이란 다 실천 속에서 발명된 것인데 배추 김치 유래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 어느 한 시골 마을에 배추 농사와 고추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한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남편을 갑수라고 부르고 마음씨 고운 아내는 옥녀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황무지를 일구고 날마다 볕을 입고 나가 달을 지고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하늘이 좋아 때문인지 맺는 채 해마다 농사가 되지 않아 입에다가 겨우 풀칠이나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도로에도 꽃이 핀다고 갑수와 옥녀가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고추 농사와 배추 농사 유난하게 잘 되었습니다. 가을에 되어 탐스럽게 익은 빨간 고추를 수십 가마나 되게 따다가 말리고느라고 드라게 펴놓으니 온통 붉은색이 되어 있는데 정말 희한하였습니다. 그래도 남아서 지붕 위에다 올려놓았는데 집까지 빨갛게 물들여서 한결 장관이었습니다.
1: 네, 고추를 말리우는 풍요한 가을 풍경은 그야말로 아름답죠.
0: 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상을 물리고 갑수가 담배를 말아피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옥녀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없어도 근심이요, 많아도 걱정이라 저 많은 고추를 어떻게 하겠소? 그 말에 우리 내일부터 장에 가지고 가서 얼마간 팔자요. 옥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로 팔 수 있겠소? 갑수가 근심이 섞인 것으로 하는 말에 옥녀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시험해 보자요 하고 오돌차게 대답하기에 갑수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갑수와 옥녀는 고추를 가지고 고개나무 장으로 갔습니다. 갑수가 옥녀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고추를 사라고 외쳤지만 고추를 와보고 희한하다고 칭찬한 사람은 많아도 사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고추가 외국으로부터 인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품종이라 보니 그 맛을 아직 터득하지 못하고 그저 맵기만 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1: 사람들이 고추를 처음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0: 네. 그날 해질녘까지 기다려도 고추를 얼마 팔지 못한 갑순이 내오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잡채어 내어가는 오가는 말도 별로 없이 갑순은 애꿎은 담배만 피우고 옥녀는 수걱수걱 밥을 지었습니다. 이윽고 저녁상이 갖춰지자 갑수가 저녁상에 마주앉아 고추에 토장을 묻혀 먹으면서 입을 쩍쩍 다시던 것이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갑자기 침구를 깨뜨렸습니다. 이처럼 입맛을 돋구는 고추를 아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아무 때든지 잘 팔릴 날이 있을 거요. 그런 만큼 너무 상심할 것도 없어. 그 말에 그런데 당근 저 많은 고추를 어떻게 처리하겠나요? 옥내가 근심에 쌓여서 갑수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채소를 소금에 잘 절이는 재간인데 소금물에 절이게나. 그 말에 옥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 많은 고추를 다야 절일 수 없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옥녀의 말이 맞는 거죠?
0: 네, 갑수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한참 동안 생각을 굴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잘 말려서 가루를 내두기요. 그 말에 옥녀가 그래서 뭘 하요? 라고 하는 말에 갑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풋고추를 장에 찍어 먹어도 이렇게 막 좋고 막 입맛을 돋구는데 이제 겨울에 감자장을 끓여놓고 고춧가루를 놓아 먹으면 두어리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거요. 그리고 왕년에 우리 소배추를 조금에 절였는데 이제 배추가 다 되면 맨 배추만 소금에 담그지 말고 고춧가루를 버무려서 담궈보기요. 아무튼 다 절여 먹을 수 있는 것인데 함께 절이면 꼭 김치 맛이 달라질 거요. 그 말에 글쎄요, 옥녀는 해보지 못하고 또 그런 김치를 먹어보지 못한지라 반신반의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1: 네,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한 거죠?
0: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추철이 되어 배추를 캐게 되었습니다. 옥녀는 배추를 걷어들이자 통이 큰 것을 골라 갑수의 말대로 배추를 소금에 절인 다음 밑줄에 꺼내서 고춧가루를 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른 고춧가루가 배추에 잘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궁리하다가 풀기가 있는 마늘을 찧어서 고춧가루를 버무려

0: 뿌리면 잘 묻어날 것 같아서 마늘 껍질을 바르고 절구에 넣은 다음 고춧가루를 넣고 소물을 조금 넣어 쥐어서 절인 배추에 발라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묻어나는데 김치 또한 보기에도 좋고 군침이 슬슬 돌았습니다. 배추김치를 한 입 먹어보았는데 천하 별 맛이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갑수가 한 입 먹어보고 나서 무릎을 치면서 환성을 올렸습니다.
1: 네, 김치에 마늘을 넣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생겨난 거군요.
0: 네, 이튿날 그들은 배추김치를 마을 사람들에게 맛보였는데 저마다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링근 마을까지 퍼지면서 집집마다 서로 배추김치를 담그겠다고 갑순의 집으로 고춧가루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해 갑순이가 고춧가루를 얼마간 남겨놓고 몽땅 팔아버린 것은 도망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순이가 겨울에 먹으라고 둔 배추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커지고 그 개던 것이 군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더운 집에 보관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겨울에 밖에 두면 꽁꽁 얼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령디한 언니가 머리가 빨리 돌았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저런 대로 지내고 새해부터는 김치를 땅 밑에 보관하세요. 감자나 무 같은 것을 땅에 파묻은 그대로 겨울을 날 수 있고 봄까지 먹을 수 있는데 소금물까지 들어간 김치라고 변하겠나요? 그 말에 옳소. 그런데 어떻게 땅에 파묻겠소? 하고 묻는 말에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 우물 판 다음 항아리에 넣어두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총명한 우리 마누라가 제일이구만. 갑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 네, 옥녀가 또 좋은 방법을 생각했군요.
0: 예, 날이 가고 달이 지나 해가 가면서 어느덧 이듬해가 되었습니다. 그해 갑수와 옥녀는 배추와 고추농사를 더욱 본격적으로 짓고 가을이 되어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근다고 우물 파고 넣은 뒤 시원하고 새콤한 그 맛이 꺼낼 때마다 감미로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배추김치가 점차 링근 마을로부터 온 나라에 소문을 놓게 되었고 또 담그는 방법이 점차 발전하면서 양념에 마늘, 생강, 배, 사과, 새우젓 등 다양한 조미료들을 넣는 방법이 생겼고 오늘까지 조선족이 전통음식으로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오면서 온 세상에 널리 소문 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선생님. 소개를 통해 배추김치의 유래를 구수하게 잘 들어보았는데요. 다음 내용은 찰떡이라고 했죠. 찰떡이 발명된 유래는 어떠한지요?
1: 네, 찰떡이란 찹쌀을 가지고 만든 떡을 통틀어 하는 말인데 일명 인절미라고도 합니다. 예로부터 조선족의 전통 음식으로 불리우는 찰떡의 유래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한 시골에 임시성을 가진 마음씨 고운 한 농군이 아들 삼형제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연속 3년째 기후가 변덕이 많으면서 농사가 되지 않아 근근히 겨우 입에다가 풀칠이나 할 정도로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커서 장가까지 가다 보니 자연 식구가 붙게 되고 입이 많아지게 되는데 때마다 멀건 산나물에 쌀알이 조금 들어간 부대죽을 먹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마목을 차지하고 앉은 며느리들도 농사가 안 되어 쌀이 없는 상황이라 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임씨는 또 셋째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되었는데 셋째 며느리는 인물도 철새이지만 어느 모로 보나 꽤나 령내해 보이는데 솜씨 또한 예감한 재지 않았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가마목을 차지하고 앉은 다음부터는 비록 산나물로 끼니를 여우는 음식이라고 하지만 그 맛이 때마다 다르고 아주 또 구수했습니다.
0: 네, 음식을 만드는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1: 예, 그러던 어느 날 임씨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당근 밭을 번지고 씨를 뿌려야겠는데 뭘 먹는 것이 없다 보니 어디에서 맥이 나겠느냐. 그 말이 그렇습니다. 배가 든든하면 그만큼 힘이 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이 참견하였습니다. 이제 집에 조금 남아있는 량식으로 어떻게 하나 버리고 고개까지 넘겨야겠는데 옆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하는 말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던 셋째 며느리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마목에 앉아있는 아내 자들이 잘 처사해야겠는데 며칠이 지나 집 식구들이 밭가리를 나서려고 차비하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가마목에 앉은 셋째 며느리가 기장솔로 밥을 짓게 되는데 밥이 다 된데도 셋째 며느리는 밥을 분명을 못했습니다.
0: 네, 왜서 밥을 푸지 못했죠?
1: 그것은 가만히 밥이 죽밥이 되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 떡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실수로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런대로 식구들에게 그 떡이 된 밥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덩어리가 된 죽밥이라도 식기 전에 어서 잡수세요. 아랫목에 앉아서 담배를 피던 시아버지가 임씨가 담배불을 꼬서 끄면서 어서 먹고 일밭으로 나가자구나 라고 말하면서 수저를 먼저 들자 모두 따라 드렸습니다. 그날 아침 모두 그런대로 아침을 먹고 산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른 날에 비하여 늦게까지 일했는데도 모두 배고파하는 눈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웬일인가. 셋째 며느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찰밥 덩이를 먹은 원인이 아닐까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밥을 지을 때 의식적으로 기장밥을 뭉개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0: 네, 셋째 며느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밥을 지었네요.
1: 예, 하지만 그 무던한 식구들은 이틀째 죽밥을 먹으면서도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밭으로 또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날도 역시 저녁 늦게까지 일했지만 누구 하나 배가 고프단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비결을 알 수 있는 셋째 며느리는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바로 그 떡이 된 찰밥 덩이를 먹은 것이 효과를 본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밭에서 집으로 돌아와 셋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금년에 우리 집에서 찰옥수를 많이 심자요. 그 말이 어? 찰부치는 소출이 적은데 왜서? 임씨가 셋째 며느리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기장밥 덩어리를 잡수고 일하려 나가도 배가 고프지 않은

0: 사람이 얼마나 좋은가요? 셋째 며느리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요즘 확실히 그 원인인지 임신은 일하러 나가도 배고픈 감을 느끼지 못했던지라 셋째 며느리 말에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1: 네, 시아버지가 셋째 며느리의 말에 찬동한 거죠.
0: 네, 그해 임신은 기장살, 차수수, 잔옥수수 등을 많이 쓰면 내 생각 밖으로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셋째 며느리는 기장살을 씌워서 한 가마를 찌고 그것을 번에 절구에 넣은 다음 남편들을 찌우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건 왜 남편이 영문을 몰라 묻는 것이었어요. 아니 잊으셨나요? 지난밤에 밭갈이를 할 때 기장밥을 뭉게 만든 떡을 먹고 일하러 나가도 배가 고프지 않았던 일 말이에요. 그러자 그렇지 그때는 쌀이 없어 그것이 맛있어서 많이 먹지 못했는데 오늘은 풍년이 들었는데 잘 먹어보셨구나. 옆에 있던 임씨가 빙그레 웃으며 셋째 며느리가 하는 일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1: 네, 집 식구들이 햇살로 만든 떡을 먹게 됐군요.
0: 네, 잠시 후 저녁상이 갖추어졌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저구에 찌어서 만든 기장 쌀떡을 칼로 점여서 밥상에 올려놓고 또 어느새 만들었는지 콩가루를 사발에 담아 올려놓았습니다. 떡이 목에 붙지 않게 구수하니 콩고물에 묻혀 잡수세요. 셋째 며느리 말이 아니 이것이 별맛이로구나. 떡 한 덩어리를 맛보던 임씨가 음지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렇지 잘못치로 만든 떡이라 이것을 찰떡이라 하면 되겠다. 그날부터 임신의 온 집 식구들이 맛있는 찰떡을 배부르게 먹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때로부터 찰떡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그런데 찰떡을 왜서 또 인절미라고 하는 걸까요?
0: 네, 그로부터 시일이 지난 후에 어느 있은 일인데 어느 날 임금이 공산성으로 시찰을 오게 되는데 나라 임금이 이 고장에 왔던 소식을 들은 임씨는 아침 일찍 셋째 며느리 들어 찰떡을 하라고 하고는 그것을 담은 음식 보따리를 갖고 그 산성을 찾아와서 성문을 지키는 병졸에게 말하기를 백성으로서 임금에게 드릴 음식을 해왔는데 왕님에게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병졸이 그 음식을 왕에게 갖고 가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바쳤습니다. 왕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받아 먹어보았는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쫄깃쫄깃하면서도 고소한 음식의 맛에 놀라며 떡이 이름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졸은 대답 못하고 그 사람이 이름은 모르겠지만 임씨 성을 가진 백성이 만들어온 떡인 줄로 알고 있다고만 알았습니다.
1: 네, 문지기 병졸이 임씨와 떡 이름을 묻지 않았군요.
0: 네, 그 말들은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참 생각하던 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 임서방이 가져온 떡이라 절세의 맛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떡의 이름을 인절미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그날부터 그 찰떡을 임씨가 만든 절대적인 맛이 있다고 하여 임절미라고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미 어음적으로 쉽게 불리우는 인으로 변하여 인절미로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그래서 인절미라는 이름이 생겨났군요.
0: 네, 그후로부터 찰떡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는데 점차 후세 사람도 지역에 따라서 그 찰떡을 만드는 방법을 기발하게 바꿔 방아에 찍고 절구에 찍고 돌판에 놓고 나무로 떡매를 만들어 치고 또 점은 떡구이를 만들치게 되는데 자립살이 나오면서부터 흰 찰떡 즉 인절미를 위주로 만들었는데 생일, 결혼, 환갑 등 경사로운 일과 즐거운 명절 놀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또 끈적거리고 잘 들어보는 성질처럼 부부관계도 그렇게 대지를 넘어난 의미가 담긴 음식으로 되어서 잔치나 큰 상에 놓고 그리고 또 학업을 닦는 자식이 충실해지라는 의미로 학부모가 소원을 정성을 담아 훈장과 학동을 위한 잔치를 열고 상에 올리는 조선적 전통 음식으로 또 필수 음식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0: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으로 냉면의 유래죠. 냉면이라는 명칭은 비록 한자 음이지만 음식 자체는 조선족의 전통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면에는 어떤 유래가 들어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1: 네, 우선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밀, 메밀, 넝마, 감자가루 등으로 길면서도 가늘게 만든 음식의 한 가지를 국수 혹은 면, 면자라고 하며 그것을 냉국이나 김치국물 혹은 수용하는 육수에 말아 먹는 것을 냉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 두만강변의 한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가 돌쇠라고 부르는 외아들을 신변에 두고 살았습니다. 어리 묻어나면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아들은 어머니를 살뜰하게 돌보는 한편 부자집에 가서 목숨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부자집 밭을 그 일부러 나갔는데 커다란 나무뿌리가 있는지라 그것을 파헤치려고 갱이질을 하는데 무엇인가 땅따는 것이 맞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갱이를 놓고 손으로 흙을 헤쳐보니 정교하게 만든 도람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돌쇠는 그것을 조심스레 운동에서 꺼낸 다음 흙을 털고 그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0: 네, 함 안에 무슨 물건이 들어있는 걸까요?
1: 네, 돌쇠가 조심스레 함을 열어보면 난생 처음 보는 보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쇠의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그는 우선 먼저 한평생을 고생 속에 살아오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이 보물이면 어머니와 둘이서 등실한 귀화집을 짓고 어머니가 하고 싶다는 것을 다 해드리면서 한평생 놀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어머니가 기뻐하시기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며

0: 그래서 도람을 들려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언젠가 한번 장거리에 나갔다 누군가 떨어뜨린 동전 한 입을 주워 집으로 가지고 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 귓전에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남이 물건에 눈독을 들여서 훔치지 말고 좋은 물건 임자에게 돌려주고 우리 힘으로 벌어 먹이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돌쇠는 들었던 도람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1: 어머니의 말씀이 걸음을 멈추게 한 거죠?
0: 예, 돌쇠는 아무리 생각해도 봐도 이 도람은 부자집 밭에서 죽었으니 부자네 집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쇠는 도람을 들고 부자네 집을 가지고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돌쇠가 가지고 온 돌함이 봄을 들여다보던 부자는 웃음주머니가 흔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뿐 근심이 뒤따랐습니다. 한 것은 만약 돌쇠 입에서 말이 새어나가면 자연 뒷공론이 있게 되고 또 일단 그 보물을 나무 밑에서 파묻은 원임자가 나타나면 시끄러운 것이 번연했습니다. 돌쇠야, 이 일을 누구한테나 말하지 말고 이제 일하러 가려무나. 이렇게 말해서 돌쇠를 보내고는 돌쇠 입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궁리하느라니 오직 주계가만이 대만사 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1: 네, 부자가 독한 마음을 먹는군요.
0: 네, 그런데 어떻게 죽일 것인가. 자기 집에서 죽이다니 관가에서 찾아올 것이고 또 힘으로 하다니 근본 돌쇠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낑낑거림에 머리를 앓고 있는데 충실한 신복으로 있는 마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돌쇠를 줘야겠는데 무슨 방도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름은 생쥐눈같이 조그마한 눈을 대로 그리면서 그것이 부자의 기초를 대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그 녀석이 생일인데 3일 동안 집에서 휴식하라고 하면서 파두를 섞어 만든 능마면자를 생일을 축하하는 장수면이라고 하면 주는 것이 어떻겠나이까. 그러면 그 자식이 그것을 먹고 속다리를 만나 천천히 자기 집에서 죽을 것이다. 그 말에 파두라는 것이 무슨 약인가 부자가 물었습니다. 파두란 일종 독이 있는 약 초약인데 구척 장수라도 먹기만 하면 설사를 하면서 어쩌지 못하나이다. 마름이 얼굴에 마른 웃음을 바르고 대답했습니다. 오, 그 방법이 좋기는 하지만 만약 그 자식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말에 마름이 내일 제가 직접 그 자식을 데리고 가서 먹는 것을 보고 오겠나이다 라고 말했으니 그렇게 하여나 부자는 머리를 끄덕여 동의하면서 꼭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1: 네, 부자와 마름이 고약한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죠?
0: 예, 그런데 바람이 새지 않는 벽이 없다고 그날 아침 부자 마누라의 병치료를 받던 노중이가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보니 머리를 도리질할 정도로 아무 짓이나 하는 자들이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중이는 모른 척하고 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마름이 흘리벌떡 약방으로 달려오던 것이 파두를 사가지고 가재 걸음을 치면서 가는 마름이 뒷모습을 지켜보던 마음씨 착한 로중이는 돌쇠네 집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돌쇠의 사람 내미를 잘 알고 있는 것도 그렇겠지만 생사람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의 양심으로 박하, 감초 두 가지 약초를 달여가지고 돌쇠네 집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1: 그 두 가지 약초가 무슨 작용을 하는 거죠?
0: 예, 돌쇠네 집에 도착한 로중이는 돌쇠의 어머니와 자초지종을 말하고 나서 박하와 감초를 물에 넣어 끓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일하러 갔던 돌쇠가 와서 부자가 가져온 능마면을 먹을 때 이 약물을 담그어서 먹으라고 하시오. 그러면 액을 면할 수 있을 거다. 로중이는 그 다음 또 여차여차하라고 신신당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장수면을 하면서 능마면자를 돌쇠네 집으로 들고 온 마름은 얼굴에다가 간사한 웃음을 담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생일이니 3일간 휴식을 준다. 그러니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잘 지내거라. 그리고 주인님이 장수면을 보내던 뒤에 삶아서 먹도록 해라. 그 말에 네, 감사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돌쇠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면서 능마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마름이 또 너스레를 떨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생일날이만큼 주인님이 나한테 부탁하기를 이 장수면을 끓여서 네가 먹는 것을 보고 오라고 부탁하더구나. 언영부터 그 내막을 알고 있는 돌쇠 어머니는 로중이 부탁이 있는지라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아궁에 불을 지펴 그것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능마밀 다 끓자 어머니는 이식적으로 면장 한 사발 떠서 마름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1: 네, 부잣집 마름이 먹을까요?
0: 네, 마름은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난 금방 밥을 먹고 와서 먹을 데가 없니 자네들이나 많이 먹게나. 그 말에 그럼 우리끼리 먹겠나이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삶아놓은 면자를 찬물에 넣고 오랫동안 헹구고 다시 사발에 담은 다음 마늘과 식초를 넣고 또 로중이가 박하와 감초를 넣고 달여준 물을 사발에 넣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독새야, 오늘이 너희 생일인데 어서 많이 먹어라. 독새와 그의 어머니가 먹는 것을 보고 난 마름은 일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름은 창자를 훑어내는 칼이라고 불리우는 파두는 냉수에 헹구면 헹굴수록 그 독성이 빠지고 또 박하와 감초를 다른 물에 그 담그면 마늘 담그고 마늘과 식초까지 들어가다 보니 파두독이 몽땅 없어진다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박하와 감초가 해독작용을 했군요.
0: 네, 그날 밤 독새와 그의 어머니는 아무런 탈도 없이 지냈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또 면자를 끓여 먹었는데 먹을수록 구수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맛보게 했는데 모두 찬사를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고약한 부자 마름은 닭쫓은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신세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찬물에다 헹구어 차갑게 하는 면을 점차 이름 그대로 냉면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욕심쟁이 부자와 신부가 고약한 마름을 욕하는 말과 더불어 로중이 미덕을 칭찬하면서 온 나라에 소문을 높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장수 음식으로 기원하는 음식으로 되었습니다.

0: 네, 냉면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겨났군요.
1: 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 밀, 메밀, 넉마, 감자가루에 콩, 옥수수, 소스 등 여러 가지 곡물로 국수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중에서 매끌매끌하면서도 쫄깃쫄깃한 메밀로 만든 면을 냉면으로 만들어 제일 즐겨 먹는데 또 음식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건강에 좋은 지하수를 뽑거나 질 좋은 샘물을 가져다가 소뼈, 닭뼈 등을 우려낸 물 그리고 맛을 돋구는 여러 가지 조미료로 시원한 육수물까지 만들어 먹게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인 음식으로 되어서 세상에 널리 소문놓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50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지금 큰 우려 활동합니다.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이 뛰어왔는데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없던 우려 활동하죠. 이번 이 특별 우려 활동 기회를 놓치기만 하면은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저로 이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우려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장약 심리

0: 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위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 외에 예, 나미 능량 락타털 이불, 예, 이게 독일 기술로 된 이런, 이불인데, 이런 이불 한 채를 증성해 드리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더 드리는 위에, 예, 현금 161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4곽도 증성해 드립니다. 예, 예, 이때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 드리면서, 장약 심리방 본약 4곽을 더 증성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외에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게 있으면서 또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성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4,752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6곽도 증성해 드립니다. 예, 여태까지 지금 장약 심리방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 제일 큰 우리 활동이죠. 예. 예, 그 외에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이 예, 개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동인당 유기농 양리저지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하고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는데 한 통이 900g짜리입니다. 예. 예, 예전에 단백질분들은 한 통이 다 400g짜리였습니다. 예. 이번 그 우리 활동에서 드리는 예, 그 이 단백질분 900g짜리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크죠. 예.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이제 오랫동안 소개해드리면서 이 약이 효과가 아주 돌출하다는 것이, 예, 입증됐습니다. 예, 성분들이 아주 우수하죠. 예,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이지 않습니까? 예, 장약 심리방을 만드는 데 주요 약재, 홍경천하고 소홍화, 예, 이 홍경천하고 소홍화는, 몇 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속할 뿐만 아니라 서장에서 연황 금으로 분류는 이런 약재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약이 후세에 전해진 이야기가 있는데 예, 이 홍경천과 소홍 이 홍경천하고 소홍화를 그 약재를 처방해서 만든 이런 약을 쓰고 쓰리 51세 건륭 황제가 이게 1762년도입니다. 예. 1762년도 51세의 건륭 황제가 세 번째로 남하를 시차로 갔다가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가슴이 답답해 나면서 얼굴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참기 어려운 동통을 느꼈답니다. 예, 좌측 신체 부위가 꽉꽉해 나면서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정서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답니다. 예, 숱한 명의들이 많은 방법하고 대책을 강구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답니다. 예. 때마침 장조기사 제마가 고을에 왔다가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황제의 병을 진찰한 후 홍경천화하고 서홍화 이 두 가지 약을 주요 원료로 약을 처방했는데 건륭 황제가 이 약을 복용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병이 완쾌되었다 합니다. 예. 네, 기원전 1840년에 만든 유명한 정주본초책이 이 처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나도, 예, 나도 예, 심리방 먹는 한단다.
0: 예.
2: 심리방 어떤 야들딱 먹었는데, 예, 예 야들딱 먹기 전에, 예, 뭐 먹었는가 하면, 예, 예 동통 하토에다가서, 예.
0: 그런 거는 말하지 마셔, 예. 무수거 삽쌌다는 예, 거는 말하지 마셔, 예. 그래서 예, 본인이 이 약을 드시고 어떻게 효과 봤다는 거 말하면 됩니다, 예. 어떤 내 이전에 어떤 약을 썼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도 하지 마셔, 여기도 와, 예.
2: 예, 예, 알았어.
0: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 쓰고 어떻게 효과 좋았다, 이것만 말하셔.
2: 예, 어떻게 좋았다는 건 말하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좋았는가 하면, 예, 간이 나쁘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예. 눈도 잘 안 보이고, 옆구리 키우고, 옆구리 키우고, 잠들이 차서, 앉아있지 못해서, 앉아있다가도 그 자리에 자꾸 누웠습니다. 자꾸 누고 있어, 그 누고 있고 이랬는데, 아, 이 시간에는요, 이,

0: 이제 그렇게 된 게 좋아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어선이 여덟 달에 이 약을 쓰니까나 좋아지는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제.
0: 예, 많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고 다리 시리고 이 무릎이 시려서 앉아 있지 못했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오면은, 에이, 뭡니까, 난 집 있는 집에서 살자는데 난 집 있는 집을 집에서 맡았는데, 집에서 오면 맡았는데, 그 집에서 이제 4년 있고 저희, 오는 통으로 바다가 또 나왔습니다.
1: 예, 그래서 예, 거서 예, 이 그 거김에 있었는데 이렇게까나 고생하다가 이 약을 쓰고서리 그런 효과를 봤다 이 뜻이죠. 예, 거김에 대해서는 예, 예, 상세하게 예, 얘기를 하지 마셔. 예, 어떤 그런 예. 그게 무슨 그런 구설이 얘기를 하지 마셔. 예, 거서 이 약을 쓰고서리 예, 이런 그 다리라 많이 시렸는데 이게도 많이 좋아졌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예,
0: 예,
1: 예,
0: 다리가 예.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하루도 좋을 때 나도 얘 배달받자고 전화드리고.
1: 예. 그리고 이 손님 보면은 이 여덟 달 전에 이 약을 쓰기 전에는 완전히 그저 심장이 너무 뜨거워서 앉아있을 수 없어. 그래서 밖을 헤매던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예. 내가 좀 잘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린데 들어와서 여러 번도 또 이렇게 분상도 하시고 이랬는데,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여덟 달밖에 안 됐는데 쓰면서 이제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1: 예.
0: 예.
1: 건강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당뇨약 신내방을 먹고서 저기나 당뇨약 신내방을 먹고 예, 많이 이렇게 효과를 본 환자입니다.
1: 예.
3: 혈압 조절이 안 돼 가지고 병원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예. 당뇨를
1: 예.
3: 듣고서리 저기나 뭔가 당뇨약 신내방을 예, 먹으면서리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이거 먹고서리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또 혈압약을 적게 저기나 뭐야 감량하고 선생님이 알려준 이런 다른 한 가지 녹색 기법을 쓰니까나 그것까지 사용하니까나 예 얼마나 좋은 혈압 조절이 참 잘 되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그래 예 앞달 좌우 먹으니까나 예. 당약 신내방 앞달 사업 먹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된다.
1: 예, 그렇죠. 예, 원래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데다 이 중위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인데 그 다섯 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렇게 치료해 주는 약이고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알려주는 그 이 록색요법 같이 쓰제품입니까? 예.
3: 예.
1: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는 게입니다.
3: 예.
1: 조절이.
3: 예. 예, 그리고 나는 또 뭐 있는가 하면서 뭔가 네 경색이 있어가지고.
1: 예.
3: 또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고 산도 안 나고 신경질이 또 따끈하고 거기다가 민폰까지 와가지고 말아나 웃거나 해도 예, 당기우고.
1: 예.
3: 눈이 붙을 때.
1: 예, 아. 눈이 붙을 때 있습니다. 예.
3: 예.
1: 예.
3: 그랬는데 예. 이 당야식 내방 먹고서리 예, 너무 우석이나 뭐 좋아졌습니다.
1: 좋아지죠, 꼭.
3: 예. 이 약은 이 서장 해발이 그렇게 나쁜 곳에서 자란 이 야생약 떼들로 죄송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이 약 효과가 이 일반 다른 약보다 다릅대다.
1: 다릅니다. 예. 예.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쓰면서.
3: 예. 예. 저희 남편이 예, 검사 수제 도달하지 못해가지고서 이 예, 주자를 엮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래, 이 당야식 내방을 예, 쓰고 있는데 예, 얼마나 심장이 좋아지는지 예, 너무 기뻐한다.
1: 그렇죠. 예.
3: 그래 우리 부부는 이 당야식 내방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예, 찾으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3: 예,
1: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1: 예.
3: 못했는데.
1: 아, 말씀하시오. 그러면 못했음.
2: 전화 끊겠네요.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맞습니까?
1: 예.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예, 저는 이게 고혈압이 있어서, 예, 좀 한 20여간, 예, 서약인 고혈압을 여러 가지로 먹으니까, 예, 간도 상하고, 콩팥도 상하고, 위도 손상을 많이 받았댔습니다.
1: 예, 서약이 부작용이 원래 큽니다.
4: 예, 예. 그래, 예, 맨발에서 막 선생님 강의를 듣고, 당약 심혈방을 지금 먹기 시작했는데, 예, 7달 쌓아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 닷새, 일주일, 점차적으로 감량하던 때로부터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록세 비법을 같이 쓰는데 혈압 조절이 영 잘 됐습니다.
1: 그렇죠.
4: 예. 예. 그래서 여덟 달 만에 지금 신내방만 먹고 있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4: 지금. 그래요. 예, 저는 이게 내경색 여러 번 오면서 예,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심장도 좋지 않았는데 예, 이 약 먹으면서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하니까 예,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바짝 나니까 야 정말 매일 기분이 너무 상당히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4: 그리고 또 이거 관절이 아파서 예, 걷기 힘들었는데 지금 예,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지 모른다. 지금.
1: 아, 예, 관절이 예. 이렇게 좋아진다.
4: 그래, 우리 남편도 예, 이게 당연히 합병증을 해서 예, 소변이 자꾸 자꾸 사지가 저리고 마먹이 오고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고생하다 예, 이 약 쓰고서 예, 야, 여름으로 해가 와서 지금 지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4: 예. 그래, 우리는 이 약 먹으면 예, 건강 챙기고 있는데 예, 우리가 효과 좋으니까 우린 주위에 우리 친척들도 친구들이 많이 소개했는데 예, 쓰는 사람마다 예, 좋은 약을 소개를 줬다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1: 하하, 예. 계제도 예. 이 약을 쓰면서 예,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했는데 그래도 효과 좋으니까 모두 정말 칭찬을 받는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4: 예. 예. 그래, 어제도 내 우리 동창생님 만나서 예, 식당에서 예, 저기 밥 먹으면 이 말 좀 하면 우리 동창생이 아, 나를 예, 이전에 그리 알던 게 이렇게 좋아지는가 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예, 저 신예방 이런 좋은 약을 먹고 있다 하니까 예, 그 자기는 지금 예, 위하수도 있고 지들에서 용고생한답니다. 우리 동창이 예. 그래서 예, 다 이런 정화에서 이 약을 쓰면 되는지 선생님과 문의해달라고 그럽니다.
1: 좋죠. 예, 예 우리 몸에 중치가 부족하다면은 내상이 처진이래 갑니다. 예. 우리 기가 모두 네 가지가 있는데 예. 원기하고 중치, 영치하고 외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약은 네 가지 기를 다 보충해 주는 약입니다. 예. 그러면서 기와 혈도 보충해 주셔. 예. 예. 그런데 우리 이 몸속의 오장육부들은 몽땅 심줄을 따라서 그 골격 조직에 붙어 있습니다. 예. 예. 간이가 근육 심줄을 관계합니다. 예. 예. 지배하죠. 예. 심줄이 탄력이 좋아야 처진 장기를 잡아당겨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에는 담남성이라든가 당귀, 예, 또 구기자라든가 우슬이 들어가서 아, 또 그 간경락을 소통시켜주고 아, 또 심줄이 탄력을 회복해주죠. 예. 그래서 아, 그 장기들을 얼리 잡아당겨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원래 모양도로 돌아가죠. 예. 그래서 이게 치질 환자는 수별이 정맥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살이 불어나오는 게입니다. 예. 중이는 간하고 담낭 경락으로 약이 들어가서 습열을 치료해줘야만이 치질이 치료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이 장약 심내방에는 소홍하하고 지룡이라든가 당귀라든가 또 소목이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가서 간과 이 담낭 경락으로 열어주면서 아 습열을 빼주기 때문에 오상육부가 아래로 처진 이 그런 그 처져서 아, 심줄 탄력이 깨거나 그 느슨하게 된 거에 회복이 이렇게 대개설이 탄력을 회복해 주죠. 예. 그러면 이게 얼리사바탕계지죠. 예. 예. 그래서 위하수랑 지질이 있는 이런 분들 다 원래 모양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아, 기를 보충해 주고 기를 조절해 주고 혀를 보충해 주는 약이라고 딱 씌어져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를 보충해 주는 데서 제일 좋은 이야기죠.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4: 아, 그럼 된다면 자기도 오늘쯤 화도절 때 36곽 배달받아 쓰겠답니다.
1: 예, 36곽 배달받아 쓰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12여 년간 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1: 예.
5: 주님 방송 들으면서 이 약에 호감이 가서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2년째 쓰고 있는데 효과 확실히 보였습니다.
1: 예.
5: 예. 그리고 혈압이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애름이 돼가지고 약을 많이 먹어도 효과 없었는데, 이 약은 확실히 고산지대 가라고 또 내가 지금 황금 들어간 뭐 약재가 들어가고 이래 그런.
1: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또 자란 약재.
5: 예, 그렇습니다. 그건 또 5,400m. 예. 약질이 좋아 그런지 효과도 확실히 그렇게 좋단 말입니다.
1: 예.
5: 그래, 지금 8달부터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약을 감량하고 기간 늘리고 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겸해서 쓰는데, 우선 혈압은 완전히 근치된 것 같습니다.
1: 아, 예.
5: 근치를 낳으니까 부여할까봐 그 신나고, 그래서

0: 어느 때 터질지 몰라가지고 항상 걱정하게 됐는데.
1: 이 약을 계속 드시면서 저희가 알려주는 록셰기료법이 있지 뭡니까?
0: 예.
1: 그거 같이 쓰면은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0: 예. 예. 그리고 예, 또 다발성도 있는 세계로 인해서 계속 머리가 어지럽고 심하고 안개낀 것 같고 귀에서 소리 나고 고래에서 소리 나고 이랬습니다. 계속 정신 차릴 새 없으니까.
1: 그렇지.
0: 근데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예, 아침에는 고란 말수관 느낌 들고 예, 정신한다 말입니다.
1: 예.
0: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이니까 여실금도 있어서 예, 어디 외출하거나 하면 변속도 차고 덕곡선이 돼서 자꾸만 예, 불안하고 이랬는데 지금 예, 그게 확실히 좋아져가지고 예, 밤에도 네 몇 번 일어나는 게 없어서 한두 번이면 예, 뭐,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큰 실은 났습니다.
1: 예.
0: 예, 관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를 혜택 받아서 우리는 또 그 뭐가 계속 약 쓴다고 이번에 그 활동 얼마 좋습니까?
1: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활동에 정말 이번에 이 우리 네, 활동 놓치면은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0: 예, 저 약 먹을 게 있는 것도 이번에 예산을 받아봤습니다.
1: 예.
0: 그리고 내 동서가 예, 이동에 아무 약이나 못 잡습니다. 다 부작이 예. 있단 말입니다, 약이.
1: 아.
0: 어머니 내가 내 약 조금 줘서 잡사보게 하고 부작용 없을까 지금 싸서 잡수꾼데 한 석 달 잡았는데 부작용 없단다.
1: 아, 이 원래 부작용 없습니다. 고산지구 야생약젤로 만든 네. 약이고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쓰면서 부작용이 없어서 아주 좋아하죠. 예?
0: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신장도 주자로 두 번이나 했고 혈압도 높고 유도 아이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한 가지 두 가지씩 이렇게 기적처럼 나가신 게 알린다고 예. 걔네 이번에 이런 활동 좋아서 우리는 싸서 전에는 싸겠으면 이번에 싸워가 이렇게 싸야지 한 3년 먹어보겠단다. 그래.
1: 한참이 쓰면서 보면은이 정말 한 가지 두 가지 좋아지는 게 팍 알리는 게 있습니다. 예. 네,
0: 그렇습니다. 예. 무슨 게라 예. 오늘 어느 날 이 갑자기 이
1: 그렇죠. 예.
0: 미안해.
1: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2417979달아왔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약 심리방 쓰는 한반다.
1: 예.
3: 이 약을 써보니까 정말 그 다른 약에 비할 수 없이 효과 빠르고 효과 확실하고 또 써보니까 이 점점 더 이야기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궁금이 간단 말입니다.
1: 예.
3: 저는 이약 쓰기 전에는 정말 그래서 또 다른 약은 다 써봤지만은 공농도시 내병 치료한다는 이런 게 적혀 있지 않느냐 없으니까 아무런 효과 못 봤는데
1: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거기 거서 예. 내가 치료를 하게 예를 들어서 그 중풍 치료를 하겠다 심장병을 치료를 하겠다 이러면은 거기 자기 기과나 병원에 가서 보인 이런 진단이라 나온 게 있잼까 그거 거서 딱 들고 예. 여기 거서 딱 맞게서리 치료된다고 쓰여 있는가 그거 보고 딱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은
3: 예누리
1: 없습니다.
3: 개발받고 예. 이 약을 선택해서 썼는데 정말 실상 써보고 정말 기석같이 정말 우선은 병에서 해탈되고 보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1: 예.
3: 저는 어쨌든 두 번 와서 정말 반신질질 굽고 거기다 이렇게 그 전에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과피고도 뛰고 눈이 뛰고 자꾸 이러면 포도포도 하는 게 다 선생님들 그게 중풍열증도라 하더란 말입니다.
1: 하.
3: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먹는 도중에 이렇게 막 그런 뭐니까 세상이 두 번 오다 나니까 지네 얼굴 마비 어느 장에 눈이 다 덮이고 약이나 물 먹다 태그 떠올고 그래서 정말 밥 먹기 좋다 힘들고 그래서 삼키지 못해서 예 뻣뻣함의 소리
1: 예.
3: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런 게 이 약 쓰고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을 내고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예 얼마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 부족 이 공농수치 정말 기울 부족
1: 치료한다고 딱 쓰여 있습니다. 예. 우리 거는 이
3: 저는 옛날에 만성비뇨리아 만성기울 부족을 해가지고 정말 이런 풍도 오고 아예 아래는 시리고 밤에는 그래서 이부자림이 돼서도 양말 다별이 신어야 되고 오늘 지내해도 땀옷에 땀이 나서 지금 머리 밑으로 다 떨어져 책을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엄청 고생했는데 많은 약 써도 안 되던 게 없이 이 약에서 당약 심리방에서 효과를 받았고
1: 이 만병이 원인이가 이 기혈 부족 때문입니다 원래
3: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신장도 아예
2: 여보세요?
1: 심자에 아이 좋았습니다. 예. 예.
3: 검사 수치 도달 못하니까 주제도 못해 됐습니다.
1: 아, 예, 그렇죠.
3: 그래다가 그래서 많은 약 썼지만은 자꾸 그래서 뭐 먹는 도중에 병원에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주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래니까 야, 정말 엄청 힘들었는데 이 장약 심리방 쓰고서도 아이 지금은 주제에서 벗어났지.

0: 이 얼마 심장이 편안하고 빈혈을 내서 혈압이 낮던 것도 지금 다 정상을 되고 또 막 병원 모르고 사고 모든 검사 지표가 정상이 되고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습니다.
1: 이 지하의 변두리 있던 분들도 지금 이 약 쓰고서 좋아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0: 이것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고산이래의 아이 그런 산소도 자량이 많은 약세지
1: 그렇지.
0: 아이 소장에서 연한금으로 불균형 아예 한 가지다 이거 네 가지나 들어갔으니까
1: 맞습니다.
0: 대학교는 선생님 항상 말했죠. 그러니까 좋은 약 때가
1: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그리고 예. 약을 이리 선택할 때 이래 보면은 그 약이 잔디도 영 중요합니다. 그게 그거 먹고 일체 결정됩니다. 그게
0: 6년 반 거의 5년 반 거의 강의를 하지만은 정말 이 그런
1: 이제 그래서 일주일 이제 여시행가 이래 있으면은 그래서 딱 그래서 이 장약 심리방 강의 들은 지 5년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0: 이 약을 우리 받아보면 정말 줄고 그래서 창자도 변하지 않고 아예 비순번호도 변하지 않고
1: 계속 아이 변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0: 장약 식단이 딱 써 있고
1: 예.
0: 그려놓으니까 이게 뭐 약에 대해서 신임은 더 가고 이건 또
1: 믿음 써 있지 않습니까?
0: 예, 네. 그 황제도 쓰러졌다가 이 약 쓰고 지금 아이 홍경천의 그
1: 예, 소홍화, 소홍화라는 그, 게 장홍화입니다. 예,
0: 예, 주야 처방 같이 그래 처방해서 일어났다 하제.
1: 예, 1840년 정주본 초책에 이 약도 기재, 이 처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762년도에 건룡 황제가 남하로 시찰을 갔다가 지금 그런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제마. 아, 그, 이, 객가나 서상이, 그 이사 제마가 네. 이 처방을 객가나 처방해서 이 건룡 황제의 병을 지금 치료해냈단 말입니다.
0: 그래놓으니까 이 약이가 얼마나 좋은 약이죠.
1: 훌륭한 약이죠. 예.
0: 하루에 세 번씩 먹을까, 대통령 예방, 아이 꽁꽁 눌러놓을까, 제품도 아이오지.
1: 이게 어째서 세 번씩 이렇게 잡수는가, 뭐 세 번씩 잡수는 게, 그래서 예, 이게 뭐 맨 안에 이렇게 그렇게 잡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혈액 중의 유효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면서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 잣수를 누려서 세 번씩 복용시키면서 바짝 치료를 해주는 게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그렇고 잘 됩니다.
0: 아이 신장 때문에 다 아이 목숨 아사가는
1: 그렇죠. 빼앗아가는 BGM과 얼마나 급한 BGM과 예. 그게
0: 그래 이게 그래서 정말 특수 세계상에서 제일 특수 치료요법을 치료를 하니까나 아이
1: 예.
0: 이렇게 그래서 확실하게 효과 보고 아이 모두 그래서 이 약 먹고 건강 찾은 사람들도
1: 얼마나 많습니까
0: 그래서 많지만 내 주변에도 많고 아이 우리
1: 우리 이 약이 그 그 안 되는 약이라 이렇게 하면은 원래 근본상 5년 6개월을 이제 며칠 있으면 5년 6개월이 되는데 원래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쁘면 이 약이 효과 없으면은
0: 맞습니다.
1: 효과 있길래 이때까지 이렇게 오래 강의하고 그리고 항상 저희가 공농 주치를 존중하십시오. 공농 주치에 딱 있는 게 그래도 치료됩니다. 이래고 계속 오는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딱 그래서 약과그 들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 드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가이 먹는다 말입니다. 다른
0: 맞습니다.
1: 사람한테
0: 그와 같이 아예 치료범이 어떻게 효과 보겠습니까?
1: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기본이 네. 기본입니다. 이 주치 공농에 네. 있는 것 딱
0: 그래서
1: 쓰는 거는
0: 그래서 이 중풍 예방하러 배달 받았는데 며칠 전에 배달 받았는데 내 소개를 지금 우리 신입이네 우리 신입이 남편이 이렇게 내 수료를 와가지고 한 달로 간에 두 번 와댔단 말이야.
1: 아.
0: 그래든지 지금은 어제는 다 회복 이거 몇 년 1년 2년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와서 다 쓰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신입이도 또 심장도 나쁘고 혈압도 높고 해서 둘 다 잡았는데 효과 너무 좋아가지고 이 활동에 이제 기다리면 1년
1: 기다려야 됩니다.
0: 활동이 다 했던 게
1: 예.
0: 아이 약도 현금도 구매 감내해주고 그다음에 원약이 6가구 주지 아이 선물도 많다고 그러니까 나 그럼 또 올 때 싸겠다고 오늘 좀 배달해달라고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국제 이학이 거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국제 유명한 이학 잡지 버들립칼이라는 간행물에서 전문 보도를 했습니다. 예, 중국 전통 장약이 심뇌혈관 질병을 근치하는 기적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을 실었고 프랑스 세계보에서는 한알이 장약이 전 세계에 명성을 떨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또한 법신사에서는 서장이 가장 성스러운 분이 장약 처방을 다시 세상에 나타나게 했다고 보도해서 세계의 주목을 끈 이야기입니다. 이 국제 이학이 거부들도 대표를 파견해서 이 정주 장약 그룹하고 장약 그런 이 전문 장약 심리방위 특허권 양도 상담을 했고 또 스위스 라시 집단 그룹에서는 9천만 달러를 내걸고 상담했고 프랑스 소노피 집단 그룹에서는 더욱 높은 가격 9,800만 달러를 내걸고 상담했고 또 스위스 낙화 집단 그룹에서는 또 더 높은 가격 1억 달러까지 그 내걸고 상담한 아주 깊은 이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정말 이제는 오랫동안 이거 그 강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정말 이 몇 년 동안 이 약을 소개해드리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그 이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그리고 뇌출혈 후유증이든 뇌출혈 후유증이라든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주 큰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생활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쓰면서 침대 생활만 하던 분들도 지금 자립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국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에서 연혜영입니다. 2026년 국가통영원 오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식이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3: 우리조에서는 변강 다민족 집거실제에 입각해 동어 흥변 변강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 행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깊이 결부시켰습니다. 또한 표준어가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가 되게 함으로써 변강 민족 단결 진보와 흥변 부민의 끊임없는 언어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혼천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가통용 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강국건설의 새 로정에서 분진하자를 주제로 한 2026년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식이 14일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이는 새로 수정된 중화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이 실시된 후에 처음으로 맞는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입니다. 교육부 당조석이고 부장이며 전국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조 조장인 회진붕, 길림성 당위 부석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활동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미원 전학군, 전국분여연합회 서기처 석이며 당조 성문이 송리가 활동에 출석해 발언했습니다. 교육부 당조 성문이고 부부장이며 전국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주 부조장인 임우군이 활동을 사배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후가복, 조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방식은 어린이 합창 잊을 수 없는 그날로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은 습근병 총서기가 연변을 고찰한 지난 11년간 변강 지역 교육의 질 향상, 도시와 향촌의 눈부신 변화, 민생 개선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무용 책향기 마음을 적신해 선전 강연과 흑토의 새말 전하고 벼물결 변강을 적신해 풍부한 예술 형식을 통해 연변조에서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운명의 연결을 촉진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봉사한 생동한 실천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변주민정부 대표, 대종대표, 연변대학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회진붕이 2026년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개막식 기간에 언어문자와 인민대중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진전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언어문자 사업이 발전하면서 거둔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 사업이 대중에게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가져다 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또 부모 자녀 독서, 전통 서예 연습 등 대중성 소통 활동이 펼쳐져 국가통용 언어문자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서 발휘한 역할과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 선전주간을 1 플러스 7 플러스 N 활동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을 했고 전국적인 중점 활동을 토대로 부업에 따라 국가통용 언어문자를 보급하고 중화를 사랑하자 국가통용 언어문자법의 학습 관찰,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 난관 공약으로 민생의 혜택, 청장년 노동력 표준어 능력 향상 등 7개 주제일 활동을 연이어 펼칩니다. 전국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조 각 성원단위,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관련 위원단위, 각지와 여러 업종계 등 국가언어문자 보급기지 등에서도 각자의 특색을 살린 선전활동을 적극 전개해 언어문자 선전사업의 축제마당 힘써 조성을 합니다. 전국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조 각 성원단위,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관련 위원단위, 일부 성및 관련 업종계통 대표와 교육부 관련 부서 및 직속단위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3: 우리 조에서는 변강 다민족 집거 실제 립각해 동어 흥변 변강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 행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깊이 결부시켰습니다. 또한 표준어가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가 되게 함으로써 변강 민족 단결 진보와 흥변 부민의 끊임없는 언어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괭위 기자입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에서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표준어로 교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표준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흥변 부민을 추진하는 중요한 뉴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동어 흥변 행동은 새로운 생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소학생들이 해설원의 만족 문화 해설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는 훈촌시 제5 소학교의 제2교실로 민속 문화를 통해 학생들의 규범적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고 민족 간 단결 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제5 소학교 소선대 대대 보도원 손영기입니다. 우리는 수업 주진지에 립각해 국가 통용 언어 문자 교육을 여러 학과 교수에 융합시키는 한편 교정 문화 활동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 선전 주간,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월과 결부해 고전 랑송, 홍색 이야기 강연, 꼬마 해설원 등 활동을 펼치면서 몰입식 표준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변경 향진의 특색 산업과 변경 상업 무역 수요에 비춰 용정시 삼합진에서는 경영 주체와 기층 대중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에 맞고 실용성이 강한 표준어 강습을 펼쳐 대중들이 경영 판매와 대외 교류 과정에서 겪는 언어 난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양수진 영호촌에서 서부계획 위국 수변 자원봉사자들은 주동적으로 촌에 내려가 가정을 방문하면서 상시적으로 언어 상호학습, 상호도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의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하고 변경지역 대중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등 민생 난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령호촌 촌민 최분옥입니다. 예전에는 한어를 잘하지 못해 좋은 정책이 있어도 알아듣지 못했고 이를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원봉사자들을 따라 표준어를 배우는데 지금은 글도 알아볼 수 있고 말도 알아들을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길림성 서부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연결입니다. 동어 흥변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면서 천민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책을 더 잘 요해하도록 도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변강 다민족 집거 실제에 립각해 올 들어 우리 조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서부계획 위국 수변 자원봉사자와 변경지역 대중 두 종점 인원에 초점을 맞추고 결연 상호학습 봉사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여러 현지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게 특색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 교실을 개설하고 봉사를 통해 언어 장벽을 지속적으로 없애고 민족 간 거리를 좁히면서 변강 지역 단결 발전의 대중적 기반을 1층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주민족 사무위원회 언어 문자 사업처 처장 최영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보급 전경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보급 범위를 1층 확대하며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 건설, 고품질 발전과 장기적인 안정에 강대한 힘을 결집하겠습니다.
2: 아래 보장과 감독 강화에 민족 사무 지리 법치화 수준 제고해야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절을 논함이라는 제목으로 인해 중국민족부 논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은 습금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이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민족사업 역사적 방위의 체간에 포치한 중대한 정치 임무이자 립법 임무입니다. 이 법률은 보장과 감독, 법률 책임, 특별 규칙을 설치하고 유연한 인도와 강제적 규제를 결부해 보장과 감독 조치, 법률 책임을 명확했으며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 협동이 효율적인 민족 사무 치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인솔하고 규범화하며 보장하는 데서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민족 사무치리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의 법치 기반을 튼튼히 다져낸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에서 헌법에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민족 사무를 처리하며 민족 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로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립법 취지로 삼았습니다. 또한 신시대 민족사업의 중대한 개혁 성과와 귀중한 경험, 제도적 조치를 국가법률 규정으로 전환시켜 민족사 분야 질의에 시급히 필요하고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민족 분야 위험 우환을 효과적으로 경계하는 데 시급히 필요한 제도와 기재를 일정 건전하고 완벽히 함으로써 부업에 따라 민족사무를 지배하는 데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률의 생명력은 실시했습니다. 전 사회 특히 각급 당정기관에서는 법정 직책을 참답게 이행을 하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단결진보사업을 고품질로 추진하며 법률 규정을 실제 치리 효능으로 전환시켜 여러 민족 대중이 법률 실시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민족이 주한민족 대가정에서 성요시처럼 굳게 뭉치도록 촉진함으로써 주한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민족이 단결분투하는 방대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3: 훈촌시 현대시설 농업 고도 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연일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향 남산촌 대상 건설 현장에서 작업 일꾼들이 시공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동 온실이 초보적 규모를 갖췄고 벽체 설치도 이미 끝났습니다.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시범단지 대상 대상 경리 류서길입니다. 온실 306동을 건설하게 되는데 현재 106동이 착공됐고 46동이 준공됐습니다. 이 46동 온실은 9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재배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주요 재배 작물은 고추와 도마도입니다. 이 대상은 명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전부 완공될 전망입니다. 이 대상은 산동 수광 농업 통제 집단에서 투자 건설하며 계획 총 투자액이 6억 8,3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3천 여무입니다. 대상은 훈촌시 마천자향, 양포 만족향 등 향진에 실시되며 지능화 생산, 표준화 가공, 브랜드화 운영, 과학기술화 시범, 그래서 체험을 일체화한 현대농업종합체를 전력 구축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주변 향진의 노동력 취업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대중의 증수 지불을 견인하게 됩니다. 류서길입니다.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약 600개 내지 900개의 장기 고정 일자리를 제공하고 단기 일자리 1500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는 해마다 수확철에 약 6개월 정도 필요한 일자리이며 매 수확철은 3개월 정도입니다. 야시장의 생활정취와 축구의 열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일 연길시 1978 문창원 내에 비바 미만 장터가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관람 제2현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 모여 짙은 생활정취 속에서 축구경기 실황 중계를 함께 시청하며 축구가 가지다 주는 뜨거운 열정을 몰입식으로 만끽했습니다. 밤 장막이 들여오자 미만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약속이나 한뜻 이곳을 찾아 장터를 구경하고 미식을 맛보는 한편 대형 스크린 앞에 둘러앉아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경기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정체로운 경기는 현장 축구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환호성과 갈채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복영재입니다. 일부러 동북축구연맹전 제2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이곳 분위기도 아주 좋다고 해서 연변 대표팀을 응원하러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왕서신입니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변 대표팀을 응원하니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연변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어 아주 기쁩니다.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밤 9시 40분까지 미만 장터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축제의 밤 행사를 펼쳤습니다. 현장 대형 스크린에서는 준결승 경기의 멋진 장면을 실황 중계하면서 축구 조제 장식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는 실제 경기장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사기입니다. 우리는 연변 축구의 고향 저력에 의탁해 비바 미만 장터의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2현장을 조성했습니다. 축구를 뉴대로 광범한 축구팬들을 모아 경기를 응원하고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동시에 체육, 문화관광, 시장 소비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도시의 특색 명함을 1층 빛내려고 합니다. 이번 활동은 축구를 뉴대로 체육, 문화관광과 장터 소비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면서 연길 생활 도시 명함을 1층 빛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미만 장터에서 고향팀을 응원하면서 장터 구경 플러스 경기 관람이 선사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체험했습니다.
2: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성정부 보도 판공실은 9월 11일 정책 비공식 소식 공개회를 소집하고 길림성 빙설파가 사업 실시 방안을 해독했으며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년의 빙설파 전용 우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빙설방학 기간 전성 공공문화 박물관과 체육관은 중소학생들에게 무료로 연장 개방이 됩니다. 의무교육 단계 재학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각지에서는 정부 봉사 구매 방식을 통해 무료 빙설 체험 및 풍경구 유람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정에 부합되는 스키장, 스케이트장에서 세 차례 무료로 체험할 수가 있는데 매회 체험 시간은 3시간이며 성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A급 관광 풍경구를 세 차례 무료로 유람할 수가 있습니다.
3: 가을 거시를 앞두고 안도현 량강진과 송강진에서는 농지 생산 도로를 보수하고 인력과 기계를 배치해 움푹 팬 로면을 평탄화하고 도랑에 잡초를 제거하면서 경작지 통행 조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위험 요소 조사를 펼치고 토사 제거와 장애물 정리, 로반 보강 등 사업을 추진해 가을 거지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2: 염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사태문이었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0: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1: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 동인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 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김정근 작사 박성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입니다. 조국을 향한 사랑이 하나의 선을로 어울려져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일 작사, 박영일 작곡의 룡들의 하고가를 준비했습니다. 그 시절 청춘의 푸르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허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철아 작사, 정남 작곡의 학창시절 낭만의 친구는 지금은 멀리 있어도 여전히 반짝이는 추억 속의 우정을 노래합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윤건남 작사 작곡의 외롭지 않아요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과 손길을 떠올리며 마음속 등불을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임철수 작사 백희남 작곡의 부부 아리랑은 우리 가라 아리랑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실어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광령 작사 허순자 작곡의 꽃마음은 세상 모든 아름다운 마음들이 시들지 않도록 오래도록 피어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옛별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방문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1시 30분 전으로 256-1111번, 256-111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축

0: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 베개 하나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사시면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고엔자임 Q10 캡슐 2박스를 더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추석하고 국경절 두 명절을 맞으면서 본 약도 더 드리면서 또 이 현금 상품권하고 명절 선물 시트도 드립니다. 때문에 지금 이번 활동에 참가하시면은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명절이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서장이 아주 특수한 고산 토양하고 환경 속에서 생장하는 희귀한 약초입니다. 그리고 전통의 지혜가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아주 귀중한 천년 약초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1: 예.
2: 소원합니다.
1: 예.
2: 배전남 맞습니까?
1: 예.
2: 예. 나도 지금 동충하초를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2: 나는 저기에서 쓴 지에서 5달 반이 되었습니다.
1: 네. 예.
2: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예.
2: 정신이 항상 흐릿허분하고 하던 게 정신이 역말가지고요. 혈압 조절도 잘 되었다 지금 이거
1: 네.
2: 혈압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혈압이 높아서 고사했는데 이거 쓴 다음에 지금 혈압 조절이 영 잘 됩니다.
1: 네.
2: 그 다음에 정신이 영 맑아지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위장도 좋아졌습니다.
1: 네.
2: 위장도 저기 때로는 저 변비 있고 때로는 설사라든지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 네.
2: 자관 이거 쓰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2: 심장도 좋지 못해서 고산 많이 했습니다. 저녁에 기다니 숨이 답답해서 저기 몇 번씩 깨어났던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우리 집에 노친도 이 심내혈관별로 고산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2: 심장도 나쁘고 그 다음에 폐도 좋지 못하고 해서 고사 많이 했는데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네.
2: 그래서 나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럽니다.
1: 예, 이번 우대 활동이가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예, 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예, 예,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0: 네, 라디오 꺼주세요.
1: 예.
3: 예. 나도 동천하초를 먹는 사람입니다.
1: 예.
3: 이 약이 요즘 신기하고 이 약이 효과가 좋습니다.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콜로에, 그리고 발효 경련이 돼가지고, 그래, 다른 약이 30배라 된다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저기, 녹공이 있어가지고, 골이 항상 아프고, 예, 정신 대응함에 어림증도 있고 이랬습니다. 여기 혈압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랬는데 이 동충하초 바르는 거 먹은 다음에 그런 증상이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혈압이 네. 온정됐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 머리가 어지럽던 것도 해결됐습니다.
1: 네.
3: 그래 놓을까 밤에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이 속이 두근두근 거리고 이 숨이 차고 답답하고 이랬댔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때는 밤에 자다가 저래 심장 숨이 올라와 와서 이래 안다 두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네.
3: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예, 마음이 예, 상쾌한 게 이런 기분도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발열 경련이 되고 그러는지 나는 위축성 위염이 있어가지고 예, 항상 밥을 먹으면 소화해야 되고 예,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1: 네.
3: 예, 그러던 게 지금은 예, 밥맛이 와가지고 예, 때리면 예, 때려서 또 꼭꼭 빼놓지 않고 소리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 맥이 나고 힘도 나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좋은 이야기인데 이번 활동이 특별히 소수제다 1년 가다가 저래에 그러니까 그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약을 싸서 계속 복용하려고 합니다.
1: 네. 지금이 현금 상품권도 드리고 본약도 더 드리고 명절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3: 예.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됩니까?
1: 맞습니다.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는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해서 예, 먹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4: 예, 원래 예, 면역력이 약해서 예, 고작 봄과 가을이 되면 그놈 감기로 계속하고 거기다가 또 비염이 있어가지고 예, 콧물을 찔찔 흘리고 예, 맥이 없고 피곤하고 예, 눈이 흐리하고 예, 머리에서 예, 소리 나고 어지럽고 이랬습니다.
1: 네.
4: 그래서 예, 많은 약을 썼지만은 예, 별로 효과가 예, 그저 좀 낫다가도 예, 또 약을 끊으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대다. 그러던 게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에 이 문제를 예, 확실히 해결했습니다.
1: 네.
4: 예, 지금 치료가 잘 돼서 예, 지금 가을인데도 지금 끄떡하지 않습니다.
1: 네.
4: 그리고 예, 위궤양으로 예, 위가 쓰리고 예, 음식을 예, 마음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1: 네.
4: 저는 먹으면 예, 이질이 예, 생기고 이래서 예, 정말 소염제를 먹으며 많은 고생을 했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로는 예, 위가 예, 예, 좋아지면서 예, 식사를 잘합니다.
1: 네.
4: 예, 그래서 예, 변비로 한 20년 고생했는데 예, 변비도 해결됐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예, 피부가 예, 갈아봐서 예, 자꾸 긁어놓으니까 꼬실꼬실하고 이러던 게 예, 아, 피부가 갈아지 않고 예, 피부가 반질반질한 게 예, 육빈하고 좋습니다.
1: 네.
4: 예. 그 다음에 요새판 투출을 예, 그 다리가 내리 아프면서 예, 발이 시리고, 발바닥이 마대서 예, 예, 길로 댕기 때문에 예, 바로 예, 땅에다 지대는지 말았는지 몰랐습니다. 예.
1: 네.
4: 그런데 예, 동충하초를 먹은 후로 예, 한 3개월 넘어 먹으니까 예, 이 문제가 차츰차츰 해결해야 되는 게 예, 지금은 예, 완전히 이롭습니다.
1: 네.
4: 예,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여튼 동충하초는 예, 치료약이자 예, 몸보신 영양제로도 예, 될 수 있는 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예, 이 동충하초로 예, 매일 그저 3년 동안을 예, 한 봉다리씩 먹지만은 예, 계속 한 봉지씩 먹어도 예, 계속 효과가 그렇게 날마다 좋아집니다.
1: 예.
4: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예, 계속 장기적으로 먹을 예상입니다.
1: 예.
4: 그리고 예, 추석 그, 하고 국경절 그 우대할 때 그렇게 소수되다.
1: 예.
4: 예, 전번에 쌌는데 무식에 많이 없대다. 그래서 예, 우리 동서가 그거 와서 보대만을 예, 자기가 예, 이번에 9곽을 사겠답니다.
1: 예, 9곽에는 예, 11곽을 드리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을 또 500원 드리고, 예, 그리고 이 에너지 영양 밥솥도 하나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먼저 예약하시면은 예, 이 교시부터 2곽을 드립니다.
4: 예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선생님.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이 고령화 시대에 예, 날이 갈수록 지금 이 동충하초에 대한 이 관심이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요즘은 누구나 다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가 아주 높지요. 예, 때문에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예,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는 서장 고원에서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이런 약초입니다.
0: 네.
1: 예, 바로 특정 곤충이 몸에서 기생하면서 자라는 이런 특징이 있고 또 그 효능이가 아주 다양합니다. 예, 면역 세포도 활성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도 감소하면서 염증도 억제하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 강화 외에도 다양한 건강 영양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귀중한 약품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예. 성성하서 발이 좀 가는데지요?
1: 예, 맞습니다.
5: 예, 예. 에, 저도 지금 그거 접세 먹은 지 어떤 거의 2년 됐는데, 여러 면으로 지금 좋아졌습니다.
1: 네.
5: 특히 나는 이 몸이 불편한 게 위가 좀 나빠가지고, 한국에서 일하다가 저리 오래도 못하고.
1: 그, 너무 복잡한다?
5: 네. 네, 그래서 그거 지금 예, 접수를 먹기 시작해서 이 위도 좋아지고 심내혈관이 내가 항상 동의사들이 비혈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1: 네.
5: 그런지 그거 먹어서 이게 상사적으로 내가 저기 항상 어지럽고 골, 머리 아프고 이래든지 이없어지더라 말이다.
1: 네.
5: 그래서 어, 이게 아무래도 내 동양이라 아무리 먹어도 알겠는데 이야기 내게 맞는 것 같고 내가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처음에 적게 쌌습니다.
1: 네.
5: 너무 효과 남은 먹자고 다른 걸 아무리 먹어도 아예 되고 할까 그랬는데 이거 시작해서 한 달가량 먹으니까 머리 흉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다음 음식을 먹지 않아도 오락날락을 거서 배부른 것처럼 먹지 않고 이렇든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음식 맛이 나더란 말입니다.
1: 네.
5: 아 그래서 이게 정말 내게 맞는구나.
1: 네.
5: 내가 이거 접시를 먹는 게 옳겠다. 다른 약 아무리 여러 가지를 많이 먹어도 쓸데없는데 그래서 이거 접시에서 그 활동할 때 쌌습니다.
1: 네.
5: 계속 그래 연유 그냥 먹었습니다. 그래 활동할 때 쌓아서 먹고 그래 지금 그거 계속 이래 먹으니까 처음에는 이 두알씩 먹었습니다. 빨리나게 하자고 그래다가 어떤 이렇으니까 하나씩 먹는데
1: 봉지입니다. 예. 한 예. 봉지 두 봉지 이렇게
5: 예.
1: 예.
5: 한 봉지를 먹어도 이렇단 말입니다.
1: 예.
5: 그래 어떤 때 혹시 감기 있는 것 같은 게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 감기는 아예 없더다. 내가 감기 세게 하는데 감기가 예, 온 가투를 하다도 그거 두 봉지만 먹으면 지나간단 말입니다.
1: 네.
5: 그냥 감기 오면 나는 목이 아파가지고 예, 그냥 그랬는데 예, 그것도 이렇어지고 이랬을 때다.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좋구나. 이걸로 내가 건강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또 싸워서 계속 먹자고 지금 생각하고
1: 네. 이번 활동이 또 1년 중에 제일 큰 무대 활동입니다. 예, 2836066번에 연계하십시오.
5: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

심폐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는 지금 동성화 전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2: 네.
1: 이 이야기 쓰기 전에 저는 여기를 해야겠어가지고, 어제는 쇠나고, 병대기였고요. 그리고 또, 또 신장도 두근두고, 그리고 숨이 차고, 방장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또 이 성화도 잘라야 되지. 열림성 비대에서 있어서, 턱을 잘 안 나고, 무릎 관절도 없고. 이 증상에서 많이 했는데, 이 동성화성이 받아보는 수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네.
1: 그래서 정말 가면 이제 무대 활동을 좋을 때 계속 따라서 쓰려고 그럽니다.
2: 네. 지금 무대 활동이가 1년 중 제일 큰 무대 활동입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그리고 우리 중약 중에서도, 예, 지금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런, 중약제 중에서도 기와 정을 함께 보호하는 약물은 동충하초밖에 없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불로장생이 명약이라고 합니다. 예, 특별히 좀 만성적으로 좀 허약한 분들, 바로 허로증이 있는 분들, 허로증이라 할 때에는 나이가 들면서 장부 기능이 퇴화하고 기혈 음량이 부족으로 인한 이런 질병을 앓는 분들, 예, 우리 증상으로 보면은 정신적으로나 좀 이 육체적으로나 항상 좀 피로를 느끼고 기침하는데 떨어지거나 혹은 호흡곤란이 있고 신계항진, 예, 가슴이 항상 두근거리는 거 말합니다.
0: 네.
2: 그리고 허리하고 무릎이 약하고 좀 뻐근한 느낌을 가지면서 추위를 싫어하거나 또 추운 것도 싫지만 또 열감이는 나는 이런 만성쇠약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0: 네.
2: 예, 그래서 특히 우리 지금 옛날부터 동충하초는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약으로서 노화도 늦추고 기력도 오래 유지하게 하는 이런 명약으로서 특별히 중노년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이런 명약입니다.
0: 네.
2: 예, 실제로 보면은 90세 이상의 유명인들이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동충하초 섭취라는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성질이 지나치게 차지도 않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아서 음량을 함께 보호합니다. 예, 이것이가 항상 우리 인체라는 거는 균생체 생리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이 약 자체가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신체 생체 공동을 유지시키면서 또 음량도 균형시키고 또 기와 혈도 보충하기 때문에 불로장생이 명약이라고 합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중의학에서는 동충하초가 폐를 보호하고 특히 신정하고 신양을 보호하는 약으로서 양위증에도 또 처방하는 이런 약제입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3: 나도 지금 동충하초로 여러 달째 먹고 있습니다.
2: 네.
3: 먹기 전에는 그냥 머리 어지럽고 혈압이 어느 정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은 후부터 그 어지럼증이 혈압이 소설 잘 되고 머리 싱하게 많이 막아졌습니다.
2: 네.
3: 그리고 관심병이 있으면 그냥 가슴이 침침하고 뭐가 홀떡하고 황황거리고 그냥 침침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게 증상 많이 좋아지고 이 목이 가래 그냥 올라붙었어요. 가래 그냥 떡떡 떨어졌댔습니다. 근데 가래 지방이 없어졌습니다.
2: 네.
3: 그래서 이 당이 나빠놓거나 무슨 먹게 되면 자꾸 설사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설사도 많이 해결되고 저녁에 자지 못해서 불안하던 게 지금 잠을 잘 잠들어 요즘에는 걔도.

0: 주사도 먹고, 그 다음에 뒤에서 소리 나도 소리 덜 난다, 지금.
1: 네.
0: 그러니까, 여기는 맥이 없었는데, 요즘에 그때 맥이 나는 게 알림, 이거 먹으니까 나 확실하게 네. 맥이 알립니다.
1: 네.
0: 예, 그래, 마음이 그냥 황황하고 불안하던지 지금 마음이 정서 좋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내 지금 경력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 더 먹자고 오늘도 활동에 참가하자 그럽니다.
1: 예, 지금이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본초학 서적에서는 동충하초의 효능을 예, 신장에 유익하고 정을 보익하는 이런 약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피로가 좀 심하거나 허리하고 무릎이 시끈거리면서 추위도 잘 타고 정력이 감소하는 이런 증상을 개선시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본다 할 때에는 정기를 보호하고 허로를 회복시키면서 병 후에 쇠약을 예, 이 개선시켜서 이 항암 치료에서도 예, 긍정적인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동충하초의 가장 중요한 효능은 보폐익신, 예, 우리 심장을 보호하고 신장 이 폐를 보호하면서 신장에 유익한 이런 약입니다. 오래된 기침하고 또 허약성 천식이 있거나 예, 병후에 호흡기 쇠약이 있는 이런 증상에서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예, 우리 폐라 할 때에는 기를 주관하는 이런 장부로서 폐를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흡기만 아니라 전신이 에너지 생성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2: 네.
1: 예, 바로 폐를 보호하면 우리 몸에 힘도 난다 이 말입니다.
2: 네.
1: 예, 폐가 기능이 약한 분들이 항상 숨을 정상적으로 못 쉬면서 이 몸에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은 머리도 흐리터분하고 또 몸에 기운이 없어집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신장을 본다 할 때에는 성장하고 생식, 로화하고 정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동충하초는 허리하고 무릎이가 좀 무기력하거나 예, 좀 로인성 쇠약증이 있거나 좀 정력 기능 장애가 있거나 예, 혹은 병 후에 좀 체력이 많이 저하되거나 이런 분들에게 좀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단순한 원기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예, 그리고 단순한 힘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키워서 질병을 예방도 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오래 쓴 분들은 예, 확실히 동충하초를 쓰니까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은 기초 체력을 끌어올려서 체질을 개선시킵니다.
2: 네.
1: 예, 우리 지금 동충하초 쓰는 분들은 예, 관절도 좋아지고 또 수면이 부족 바로 불면증이 있던 것도 개선되면서 소화 기능이 회복이 되거나 혹은 숨이 차고 힘이 없고 이런 증상이 개선되는 거는 이 체력이 개선되는 거 말합니다.
2: 네.
1: 예, 때문에 동충하초는 특별히 좀 연세가 있거나 혹은 무기력하고 자주 나는 그저 여기저기 아프다 이런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이런 약품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삼하고 로경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3대 보약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진시황이 불로초 혹은 양귀비 젊음이 묘약으로 전해집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동충하초를 쓰신 분들은 예, 여러 가지 증상에서 효과를 보고 또 육체적으로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 정신적으로 우리 지금 나이가 들면은 몸과 마음이 같이 망가진다고 봐도 됩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우리 자주 우울증을 내 고통받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좀 불안해하거나 또 고독을 또 쉽게 느끼거나 불면증이 있으면서 좀 마음이 항상 좀 불쾌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자 해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이런 분들에게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는 몸과 마음이 다 개선되면서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동물성하고

0: 식물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영양학적으로나 우리 양리학적으로나 모두 좋은 효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로년 환자분들이 쓰시면은 예, 건강한 몸을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여기는 영견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영견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영견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견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본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

0: 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 진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 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보폐 응답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성보폐 응답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우대의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구하기 가격은 128원이며 네, 20곽을 사시면 20곽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60곽을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송보표 응답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응답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은 한 가게 128원입니다. 128원. 그런데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우대 정책이 진행되는데요. 그러니까 한강 안에는 다섯 유리병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대 정책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40각을 사면 60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5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을 이번 기회에 장만해 놓는 게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하는데요. 여러분들 만약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 이 제품 자체는 국약 준조호가 있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절대 보건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앞에 Z 문자가 붙은 중약 그 등속에 속하는 아주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확실한 효과성을 많이 나타내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보통 기타 응답문하고 성질적으로서 벌써 출처가 완전히 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대 중위 가족의 계승인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해방군 총병원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이학연구중심의 주임으로 불리우고 네 번째는 연변대학 농학원 곰항업연구소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단둘이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낸 상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이런 출처가 특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요. 효과가 진실합니다. 이 제품 자체에 허위가 없습니다.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효과가 아주 전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철담, 체담, 금담 가운데서 금담, 전반 응답분 가운데서 0.5%밖에 차지 않는 금담으로 되어 있는 법외급 상품에 속합니다.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많이 알아주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검은검한테서 분리 추출해낸 법외급 그 응답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보통 곰으로 놓고 말하면 백곰, 흑곰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흑곰한테서 분리 추출했습니다. 백곰은 흑곰처럼 그렇게 길게 그 동맹하지 않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지금 우리 집에서 꼭 난문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 어떠세요?
2: 예, 그래 예, 지금 예, 효과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효과가 너무 좋을 겁니다. 선택 너무 예, 잘했습니다.
2: 예, 남편이 워낙 소화제품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트림하고 껄껄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내려야 하는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그러니까 소화되니까 식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예.
0: 건강은 노년기에 들어와서 식사를 잘해야 되는 건데 소화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먹는 게 안 먹기보다 못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 길이 없고 세포대사가 진행될 그만한 그 에너지를 찾을 자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 자체를 복용한 분들이 모두 소화가 잘 된다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2: 예, 맞습니다. 그래,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옛날에는 그래도 한 양, 두 양도 못, 두 양 치 못 잤어. 한 양 반이나 잡쌌는데, 지금은 두 양 넘어 잤으니까 맥도 나고, 예. 네, 리도 제거되는 게 알깁니다.
0: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예.
2: 예, 감기 자주 걸리고, 감기 걸리면 계속 가래 끓고 기침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 그동안 많이 좋아지고, 예, 감기 자주 걸리는 게 좀 늦게 걸리는 다수가 많이 줄어든 게 알리고, 예. 확실히 이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리고나 이게, 간도 아주 좋았습니다.
0: 예.
2: 이가 있었는데 옆구리 통신하는 증식이 있고 했는데 지금 통신하는 게 많이 줄어들고 확실히 응답을 좋긴 정말 좋습니다.
0: 좋습니다. 깡구에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깡군 공세가 될 겁니다.
2: 예예. 예. 예. 그러니까 깡깡단 다 아주 좋았단 말입니다.
0: 예.
2: 맞습니다. 근데 지금 기초적으로 지금 먼저 식사가 잘 되고 매일 지고 하고 할까요? 육구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낫고 확실히 그것도 이야기 신심 가지고 머리에 배달 받았습니다.
0: 잘했습니다. 예, 예. 예,
2: 예. 너무 좋았어, 지금. 네, 지금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0: 선택이 잘 됐으니까. 부인님도 예. 혹시 뭐 어디 좀 불편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엄격하게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이런 구별이 엄격하지 않으니까 기본상 부인님도 혹시 불편할 때면 이 지금 눈이 슬보이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때면 이 제품 써도 됩니다. 예.
2: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희 언니가 예, 그런 강경화대 나서 예, 웅다모 그게 그 싸서 썼단 말입니다.
0: 강경화 복수, 뭐, 예. 비형간염, 시형간염 있는 분들이 많이 이거 완전히 이 제품을 확 하고 싸드립니다, 요 시간에는.
3: 네. 예. 그리고 OTC 그 치료약이 되나 더 효과 좋다 말입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이 맹감의, 맹가 강경화, 이게 맹감 이거 우선 한 석 달 됐었을 텐데 용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지방간도 있던 게 각 검사해볼까 지방간도 예, 없답니다.
0: 이게 간단 향조란 말 있지 않습니까? 간과 담낭 이게 호성 돌보는 사이에 해를 입히는 사이로 되는데 이게 웅담분 흑검이 웅담분으로서 간을 많이 다스리는 분들은 좋은 효과를 완전히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네, 그래. 예, 우연히 지내서까 예, 이 응담이 확실히 그리고 이 맹감 다리 허리 아프던 것도 많이 좋아졌다.
0: 골격통에는 예. 웅담분일 겁니다. 예.
3: 예. 그래서 예, 이번에 그런 웅담을 또 저번에 산 것은 거의 잡수까 더 배달받자고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40각 사면 60각을 줍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 5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3: 예. 예. 그럼 예. 나도 같이 사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 이제 예. 이 제품은 희귀약자에 속합니다. 어느 예. 때는 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따가도 뭐 이게 상품이 다 나가게 되면 그 구춘이 없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싸두는 게 기회입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오빠가 강경화 복수도 있고 그다음에 담낭도 안 좋고 그래 영 고통스럽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거기다 또 백나장 거기 있어놔도.
0: 아, 눈의 문제가 예, 있죠. 잘, 예, 예.
4: 예, 잘 보이지 않고.
0: 시력이 떨어져.
4: 예, 시력이 떨어지고, 정말 불편한, 불편하게 삽니다. 그래서 내 이 웅담분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는가, 내 선생님과 뭐냐.
0: 아, 이제 말씀한 그런 사정의 웅담분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눈에 좋고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오빠분이 이 제품 쓰는 게 뭐 두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최선의 선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빨리 사용 이번에 기회가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40각에 60각 줍니까?
0: 예, 40각 싸면 60각을 줍니다. 예, 예.
4: 아, 화살 얼마 더
0: 특수합니다. 예, 공장 측에서 예, 이번에 예. 베푸는 이런 차원에서 우대 활동이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4: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응담분.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복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절대 술에다 포하지 마셔. 그러면 부추기 바빠나서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해도 그 다음번부터는 먹자고 할 그런 생각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으니까 치료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서 좋게는 전항에 이어서 그 전항 그 개수에 따라서 하루에 한 병 드시는 차원이면 됩니다. 하루에 한 병, 한 병 안에는 1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mg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그 전항에다 넣어서 그래서 삼키면 빨리 그 전항 그 자체가 그 동물이 그 내장을 그거 용해시켜서 융해시켜서 다시 그 형태를 만들어낸 게기 때문에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금방 그것이 분해되게 되어 있으니까 시름 났고 그 소르처럼 그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항에 이어서 드시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응담분은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눈이 벌겋게 되거나 부어나거나 인후 동통이 생기거나 인후가 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서 구강개형이 생기거나 혹은 또 치주염이 생기거나 입금이 늘 부어나게 되어 있거나 눈앞에 불꽃이 튕기거나 대변이 너무 건조하거나 이러한 분들한테는 효과가 빨리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평간맥목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도 무슨 여러 가지 비형간염, 시형간염, 알코올간, 지방간 이 때문에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간경화, 간경화 복수가 있는 분들한테는 두 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간경화, 간경화 복수 이걸 해결해 주는 데는 큰 한몫을 열 수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이 흐릿허분하게 배우고 눈앞이 아물거리고 머리가 어림증이 나고 이런 분들한테서는 이 그 성부패 응담분이 아주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언니가 내 응담분 쓰고 있는데 효과 용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내 먼저 예비 형관염 있고 그, 그런 게 있어. 지방가 있어서 효과 좋고 우리 언니는 이 강경화 복수가 됐습니다.
0: 아,
5: 예. 예, 그런데 이 좀 그러니까 이 땀에도 내려갔고 그다음에 이 대가 싹 꺼졌습니다.
0: 아, 그래요. 큰 효과죠. 바로 그럴 겁니다.
5: 예, 예. 예, 밥을 맞았었던 게 밥 영 잘 잤어. 그 내게 분이 내게 난답니다.
0: 예, 예.
5: 예. 그래 나는 가서 배달 받았습니다. 그래 그것도 배 아프도 못되게 영 났습니다.
0: 골격통에는 예. 이 제품을 많은 분들이 골격통 때문에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5: 예. 그래서 탱성관절 있고 이 아침만 그 협착증 끓여서 허리 다리 아팠어요. 깜짝 못한데 영이든 걷는 데라면 영 잘 걷습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골격통을 해결하는 데는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5: 예, 예, 그러니까 약방이 거라면 예, 예, 시장님처럼 싸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효과 썼어요. 지금 특별히 딴, 그러니까.
0: 송보폐 응담분은 특수합니다. 예, 이제 위에서 예.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출처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나라에서 인정하는 유명한 전문가의 그 인설화에서 단두이가 연구에 성공해 난 상품이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5: 예, 선생님 따위 40각도 배달 받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죠. 예. 40각이 예, 60각 드립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5: 감사합니다.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담당의 결석이

0: 있어가지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죠. 그게 일단 담낭관 안에 담낭 안에서 거기서 움직일 때에 따면 너무 동통이 심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리단 룽스 이 그 담낭 결석을 용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담낭에 좋고 담낭에 정상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1: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아, 저는 운반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지방가 있고 주중가 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옆구리 무직하고 계속 맥이 없고 피곤하고 그리고 이전에 넘어져서 오열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아픈 것도 많이 나서 좋습니다.
0: 아, 그럼요.
2: 예, 운반문 먹으니까 예. 확실히 맥이 없던 게 맥이 나는 게 아닙니다.
0: 아, 그렇죠. 강한 공력이 좋아지니까. 예.
2: 예, 피곤해서 그래서 침대에 너무 많이 뜬 게 지금 익었으니까 어둠 밖에 나가서 하던 합니다 지금은.
0: 아, 그렇죠. 예예. 예.
2: 아,
0: 예.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응담분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기본으로서 삼고증에 좋습니다.
1: 네.
0: 삼고를 하면 노련히 주의한 문제로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에 속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를 실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송보폐 웅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바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 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 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정말 계절이 확실히 변했음을 느끼시죠? 네, 그런데 우리들의 피부는요, 이 아름다운 계절 변화를 반갑지만은 않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얼굴이 유난히 당기고 또 평소에 번들거리던 피부가 어느 순간 푸석푸석해지고 거칠게 일어나는 각질과 함께 또 트러블까지 폭발하는 경험 다들 공감하시죠? 네, 오늘은 서늘한 9월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직장인 여성분들과 주부님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 관리 방법, 특히 냉장고 속 식재료를 활용한 백과 생활 속 지혜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줄어들고 또 건조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름 내내 활발하게 분비되던 피지선과 남샘의 활동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위축되기 때문이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기 중에 수분 함량이 7, 8월 80% 이상에서 9, 10월에는요 6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 수분마저 줄어드니까요 피부의 수분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이 시기를 추주라고 해서 건조하고 선우라는 기운이 몸의 지력을 손상시킨다고 봅니다. 네, 피부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이 변화를 느끼는 신호등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피부 수분 함량은요 15%에서 20%인데 가을철에는 10% 이내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피부의 유분과 수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려고 하죠. 네, 그 결과 피부 겉은 기름지지만은 속은 메마른 속건성 피부로 변하기 십상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9월에 유독 각질이 일고 트러블이 나며 피부가 뒤집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을철은요 오존층이 얇아져 오히려 이 자외선이 더 강하게 내리쬐는 시기이므로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가을 피부의 진실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출근과 집안일로 뭐 바쁜 여성들의 알맞은 피부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성들에게요, 피부 관리를 잘 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가장 먼저 예, 세안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름철처럼 뭐 보드룩한 느낌을 주는 강한 세정력의 클렌저는요, 이제 치워두셔야 하고요. 피부의 보호막까지 함께 벗겨내는 주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산성의 순한 클렌저를 또 사용을 해보고요. 미지근한 물, 즉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 좌우의 물로 부드럽게 시안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아침에는요, 클렌저를 생략하고 미온수로만 가볍게 헹궈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과도한 시야는요, 가을철 피부 건조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이기도 하죠. 목욕이나 샤워 시에도 또 뜨거운 물은요,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주의를 덜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안 후에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시안을 마친 후 3분, 길어야 5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스킨이나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에센스, 크림 순으로 발라주고 수분을 잡아줍니다. 이때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여기에서도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성 피부나 중건성 피부라면요, 수분 공급은 물론 유분기가 있는 크림으로 수분 증발을 막는 밀폐형 제품이 필요하거든요. 바셀린, 미네랄 오일, 호호바 오일 등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다음 지성 피부라고 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유분이 많은 크림은요,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오일이 없는 수분젤 타입이나 또 가벼운 로션 타입으로 수분을 채워주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한편 복합성 피부라면요, 조금 귀찮더라도 부위별로 나누어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유분이 많은 T존에는요, 가벼운 제품을 건조해지기 쉬운 또 U존과 눈가에는요,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는 것입니다. 바쁜 아침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요, 최근 인기인 토너 패드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피부결을 정돈해주고요,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방금 출근길과 집안일에 바쁜 여성들에게 일상 속에서 시작하는 피부관리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부님들이 관심을 끌만한 것은요 바로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로 만든 천연팩일 것입니다. 값비싼 화장품도 좋지만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가 피부에는 더없이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물, 당과 과립이 없고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요구르트를 섞어서 팩을 하게 되면 건조하고 거친 피부에 윤기와 보습을 주고 있습니다. 구른 철에는 보습제인 흡수성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기고 요구르트 속에 유산균이나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있어요. 꿀 한 큰술, 요구르트 두 큰술을 섞어 세안한 후에 15분에서 20분간 팩으로 사용한 뒤에 미온수로 헹구면은 피부가 촉촉하고 매끄러워집니다. 이는 밖에서 사는 또 뭐 각질 제거보다 또 훨씬 순하고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죠. 한 가지 방법으로는 귀리, 즉 오트밀이라고도 하죠. 귀리 팩으로 또 예민하고 가려운 피부를 진정시키고 습도도 해주는 것이, 보습도 이제 해주게 되죠. 귀리는 피부 진정과 보습에 탁월한 성분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것입니다. 가을철에 유독 피부가 예민하고 또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께 특히 알맞춤한데요. 귀리를 곱게 갈아 따뜻한 우유나 또 물에 불려서 죽처럼 만든 후에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려 얼굴에 펴바릅니다. 15분 후에 헹구면 자극을 받은 피부가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칙칙해진 피부에 환한 빛을 줄 수 있는 생강꿀 팩입니다. 네, 가을은요, 신진대사가 떨어져 피부가 칙칙하기 쉽지요. 생강은 피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생기를 되찾아줍니다. 생강즙 한 작은 술에 꿀 작은 한 숟가락, 또 밀가루 약간을 섞어서 반죽한 후에 얼굴에 도포를 합니다. 그런데요, 생강은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민감하신 분들은요, 테스트 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위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팩들은요, 주 1회에서 2회 정도 저녁 시간을 내서 스킨케어 루틴에 추가해 보십시오. 값비싼 성분이 아니어도 우리 몸에 친숙한 재료들이 피부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네, 방금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로 만든 천연팩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생활습관과 영양 흡수로부터 지켜야 할 피부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케어 제품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입니다. 먼저 수분 섭취와 식습관인데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 체내의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카페인 음료는요, 리뇨 작용으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요, 물을 대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을에는요, 배, 은어, 백합, 그리고 또 뭐 도라지 등 배와 피부를 촉촉해주는 식재료를 자주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또 자극적인 음식은요,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사무실이나 집안의 습도를 40%에서 60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또 실내에 식물을 배치하거나 젖은 수건 혹은 빨래를 널어두는 것도 피부 건조를 막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과도한 각질 제거는요, 금물입니다. 부석한 각질이 보인다고 또 무작정 스크럽으로 또 문지르는 것은 절대 금기죠. 가을철 피부는 여름보다 훨씬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 자극은 피부 장벽을 더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필링제를 사용해준다거나 또 주 1회에서 2회 정도로 횟수를 제한하고요. 앞에서 아까 소개를 해드린 요구르트 팩처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각질을 불려 제거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죠. 다음으로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선선하다고 해서 자외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량이 늘어날 수도 있죠. 가을에도 외출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습관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탁 관리도 뭐 피부 관리를 해주는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고요. 도마도의 풍부한 라이코펜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또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와 같은 뭐 이 제철 과일은요, 활성산소를 줄여 피부 건강에 도움을 가져다 주죠. 기름진 음식이나 야식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요, 장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 결국 피부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밤 11시에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피부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방금 생활습관과 영양업소로부터 여성들이 지켜야 할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어렵고 복잡한 관리가 아닙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또 피부가 당기고 또 거칠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내 피부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요, 대응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관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네, 아침 시한 후에 크림을 바를 때 또 단 3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고 요구르트 한 스푼 얼굴에 발라보는 작은 정성이 올가을 여성분들의 또 피부를 한층 더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지혜를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 주부클럽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희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0: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또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보객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398원이며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열 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두 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의 가격은 490원이며 네 곽 사시면 두 곽 더 드리고 여덟 곽 사시면 여덟 곽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두 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다시부터 다시 반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보객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하루에 한 번만 자기 직전에 딱 드시는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투골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이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백자방 구보객 투골태 이 제품 자체에 이번에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 이 우대 활동의 특점은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제품을 쓰기 싶은데 퍼센트를 높게 주는 걸 쓰기 싶은데 문제는 손에 쥔 돈이 많지 않아서 걱정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세요. 제 말 잘 믿어도 됩니다. 지금 백자방 구보객은 한 가게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곽을 싸면 10곽을 물어 드립니다. 이때 한 곽의 가격은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서 노인성 질병은 백자방이다. 이 정도 인정하는

0: 우수한 제품입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구봉약 한 각을 사면 외용약 한 각은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8각을 사면 8각을 드립니다. 큰 우대할자이지요. 8각을 사면 8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었는데 보통 뭐 이전에는 12각을 사면 그 12각을 사는 전제가 기본은 많이 드리는 부분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8각을 사면 8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골격통으로 참고 견디는 것도 그것도 한도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참고 견디는 사이에다며 운동 부족이 생기고 근육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있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8각에 8각을 드리는 우대활동이 진행되게 되었으니까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240원 잡았게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501-775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아, 저는 무릎이 지나 아파서 지금 투골테이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2: 무릎이 아파놓고 지금 딱 무릎에서 걸기만 하면 소리 난다 말합니다.
0: 그렇죠.
2: 식후. 그래서 이제 비행기 찍고도 지금 잘 거슬러 다니십니다.
0: 아, 그러려나 붙으면 힘들어지는데, 예, 예.
2: 네, 예.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좀 쓰니까 예,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예, 짚지 않고도 예, 좀 아사히도 걸을 수 있습니다.
0: 아, 지팡이 놓고도 한참 걸을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그렇죠.
2: 그러면. 예, 예. 예. 아, 효과가 있으니까 예. 아, 더 싸서 쓰고 그랬나.
0: 어, 그렇게 하세요. 이분의 우대 정착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늘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제 계속 있죠. 아, 항상 머리 어지럽고, 혈압도 온 상태고, 그러니까 손발저리지 이래 고생하던데 백장급에 뭐 후부터 혈압이 좋아서 온정되고 어지럽지 죽고 많이 나옵니다.
0: 어, 그렇죠.
3: 예, 그리고 나는 전립증을 소변에 밤소변이 자주지 소변 한번 보면 소변은 얼마나 조금씩 나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일어나서 자지 못하다 아침에 어지럽지 나고 이래 고생하는데 이 백장급에 뭐 후부터 한 번만 소변에 많아지면서 소변 자체 중에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소변에 조금씩 이래 많으는 거에 소변 자, 저도 시원히 잘 보지. 그러니까 다음 자다니까 사람 아침에 아, 머리 막으면 정신 납니다, 지금.
0: 백자방 구멍에 그 곰팥간 도와주고 상처, 중처, 하처를 도와주게 돼 있으니까 뭐 허우개통부터 시작해서 소화개통, 그리고 완전히 배설계통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백자방 구복액 아니겠습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하게 잘된 걸로 인정합니다.
3: 예, 그러니까 효과도 나는 이번에 활도 좋지 또 이하 좀 꾸준히 또 쓰자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리용가치가 높은 우수한 제품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정책이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었으니까 10각 사면 10각을 드립니다. 이 정도게 되면 우수한 우대활동에 속하니까 501-775번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늘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백자방 구매하고 쓰고 있습니다.
0: 예.
4: 혈압이 높은 게 정상되고 계속 소리 나면서 귀 잘 들리지 않던 게 지금 계속 소리 나지 않고 귀 잘 들립니다.
0: 아, 콤팥이 든든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예.
4: 예, 이게 당뇨병이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혈탈이 계속 정상되고 흰물이 많았는데 지금 새로운 물이 검은 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0: 어, 제하소라는 성분이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4: 이제 예. 머리물에 계속 들었는데 이따가 머리물에 아예 들었습니다.
0: 아, 점차 그게 얼마나 큰 성과인데요. 예, 예.
4: 예. 그 잠을 못 자던 게 잠 잘 자고, 예. 아이, 이게 젊으니까. 가을이 나빴습니다. 눈가리 뜬 게, 그래, 짬에 높았는데 짬에 정사이 됐고, 예. 눈이 뿌옇게 받은 게 밝아지는 감이 납니다.
0: 아, 간이 좋아지니까 눈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니까, 예. 짬에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얼마나 큰 효과인데요. 예.
4: 예. 이 콩팥이 나빠서

0: 양육 그림 무지가 매 아프고 예 사비 자수보다도 사비 아이 나갔는데 이전 양육 그림 무지가 하지 않고 예 아프지 않고 이 뭡니까 사비 자수보다도 사비 용시 워낙에 잘 나갑니다.
1: 그렇죠. 이게 간과 콤팥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학과적과 예 배달받아도 쓰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뭐, 나 두고 들쓰고, 우리 효과 용도 쓴다. 가야지. 그 다음에 이게 뭐니까 손가락에 바르고 먹고 아까 이게 확실히 이게 개미 안에도 힘이 있어서 예, 효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어떻습니까?
1: 그렇죠. 개미가 기본으로서 네. 미형 운동 영양 버물거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를 주성분해서 몇 개 성분 자체에 들어갔으니까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니까 여기에는 추허의 이시발박 없는 효과성을 충분하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3: 확실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약이 돼 그런지
1: 다르죠.
3: 다 예, 예. 효과 용도 다 말입니다.
1: 그렇죠.
3: 그 이전에 이 좀 이 과가 이 손가락이 그저 우러나 나면은 이렇게 뿌려놔서 손가락 이리 지지 못했습니다. 그만 이래서
1: 그 정도면 심각할 예, 정도입니다.
3: 이게 한 반이었을까나 그중에 이렇게 중간 때에 이렇게 중간 분이 그다음에 거기다 계속 발랐지 하다니.
1: 예, 바르고 드시고 그래야 됩니다.
3: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바르고 먹고 아까 그러니까 효과 영 바르더라고요.
1: 대단하죠. 그게 예. 예, 부종이 빠진다는 게 대단합니다.
3: 예, 그래 소변도 예. 막 많아지고 예, 숫자 많아지고
1: 그렇죠. 이게 리쇼변 하는 성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칭퐁탕이라는 성분이. 예. 소변이 많아야 됩니다. 독성물질과 풍한습이 소변 통해서 빠집니다. 예.
3: 예, 이제 여섯 다 반 먹었는데 한 반 몇 더 먹자고 해서 우리 어떤가 언니가 한 번인데 어쨌건데 좀 이렇게 눈도 그렇고 그다음 당뇨병이 있습니다 선생님. 당뇨병은 이게 허리 무릎이 그다음 밥을 이게 못 쓴다 말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1: 당뇨병으로 인해서 백자반 구보액과 더불어 투골대를 함께 쓰면 좋은데 당뇨병으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골격통이 생기는 그것도 투골 때 이제 자매간이 함께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같이 쓰면 좋지.
1: 같이 쓰세요. 예, 예.
3: 알았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1: 아, 예.
3: 예. 예. 하필이 좀 많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1: 예, 그렇죠.
3: 예, 아예 아픈 데 없단다, 지금.
1: 예, 그래, 예. 당뇨병이 만병 부릅니다. 예, 예.
3: 예. 예, 써보겠단다.
1: 예, 예. 예, 두 분이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백자방 신호 환자입니다. 예. 어제 반에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머리가 후진전하고, 그죠, 아예 아픈데 없고, 그죠, 사적에 그죠, 저리고, 그죠, 그리고 소화가 바라야 되고, 혈압 조절해야 되고, 예, 혈당 조절해야 되고, 가슴 고통 다 겪고 왔습니다. 점약 써봤다, 댄디를 해라. 아이 됩니다. 내려도 아이가고, 예. 그래서 점점 올라가기만 하고
1: 예.
4: 가슴 고통 겪고 왔습니다. 그래 누워서 구보던 사이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겨낸 백냉장수 이야기를 해서 이거라도 먹어보자고
1: 예, 백자방 구보약 선택했습니다. 예. 예.
4: 그래서 이 선택해서 이런 문제 먹기도 편리하고 예. 저녁 먹고 그저 자다가 잡으려면 오면 그저 약을 반 시간 두고 소리 이래 먹어 어느 간에 잠들었는지 모르고 소변도 그렇게 잤던 게 낯소변, 밭소변 그리 잤던 게 드물고 소변 그저 많이 해서 두 번 보고 예. 한 번씩 보고 할까 얼마 전도
1: 와, 큰 해결이죠. 예예. 예.
4: 예, 그리고 투골팬도 야 약은 정말 무슨 약은 아예 써본 데 없습니다. 격소, 기름, 주사, 무슨 친구 그 약은 얼마 붙여서
1: 예예.
4: 그런 것도 효과 없습니다.
1: 예.
4: 그리고 약을 먹으면 예. 아, 위를 자극해서. 그저 며칠 먹고는 재뿌리고.
1: 관절 제품이 보편적으로 예. 존재하는 문제가 그게 큰 문제점입니다.
4: 예, 광고약도 예. 많이 먹고, 정말 중량도 얼마 먹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고 배는 먹어서부터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헷갈고, 우선부터 몸이 헷갈아지고, 예. 먹고 위를 자극 아이 하고, 예. 그러고 소화가 잘 됐고, 밥을 잘 먹고, 예. 그래 활동 못하던 게 활동 잘하고 그래 혈압 조절이 잘 될까 밤잠 못 자던 게 밤잠 잘 돼. 누구였지?

0: 정진다 남 다른 것보다도 이러니니 이 밤잠 자지 못한 게 임금나요.
1: 어 그렇죠. 예예. 예.
0: 예. 예. 그래 이 두 가지를 활동도 좋고 한 게 두 가지를 계속 써서 장기적으로 쓰자 그런다.
1: 그렇게 하죠. 예예. 예. 관절 통에는 두골 탭니다. 두골 때를 써서 해결받지 않을 이유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발명 특허를 취소해야 됩니다.
0: 없죠.
1: 예, 그렇죠. 예, 예. 잘 결합해 네. 쓰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백다방 구보세부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이게 정말 예, 백가지 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1: 그렇죠.
3: 야, 영혼 좋습니다.
1: 예.
3: 그 저녁에 잘 때에 예, 30분 전에 딱 먹기만 하면
1: 이런 제품이 제가 강의해 보게 되면 한 그 20년 좌우 이렇게 강의한 동안 보게 되면 자기 직전 3, 40분 전에 한 번만 딱 들은 약은 이 제품이 유일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성 여러 가지 다각도의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이 제품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되면 마음에 흐뭇한 그런 감을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3: 예, 그 뭐 하루에 세 번 먹는 약보다 예, 그도 저녁에 자기 전이보다 한 번 먹으니까 얼마 편리하고 효과는 또 예, 두세 번 먹는 약만큼 더 잘 본다 이게.
1: 아, 그렇죠. 백근 농축에 한 그릇만 들었습니다.
3: 예, 예. 나는 예, 이렇게 보기에는 하루 밤에 원래 콩팥이 실로 한다 서너 번씩 봤습니다.
1: 예.
3: 그랬는데 소변은 또 맥이 없이 또로로 재분화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3: 근데 예, 이거 백다방 구복약 먹은 다음에 소변감이 많아지고 시원합니다. 본 다음에
1: 예, 그렇죠.
3: 그렇게 맥이 없이 예. 나가는 일이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백사방 구복액이 위도 도와주고 간, 담낭 다 도와준다.
1: 그렇죠.
3: 개밥이 맛있고.
1: 바로 그렇습니다.
3: 그러니까 예, 맥이 나고 감기도 아예 오고 아, 어쨌든 여름연으로서 우리 70 넘어 먹은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하고 치료해주는
1: 아, 그렇죠.
3: 역할을 한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3: 우리 언니는 또 예, 뭐 쓰는가 뭐 두골 패를 쓴다.
1: 예.
3: 그게 우리 언니, 아, 그거 관절약이랑 관절약은 다 썼습니다. 객관위를 사서 계속 밥을 못 닦았지.
1: 예.
3: 예. 그랬는데 이 백사방 구복약은 예, 바로 그
1: 아, 두골 패.
3: 한 게 예, 예. 예, 아스마 두골, 그 두골 패.
1: 예. 예.
3: 예. 근데 예, 용 발음에 그 통증도 제거되고 최고랍니다. 그래 밤에 예, 거리 지내 아파도 돌아눕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선은 예. 마음대로 돌아눕고 그게 맨날 채소 샐러드에 그거 재고 그 문 앞에 조수를 댕겼습니다. 근데
1: 예.
3: 그래도 우선은 그 장마다에 그래도 거기서 장마다로 채소 샐러드 댕긴다.
1: 어, 골격통이 예. 어느 정도 해결받으셨다는 걸 말하죠.
3: 그렇죠. 예, 많이 받았습니다.
1: 예.
3: 그래서 우리 언니 너무 좋아이랜다. 이때 거지 그거 뭐 보리수안 나이도 맞아봤다.
1: 아,
3: 그거 그랬는데
1: 그렇죠.
3: 그거 맞을 때 그거 한두 달이 거치해야 되는데 이건 왜 야, 영혼 좋단다.
1: 예.
3: 최고란다. 관절약 중에 이거의 국가 특허를 받아 그러는지 특별히 좋다며 아, 우리 언니 걔네 소개해줘서 또 나쁘다면 얼마나 미안합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근데 너무 좋아서 예. 영 좋아해서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1: 아, 예, 예.
3: 좋아서 좋은 약을.
1: 예, 믿어도 됩니다.
3: 나는, 예. 예, 이번에 우대 할 때 뭐 조금 싸도 다 우대를 잘해도 된다.
1: 아, 그렇죠.
3: 그래서, 예, 나는 백다방 우리 언니는 두골 패를 배달 받으려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3: 이번에.
1: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이번 우대 할 때 예. 까치, 령까치라면 작게 싸도 퍼센트를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아, 활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0: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자,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널리 사용하시면서 기본에서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제품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효과성이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특히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개미를 중심으로 한 복합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구복하시고 그리고 발라주고 마사지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우리 시장에 나온 다음 많은 분들이 논의에 들어서서 관절통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심지어 관절통 때문에 기어다니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지팡이에 이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본 제품 투골테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벌써 통통으로 전달될 때에 되면 경락이 막혔다는 걸 말합니다. 경맥과 락맥이 막혀서 통통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된 흑개미라는 성분 자체는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많은 제품은 간에서 해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특히 관절 체외의 치료 제품은 적지 않은 분들이 위를 너무 자극해서 돈을 꽤나 퍼주고 쌌지만 해도 결코 위에 손상이 넘어가서 못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복용 과정에서 충분하게 느끼시게 되어 있겠지만 해도 오히려 위를 도와주더라. 그리고 간에서 근육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뭐 단순 뭐 관절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받쳐주지 않게 되면 당신은 외딴서기 바쁘고 움직이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자체의 묘한 점이라면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관절 동통 염증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흑개미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대로 무릎대에 물혹이 생기게 되면 물을 뺄 필요가 없이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변을 통해서 그런 그 부종이 생겼던 부분이 쭉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 관절을 써보게 되면 벌써 알리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굽혔다 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예, 충분하게 부종을 빼주게 되어 있고 관절통을 해결해주고 경락을 수통시켜 주게 되는 이런 칭펑통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고 친주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습열을 빼주고 지통의 역할을 특히 우리 지통의 역할을 꼭 겸해야 되는데 친주라는 성분 자체는 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면서 습열을 빼주는 차원에서 특히 방귀라는 성분 자체는 부종을 빼주고 그리고 혈압을 조절해줍니다. 노는 게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혈압 때문에 많이 걱정하게 되었는데 혈압을 그 원딩해주는 차원에서 소염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귀란 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투골테는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관절통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던 문제를 기본으로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부종이 빠지고 마음대로 움직이기 편리하고 지통의 역할을 하고 콤팥과 간이 좋아지는 차원에서 뭐 여기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성분이 경락을 수통시켜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라는 것은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나온 이런 그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골테는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노화는 골격의 노화부터 시작된다는 이 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투골테입니다. 이름 그대로 투는 투과한다는 골은 골격이란 말이고 테는 매우

0: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이 바로 투골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투골대 이 제품 자체가 노년에 내가 장수의 비결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큰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집니다. 이 제품 자체는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우리가 보통 어느 한 곳만 불편하게 되면 그 방면에 유관치료만 하면 되지만 해도 보통 나이가 벌써 뭐 60대 그 부서지기 시작하게 되면 노화는 40대 중후반부터 호르몬 분비 문란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남성 여성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백자방 구복액은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을 한 가지 약으로서 여러모 불편한 걸 해결해주는 우수한 이런 제품 자체를 연구해냈는데요. 어디에서 연구했는가 하면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내신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집단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노인성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있어서 어떻게 하면 한 가지 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는가.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천년약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년약재라면 뭐 그거 키워서 그 가을에 수확해서 나온 이런 그 약재인 것이 아니라 산에서 제대로 자란 이런 약재를 수집해서 그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기본으로 믿고 쓰시게 되면 한 가지 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유효기가 48개월로 되고 있는데요. 보통 구멍약이 이렇게 48개월로 된 건 이 제품이 오직 한 가지 뿐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자방 구복액은 뭐 100근을 농축해 고온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멸균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이 환절기에 들어서서 여기저기 아파나고 이런 것도 환기란 성분이 들어가서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끔 도와주는 차원에서도 상초, 중초, 하체를 다스려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복액입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대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평소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있나요? 교통규칙은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사람마다 교통규칙을 잘 지키면 질서 있는 교통환경이 이루어지고 차량과 보행자는 더 효율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문명한 어린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자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친구들, 혹시 하늘 높이 있는 오존층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존층은 지구를 감싸는 투명한 보호막으로 우리를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9월 16일은 국제 오존층 보호일인데요. 오늘은 오존층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오존층 보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존층은 지면을

복사는 식물의 생장과 광합성 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오존층은 지구상의 생명들이 자외선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때문에 오존층을 지구 생물의 생존과 번식을 지키는 보호 우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존층은 또한 일부분의 태양 복사를 흡수하고 산란시켜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조절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는 지구가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과도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지구는 우리 집, 우리는 미용사를 보내드립니다.

1974년 미국의 과학자가 연구를 통해 오존층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구 온난화도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전 세계의 기후, 생태평형과 농업 생산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UN에서는 1995년부터 매년 9월 16일을 국제 오존층 보호일로 정했습니다. 해마다 이날이면 여러 나라에서는 기념 행사를 열어 오존층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답니다. 동료, 잠자리 비행기를 드릴게요.

그럼 오존층이 무엇으로 인해 파괴된 걸까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흔히 소화제, 살충제, 냉각제 등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프레온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불효는 탄소, 염소, 불소 등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성층권에서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면서 염소 원자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염소 원자는 오존과 반응해 오존 분자를 산소로 전화시키는 동시에 자신은 일산화 염소로 변합니다. 하지만 일산화 염소는 불안정하여 다시 염소 원자로 재생하게 되고 이렇게 재생된 염소 원자는 또 다른 오존 분자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의 염소 원자가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오존 분자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량의 프레온 가스만으로도 오존층을 지속적으로 파괴해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온이 없는 냉장고와 에어컨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분무류 제품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살충제 등 분무류 제품을 적게 사용하면 해당 유해물질의 배출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프레온이 함유되지 않은 친환경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동요 선물을 듣고 계속 알아보자요.

환경보호 관련 책이나 영상을 통해 오존층이 얇아지는 현장이 인류, 동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더 깊이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조직하는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보호 의식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하는데요. 친구들, 다 함께 꼬마 손전원으로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오존층 보호의 중요성을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존층의 역할과 오존층이 파괴되는 원인,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오존층 보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오존층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푸른 하늘을 지키는 것이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랍니다. 한 사람의 노력은 작아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실천한다면 우리는 꼭 오존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생활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금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윤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가을바람을 준비했습니다.

살랑살랑 가을바람 장난꾸러기 풍년이 든 벌판에서 재롱 부려요. 아빠의 초모자도 벗겨놓고요.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죽을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반동 정도 슬슬 말문이 트이었다. 그가 강서에서 출발해 대여섯개성을 지나면서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자 왕대사는 악의환 근거지를 떠나 삼천리를 떠돌던 이야기로 말문을 열더니 진영과 대파산을 넘어 천섬 소베트 근거지를 세우고 서쪽으로 가릉강을 건넌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다. 모두들 재미있는 이야기에 빠져있는데 호위병이 밥을 날라왔다. 왕대산녀는 모우 몇 마리를 잡아서 미리 삶아놓았다고 하였다. 주식은 서장 지역에서 나는 보리와

0: 옥수수 가루로 끓인 죽이었다. 한동정네는 이처럼 좋은 음식을 먹어본 게 얼마인지 몰랐다. 식사 후 한동정네는 라마 교사원을 나와 탄주입으로 향하였다. 가는 길에 신이 나서 걸어가는 두 철주와 리소우를 만났다. 두 철주는 덜 양말을, 리소우는 덜 둥거리를 들고 있었다.
1: 동지들, 그건 어디서 난 겁니까?
0: 황소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두 철주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다.
1: 사방면군 동지들이 준 겁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진작 준비를 해둔 거라면서 억지로 넣어주셨어요.
0: 리소도 등거리를 내밀면서 말했다.
1: 정치위원 동지, 이걸 보십시오. 사방민군 동지들이 선수 양털로 실을 뽑아서 짠 것인데 얼마나 두텁습니까? 예? 포근해요?
0: 황소가 받아보니 정말 두툼하고 묵직하였다.
1: 이것만 있으면 또 설산을 넘는데도 걱정이 없겠어요?
0: 리소는 입이 귀에 가걸려 활짝 웃었다. 협금산을 넘을 때 1군단 군단장 림표가 대우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1군단 정치비원 서병진이 부대를 이끌고 무공에서 30군 정치비원 리선염과 합류하였다. 무공은 아주 특이한 산간도시였다. 도시는 기다란 산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골짜기 가운데 평포지만 산이 삐죽이 솟아있고 그 위에 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소금천은 무공의 깊은 골짜기를 예돌아 흘렀다. 시가지는 꽤 길었는데 전국에서 몰려든 장사치들이 앞을 사고 팔아서 꽤나 번창하였다. 황피하고 쓸쓸한 사천 서부답지 않게 떠들썩하고 생기 넘치는 고장이었다. 도시에는 자그마한 꽃밭이 달린 천주교회당이 있었다. 서병진은 거기에서 리선념을 만났다. 리선념은 24살 난 점잖은 젊은이였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마치 오랜 친구끼리 만난 듯이 끝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리선념은 서총지휘께서 일방면군의 희생이 되고 다치거나 뒤처진 사람이 많아 취사병이 부족할 테이니 취사병을 뽑고 양식을 마련해서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주었다. 서병진은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저녁을 먹고 서병진이 숙소로 돌아와 보니 마부가 비동비동 살찐 노새를 끌고 기분이 좋아서 광장을 거닐고 있었다. 서병진이 물었다.
1: 그건 누구 노새요?
2: 제가 누구 노새를 모르겠습니까?
0: 마부가 기분 좋게 웃으며 대꾸했다.
2: 정치원 동지의 노새입니다.
1: 내 노새라고? 나한테 언제 이런 노새가 있었어? 어?
2: 리선념 정치위원 동지가 보내온 것입니다.
0: 원래 강서를 떠날 때 서병진에게도 커다란 갈색 노새가 있었는데 매우 아꼈었다. 그런데 포홍으로 가는 길에 령관에서 쇠밧줄 다리를 건너다가 노새 한쪽 발이 그만 쇠밧줄에 끼었다. 대군이 한시바삐 다리를 건네야 할 판인데 도무지 노새 발을 빼낼 방법이 없었다. 결국 다리를 자른 뒤에 노새를 강물에 던지고 말았다. 빈 말한장과 짐을 갖고 서병진을 찾아온 마부는 서럽게 울었다. 그 뒤로 마부가 이렇게 활짝 웃어보기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서병진이 노새를 오르만지며 말했다.
3: 잘될건 앞으로 잘 길러줘.
1: 그럼요. 이 녀석은 겨우 7살인걸요.
0: 그날 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무공에 도착하였다. 리선념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였다. 즐거운 웃음소리와 이야기소리가 아담한 사본 안에 넘쳐 흘렀다. 이어 교회당 안에서 두 방면군 간부들은 지목회를 열고 두 주례꾼의 합류를 열렬히 경축하였다. 회에서 모태똥은 마르고 까만 손으로 주먹을 쥐어 보이며 열정에 넘치는 연설을 하였고 아래에서는 박수 소리가 끊기질 않았다. 모태동 주울례 등은 량하구에서 장국도와 대면한다. 두 갈래 강이 합류하여 거대한 흐름이 되기를 기대해 보지만은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에 가장 급한 일은 단방량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중앙기관과 일방면군 주력부대는 무공에서 며칠 쉰 다음 소금전 골짜기를 따라 이동을 하다가 6월 24일 량하구에 이르게 됐다. 모태동 주울례 주덕을 비롯한 중앙지도자들은 무현에 머물고 있는 장국도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량하구는 두 갈래 강이 만나는 곳이었다. 한 갈래는 북쪽의 큰 설산 몽필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인데 몽필하라고 하고 다른 한 갈래는 동쪽의 큰 설산 홍교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인데 홍교하라고 했다. 두 강이 이곳에서 만나 기름진 삼각주를 이루는데 량하구지는 바로 이 삼각주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은 안쓰러울 정도로 작았다. 집도 수십 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자그마한 거리에 이런저런 가게가 서너 개 있을 뿐이었다. 거리 한가운데 있는 관제묘가 그나마 제일 눈에 띄었다. 큼직한 가림벽 뒤로 대전이 있고 량쪽으로 종루각과 북루각이 마주하고 있었다. 뒤쪽 산비탈에는 작은 관음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주울례와 주덕은 일찌감치 왼쪽 산비탈에 있는 집에 들었고 모태동은 큰 사당에 들었다. 큰 사당에서 중앙청주국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장국도는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오래된 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상해에서 열린 제1차 대표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좌우를 우가며 자꾸 기우뚱거려서 노련한 기회주의자라는 뒷말을 들었다. 모태동과 주울례, 주덕처럼 오랜 당원들은 장국도의 사람 됨됨이를 대충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장정을 시작한 뒤에 8달 동안 싸우고 행군을 하면서 일방면군이 큰 손실을 입는 바람에 장국도가 인솔하는 사방면군과 하루빨리 합류하기를 기대하였다. 6월 25일 오후 장국도가 금방 도착한다는 소식이 왔다. 밖에 비가 오고 있었지만은 모태동과 주울례, 주덕, 박고, 장문천 등 지도자들은 마을에서 2, 3리 떨어진 곳까지 마중을 나갔다. 주왕 직속 대대 간부들과 전사들은 벌써 불밭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모태동과 지도자들은 작은 천막에 들어가 비를 피했다. 오후 5시쯤 되자 빗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던 전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온다! 온다! 와! 온다! 멍충한 흰빛 준마를 탄 사람이 20명쯤 되는 기병들을 거느린 채 빗속을 뚫고 달려오고 있었다. 일방면군 지도자들도 하나둘 천막을 나와 장국도를 맞을 준비를 하였다. 장국도가 먼저 말에서 뛰어내리었다. 그는 혈색이 푹 좋아 보이었고 큰 키에 몸집이 우람지었다. 회색 군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붉은 별이 달린 큰 팔각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들을 쭉 둘러보더니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리고는 지도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가볍게 껴안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여러 해 동안 서로 헤어져 있다 보니 더 친하고 가깝게 느껴졌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환영 나온 사람들과 장국도는

0: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다. 장국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부자를 둘러싼 가난뱅이들 같았다. 장국도의 얼굴에서는 기름기가 자르르 흘렀다. 옷차림도 깔끔했는데 군복에는 호주머니까지 비스듬히 두 개 달려 있었다. 스무발 백이 사창을 맨 그의 호위병들도 저마다 건장한 체구의 옷차림이 단정했다. 심지어 권총을 두 개나 찬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마중을 나온 사람들은 모두 허름하기 짝이 없는 군복 차림이었다. 늘 차림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무태동은 양쪽 무릎에 커다란 천을 댄 기온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그래도 각반을 치기는 했지만은 전사들처럼 각반에 젓가락 한 쌍을 꽂고 허리띠에는 커다란 컵을 매달고 있었다. 대학 교수처럼 품있게 생긴 장문전도 축 늘어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박고가 쓴 동그란 근시 안경은 다리가 못쓰게 된 지 오래됐다. 초울레는 수염이 길어 더부룩하였고 주독은 말라서 짐꾼이나 취사부라 해도 믿을 지경이었다. 환영식은 서병진의 사비하에 비 속에서 이루어지었다. 모태똥이 초라한 단 위에 올라 환영 연설을 하자 장국도가 답사를 하였다. 지휘원들 수백 명은 옷에 빗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잇따라 구호를 외쳤다. 그동안 장국도는 일방면군 사람들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모태똥은 낡은 전을 대고 무릎을 기운 바지를 입고 있었고 지휘원과 전사들은 낡고 해진 군복을 입고 있었다.
1: 어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 이 사람들을 어찌 군대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몇 사람이나 남은 거지?
0: 장국도가 어지간히 놀러갈 때 비서 황초도 모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의미있게 웃고는 눈길을 거두었다. 환영식이 끝나자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장국도와 나란히 마을로 들어갔다. 저녁 만찬은 큰 사당에서 열리었다. 일방면군은 늘 하던 대로 세수대야의 음식을 차리었다. 장국도가 자리에 앉자마자 요리 네 대야가 올라왔다. 물론 독한 술도 빠지지 않았다. 모태똥은 들떠서 허리띠에서 컵을 풀어 술을 가득 부었다. 그는 고추 요리를 보자 더욱 흡족해하였다.
2: 어서 드읍시다. 고추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혁명가입니다.
0: 그가 젓가락으로 고추를 집어들며 말하자 박고가 즉시 반박을 했다.
2: 모동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강소절강 사람들 중에도 혁명가가 적지 않지만은 누구나 고추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울레 동지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그는 당신만큼이나 고추를 좋아하지만은 그 자가 무슨 혁명가란 말입니까? 에?
0: 그 말에 사람들이 왁자그르르 웃었다. 모태똥도 고개를 젖히며 함께 웃었다. 모두들 신이 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장국도만 말없이 자리를 지키었다. 1931년 중앙대표 자격으로 아계환 소비트 구역에 들어가 당정군 군화를 혼자 틀어진 뒤로는 가는 곳마다 훌륭한 요리사가 따라다니었다. 오늘처럼 대야에 음식을 떠놓고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이런 것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실제로 불쾌한 것은 밥상에서 오가는 이야기였다. 아계환 소베토 구역에 들어간 뒤부터 특히 전선 소베토 구역을 세운 뒤부터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 업적을 세웠던가. 하지만 여기 모인 혁명가들은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 무혈을 떠나 사흘 동안 달려오면서 장국도는 할 말을 충분히 생각해 두었다. 누군가 자신이 세운 업적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묻는다 해도 거침없이 흐르는 장강처럼 이야기를 쏟아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다. 장국도는 고추 따위를 이야기거리로 삼고 싶지도 않았고 그 이야기에 끼일 수도 없었다. 그가 사방면군을 인솔한 뒤부터 종집이 서향전마저도 장국도와 감히 우스개 소리를 섞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으며 나누는 이야기 외에는 사람과 모여 앉아 우스개를 피우는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오늘도 레이를 갖추느라고 애써 웃기만 했을 뿐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다. 술을 좋아하는 모태똥이나 박구는 모두 거나하게 취했다. 만찬이 끝나자 주울래가 몸소 장국도를 숙소까지 바래다 주었다. 마을에 집이 적어서 북쪽 거리에는 한 가게를 숙소로 쓰라고 장국도에게 내주었다. 국도 동제, 주울래가 웃으며 말했다.
2: 내일 오전에 또 회를 해야 하니 일찍 쉬도록 하십시오. 아직 괜찮습니다.
0: 장국도가 자리를 구원하며 말했다.
2: 오랜만인데 여기 좀 앉으십시오.
0: 조울래는 침대 맞은편에 있는 걸상에 앉았다.
2: 내가 많이 변했지요?
0: 장국도가 웃으며 물었다. 조울래가 잔잔히 훑어보니 갸름한 얼굴에 살이부터 무척 건강해 보였다. 다만 오른 귀 돌대로 무언가에 눌린 듯 동그란 자국이 나 있었다. 주울래가 웃으며 말했다.
2: 그다지 변하지 않았는데요. 전보다 살이 올라 더 건강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군무에 정신없기는 하지만 웬만해서는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귀에는 왜 동그란 자국이 나 있는 겁니까? 눈이 참 밝구만요. 이건 전화를 받느라고 눌린 자리랍니다.
0: 장국도는 손으로 귀 주위에 패인 자리를 만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7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 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50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되었습니까?
1: 네, 오늘은 그 배추김치, 찰떡과 냉면 그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부터 조선족은 채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말리는 방법, 즉 건조를 통해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법을 쓰다가 소금에 절이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 발효 과정이 발전을 거치는 그때로부터 김치라는 것이 있게 되어 그것을 저라는 한자로 표기하였으며, 김치류를 총칭하여 고유의 말로는 지 또는 한자로 침체라고 하였습니다. 침체라는 뜻은 채소를 소금물에 담근다는 의미인데, 김치라는

0: 말이 어원은 침체라는 말이 오랜 세월을 거친 동안 침체, 담체, 김체, 김치로 변화하면서 나중에는 김치라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채소를 소금물에 담그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가면서 산업이 발달과 인쇄술이 발달로 농서의 폭넓은 보급이 힘입어 채소 재배 기술이 향상되고 고개로부터 여러 가지 채소가 유입되면서 채소와 과수 같은 원예 작물과 약초가 널리 보급되고 이것이 김치 주재료, 부재료로 이용되면서 김치 재료가 다양해졌답니다.
1: 네, 그렇다면 김치의 형태가 언제부터 형성되었는가요?
0: 네, 옛 문헌 기자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배추김치의 형태가 시작된 것은 외래 채소들, 특히 결국 배추가 도입되면서 재배되어 이를 주재료로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금에 절에 가을에, 겨울에 대비해 야채 저장 방법 같은 김치는 고추가 대량적으로 유입되면서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18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였고 고추를 조미료로 사용하면서부터 김치 당금이 다양해지고 김치가 빨간색을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그럼 최초의 김치가 만들어지게 된 데는 어떤 유래가 있습니까?
0: 네, 세상의 모든 일이란 다 실천 속에서 발명된 것인데 배추 김치 유래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 어느 한 시골 마을에 배추 농사와 고추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한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남편을 갑수라고 부르고 마음씨 고운 아내는 옥녀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황무지를 일구고 날마다 볕을 입고 나가 달을 지고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하늘이 좋아 때문인지 몇 년째 해마다 농사가 되지 않아 입에다가 겨우 풀칠이나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도로에도 꽃이 핀다고 갑수와 옥녀가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고추농사와 배추농사 유난하게 잘 되었습니다. 가을에 되어 탐스럽게 익은 빨간 고추를 수십 가마니나가 되게 따다가 말리고느라고 뜰하게 펴놓으니 온통 붉은색이 되어 있는데 정말 희한하였습니다. 그래도 남아서 지붕에다 올려놓았는데 집까지 빨갛게 물들여서 한결 장관이었습니다.
1: 네, 고추를 말리우는 풍요한 가을 풍경은 그야말로 아름답죠.
0: 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상을 물리고 갑수가 담배를 말아피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옥녀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없어도 근심이요, 많아도 걱정이라 저 많은 고추를 어떻게 하겠소? 그 말에 우리 내일부터 장에 가지고 가서 얼마간 팔자요. 옥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로 팔 수 있겠소? 갑수가 근심이 섞인 것으로 하는 말에 옥녀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고 시험해 보자요 하고 오돌차게 대답하기에 갑수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갑수와 옥녀는 고추를 가지고 고개 넘어 장으로 갔습니다. 갑수가 옥녀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고추를 사라고 외쳤지만 고추를 와보고 희한하다고 칭찬한 사람은 많아도 사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고추가 외국으로부터 인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품종이라 보니 그 맛을 아직 터득하지 못하고 그저 맵기만 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1: 사람들이 고추를 처음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0: 네. 그날 해질녘까지 기다려도 고추를 얼마 팔지 못한 갑순이 내오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잡채어 내어가는 오가는 말도 별로 없이 갑순은 애꿎은 담배만 피우고 옥녀는 수걱수걱 밥을 지었습니다. 이윽고 저녁상이 갖춰지자 갑수가 저녁상에 마주앉아 고추에 토장을 묻혀 먹으면서 입을 쩍쩍 다시던 것이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갑자기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이처럼 입맛을 돋구는 고추를 아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아무 때든지 잘 팔릴 날이 있을 거요. 그런 만큼 너무 상심할 것도 없어. 그 말에 그런데 당금 저 많은 고추를 어떻게 처리하겠나요? 옥내가 근심에 쌓여서 갑수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채소를 소금에 잘 절이는 재간인데 소금물에 절이게나. 그 말에 옥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더 많은 고추를 다야 절일 수 없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옥녀의 말이 맞는 거죠?
0: 네, 갑수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한참 동안 생각을 굴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잘 말려서 가루를 내두기요. 그 말에 옥녀가 그래서 뭘 하요? 라고 하는 말에 갑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풋고추를 장에 찍어 먹어도 이렇게 막 좋고 막 입맛을 돋구는데 이제 겨울에 감자장을 끓여놓고

0: 고춧가루를 놓아 먹으면 두 그릇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거요. 그리고 왕년에 우리 그 소배추를 조금에 저랬는데 이제 배추가 다 되면 맨 배추만 소금에 담그지 말고 고춧가루를 버무려서 담궈보기요. 아무튼 다 절여 먹을 수 있는 것인데 함께 절이면 꼭 김치 맛이 달라질 거요. 그 말에 글쎄요, 옥년은 해보지 못하고 또 그런 김치를 먹어보지 못한지라 반신반의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1: 네,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한 거죠?
0: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추철이 배추를 캐게 되었습니다. 옥년은 배추를 걷어들이자 통이 큰 것을 골라 갑수의 말대로 배추를 소금에 절인 다음 며칠에 꺼내서 고춧가루를 버리려 했습니다. 근데 마른 고춧가루가 배추에 잘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궁리하다가 풀기가 있는 마늘을 지어서 고춧가루를 버무리면 잘 묻어날 것 같아서 마늘껍질을 바르고 절구에 넣은 다음 고춧가루를 넣고 소물을 조금 넣어 지어서 절인 배추에 발라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묻어나는데 김치 또한 보기에도 좋고 군침이 슬슬 돌았습니다. 배추김치를 한 입 먹어보았는데 천하 별 맛이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갑수가 한 입 먹어보고 나서 무릎을 치면서 환성을 올렸습니다.
1: 네, 김치에 마늘을 넣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생겨난 거군요.
0: 네, 이튿날 그들은 배추김치를 마을 사람들에게 맛보였는데 저마다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링근 마을까지 퍼지면서 집집마다 서로 배추김치를 담그겠다고 갑순의 집으로 고춧가루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해 갑순이가 고춧가루를 얼마간 남겨놓고 몽땅 팔아버린 것은 도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순이가 겨울에 먹으라고 둔 배추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커지고 그 괴던 것이 군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더운 집에 보관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겨울에 밖에 두면 꽁꽁 얼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령디한 옥내가 머리가 빨리 돌았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저런 대로 지내고 새해부터는 김치를 땅 밑에 보관하세요. 감자나 무 같은 것을 땅에 파묻은 그대로 겨울을 날 수 있고 봄까지 먹을 수 있는데 소금물까지 들어간 김치라고 변하겠나요? 그 말에 옥소, 그런데 어떻게 땅에 파묻겠소? 하고 묻는 말에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 옥물 판 다음 항아리에 넣어두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총명한 우리 마누라가 제일 그만. 갑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 네, 옥녀가 또 좋은 방법을 생각했군요.
0: 예, 날이 가고 달이 지나 해가 가면서 어느덧 이듬해가 되었습니다. 그해 갑수와 옥녀는 배추와 고추 농사를 더욱 본격적으로 짓고 가을이 되어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근다고 옥물 파고 넣은 뒤 시원하고 새콤한 그 맛이 꺼낼 때마다 감미로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배추김치가 점차 링근 마을로부터 온 나라에 소문을 놓게 되었고 또 담그는 방법이 점차 발전하면서 양념에 마늘, 생강, 배, 사과, 새우젓 등 다양한 조미료들을 넣는 방법이 생겼고 오늘까지 조선족이 전통음식으로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오면서 온 세상에 널리 소문 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선생님. 소개를 통해 배추김치의 유래를 구수하게 잘 들어보았는데요. 다음 내용은 찰떡이라고 했죠. 찰떡이 발명된 유래는 어떠한지요?
1: 네, 찰떡이란 찹쌀을 가지고 만든 떡을 통틀어 하는 말인데 일명 인정미라고도 합니다. 예로부터 조선족의 전통 음식으로 불리우는 찰떡의 유래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한 시골에 임시성을 가진 마음씨 고운 한 농군이 아들 삼형제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은 이제 연속 3년째 기후가 변덕이 많으면서 농사가 되지 않아 근근히 겨우 입에다가 풀칠이나 할 정도로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커서 장가까지 가다 보니 자연 식구가 붙게 되고 입이 많아지게 되는데 때마다 멀건 산나물에 쌀알이 조금 들어간 부대죽을 먹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마목을 차지하고 앉은 며느리들도 농사가 안 되어 쌀이 없는 상황이라 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임신은 또 셋째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되었는데 셋째 며느리는 이물도 철색이지만 어느 모로 보나 꽤나 령내해 보이는데 솜씨 또한 예감한 재지 않았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가마목을 차지하고 앉은 다음부터는 비록 산나물로 끼니를 여우는 음식이라고 하지만 그 맛이 때마다 다르고 아주 또 구수했습니다.
0: 네, 음식을 만드는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1: 예, 그러던 어느 날 임씨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당근 밭을 번지고 씨를 뿌려야겠는데 뭘 먹는 것이 없다 보니 어디에서 맥이 나겠느냐. 그 말이 그렇습니다. 배가 든든하면 그만큼 힘이 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이 참견하였습니다. 이제 집에 조금 남아있는 량식으로 어떻게 하나 버리고 고개까지 넘겨야겠는데 옆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하는 말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던 셋째 며느리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마목에 앉아있는 아내자들이 잘 처사해야겠는데 며칠이 지나 집 식구들이 밭가리를 나서려고 차비하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가마목에 앉은 셋째 며느리가 기장솔로 밥을 짓게 되는데 밥이 다 된데도 셋째 며느리는 밥을 분념을 못했습니다.
0: 네, 왜서 밥을 푸지 못했죠?
1: 그것은 가만히 밥이 죽밥이 되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 떡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실수로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런대로 식구들에게 그 떡이 된 밥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덩어리가 된 죽밥이라도 식기 전에 어서 잡수세요. 아랫목에 앉아서 담배를 피던 시아버지가 임씨가 담배불을 꼬서 끄면서 어서 먹고 일밭으로 나가자구나 라고 말하면서 수저를 먼저 들자 모두 따라 드렸습니다. 그날 아침 모두 그런대로 아침을 먹고 산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른 날에 비하여 늦게까지 일했는데도 모두 배고파하는 눈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웬일인가 셋째 며느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찰밥 덩이를 먹은 원인이 아닐까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밥을 지을 때 의식적으로 기장밥을 뭉개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0: 네, 셋째 며느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밥을 지었네요.
1: 예, 하지만 그 무던한 식구들은 이틀째 죽밥을 먹으면서도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밭으로 또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날도 역시 저녁 늦게까지 일했지만 누구 하나 배가 고프단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비결을 알 수 있는 셋째 며느리는 혼자 빙그레 웃었습니다. 바로 그 떡이 된 찰밥 덩이를 먹은 그것이 효과를 본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밭에서 집으로 돌아와 셋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

0: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금년에 우리 집에서 잘 옥수수를 많이 심자요. 그 말이 어? 잘 붙이는 소출이 적은데 왜서? 임씨가 셋째 며느리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기장밥 덩어리를 잡수고 일하려 나가도 배가 고프지 않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셋째 며느리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요즘 확실히 그 원인인지 임씨는 일하려 나가도 배 고픈 감을 느끼지 못했던지라 셋째 며느리 말에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1: 네, 시아버지가 셋째 며느리의 말에 네. 찬동한 거죠.
0: 네, 그해 임씨는 기장쌀, 차수수, 찰옥수수 등 등을 많이 심었는데 생각 밖으로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셋째 며느리는 기장쌀을 씌워서 한 가마를 찌고 그것을 번에 절구에 넣은 다음 남편들을 찌우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건 왜 남편이 영문을 몰라 묻는 것이죠. 아니 잊으셨나요? 지난밤에 밭갈이를 할 때 기장밥을 뭉개 만든 떡을 먹고 일하러 나가도 배가 고프지 않았던 일 말이에요. 그러자 그렇지 그때는 쌀이 없어 그것이 맛있어서 많이 먹지 못했는데 오늘은 풍년이 들었는데 잘 먹어보자꾸나. 옆에 있던 임씨가 빙그레 웃으며 셋째 며느리가 하는 일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1: 네, 집 식구들이 햇살로 만든 떡을 먹게 됐군요.
0: 네, 잠시 후 저녁생이 같이 오셨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저구에 쪄서 만든 기장 쌀떡을 칼로 점여서 밥상에 올려놓고 또 어느새 만드는지 콩가루를 사발에 담아 말했습니다. 떡이 목에 붙지 않게 고스란히 콩고물에 묻혀 잡수세요. 셋째 며느리 말이 아니 이것이 별맛이로구나. 떡 한 덩어리를 맛보던 임씨가 음지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렇지 찰부치로 만든 떡이라 이것을 찰떡이라 하면 되겠다. 그날부터 임신의 온 집 식구들이 맛있는 찰떡을 배부르게 먹은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때로부터 찰떡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그런데 찰떡을 왜서 또 인절미라고 하는 걸까요?
0: 네, 그로부터 시일이 지난 후에 어느 있은 일인데 어느 날 임금이 공산성으로 시찰을 오게 되는데 나라 임금이 이 고장에 왔던 소식을 들은 임씨는 아침 일찍 셋째 며느리 들어 찰떡을 하라고 하고는 그것을 담은 음식 보따리를 갖고 그 산성을 찾아와서 성문을 지키는 병졸에게 말하기를 백성으로서 임금에게 드릴 음식을 해왔는데 왕님에게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병졸이 그 음식을 왕에게 갖고 가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바쳤습니다. 왕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받아 먹어보았는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쫄깃쫄깃하면서도 고소한 음식에 맛에 놀라며 떡이 이름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졸은 대답 못하고 그 사람이 이름은 모르겠지만 임씨 성을 가진 백성이 만들어온 떡인 줄로 알고 있다고만 알겠습니다.
1: 네. 문지기 병졸이 임씨와 떡 이름을 묻지 않았군요.
0: 네. 그 말들은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참 생각하던 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 임서방이 가져온 떡이라 절세의 맛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떡의 이름을 임절미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그날부터 그 찰떡을 임씨가 만든 절대적인 맛이 있다고 하여 임절미라고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미 어음적으로 쉽게 불리우는 인으로 변하여 인절미로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그래서 인절미라는 이름이 생겨났군요.
0: 네, 그후로부터 찰떡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는데 점차 후세 사람도 지역에 따라서 그 찰떡을 만드는 방법을 기발하게 바꿔 방아에 찍고 절구에 찍고 돌판에 놓고 나무로 떡매를 만들어 치고 또 점은 떡구이를 만들어 치게 되는데 자립살이 나오면서부터 흰 찰떡 즉 인절미를 위주로 만드는데 생일, 결혼, 환갑 등 경사로운 일과 즐거운 명절놀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또 끈적거리고 잘 들어보는 성질처럼 부부관계도 그렇게 대지를 넘어난 의미가 담긴 음식으로 되어서 잔치날 큰 상에 놓고 그리고 또 학업을 닦는 자식이 충실해지라는 의미로 학부모가 소원을 정성을 담아 훈장과 학동을 위한 잔치를 열고 상에 올리는 조선적 전통 음식으로 또 필수

0: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으로 냉면의 유래죠. 냉면이라는 명칭은 비록 한자 음이지만 음식 자체는 조선족의 전통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면에는 어떤 유래가 들어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1: 네, 우선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은 밀, 메밀, 능마, 감자가루 등으로 길면서도 가늘게 만든 음식의 한 가지를 국수 혹은 면, 면자라고 하며 그것을 냉국이나 김치국물 혹은 시원한 육수에 말아 먹는 것을 냉면이라고 한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먼 옛날 두만강변의 한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가 돌쇠라고 부르는 외아들을 신변에 두고 살았습니다. 어리 무던하면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아들은 어머니를 살뜰하게 돌본 한편 부자집에 가서 목숨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가 부자집 밭을 그 일부러 나갔는데 커다란 나무뿌리가 있는지라 그것을 파재끼려고 갱이질을 하는데 무엇인가 땅따는 것이 맞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갱이를 놓고 손으로 흙을 헤쳐보니 정교하게 만든 도람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돌쇠는 그것을 조심스레 운동에서 꺼낸 다음 흙을 털고 그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0: 네, 함 안에 무슨 물건이 들어있는 걸까요?
1: 네, 돌쇠가 조심스레 함을 열어본 난생 처음 보는 보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쇠의 마음은 흐뭇했습니다. 그는 우선 먼저 한평생을 고생 속에 살아오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이 보물이면 어머니와 둘이서 등실한 귀화집을 짓고 어머니가 하고 싶다는 것을 다 해드리면서 한평생 놀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어머니가 기뻐하시기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면서 도람을 들려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언젠가 한번 장거리에 나갔다 누군가 떨어진 동전 한 입을 주워 집으로 가지고 왔을 때 하시는 말씀이 귓전에 울린 것이었습니다. 네. 돌쇠야,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남이 물건에 눈독을 들여서 훔치지 말고 죽은 물건 임자에게 돌려주고 우리 힘으로 벌어 먹이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돌쇠는 들었던 도람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0: 어머니의 말씀이 걸음을 멈추게 한 거죠?
1: 예, 돌쇠는 아무리 생각해도 봐도 이 도람은 부자집 밭에서 주었으니 부자네 집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쇠는 돌함을 들고 부자네 집을 가지고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돌쇠가 가지고 온 돌함이 보물을 들여다보던 부자는 웃음주머니가 흔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뿐 근심이 뒤따랐습니다. 한 것은 만약 돌쇠 입에서 말이 새어나가면 자연 뒷공론이 있게 되고 또 일단 그 보물을 나무 밑에서 파묻은 원 임자가 나타나면 시끄러운 것이 번연했습니다. 돌쇠야, 이 일을 누구한테나 말하지 말고 이제 일하러 가려무나. 이렇게 말해서 돌쇠를 보내고는 돌쇠 입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궁리하느라니 오직 주게만이 대만사 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0: 네, 부자가 독한 마음을 먹는군요.
1: 네, 그런데 어떻게 죽일 것인가. 자기 집에서 죽이다니 관가에서 찾아올 것이고 또 힘으로 하다니 근본 돌쇠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낑낑거림에 머리를 앓고 있는데 충실한 신복으로 있는 마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돌쇠를 줘야겠는데 무슨 방도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름은 생쥐눈같이 조그마한 눈을 대롭 그리면서 그것이 부자의 기초를 대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그 녀석이 생일인데 3일 동안 집에서 휴식하라고 하면서 파두를 섞어 만든 능마 면자를 생일을 축하하는 장수면이라고 하면 주는 것이 어떻겠나이까. 그러면 그 자식이 그것을 먹고 속타를 만나 천천히 자기 집에서 죽을 것이다. 그 말에 파두라는 것이 무슨 약인가 부자가 물었습니다. 파두란 일종 독이 있는 초약인데 구척장수라도 먹기만 하면 설사를 하면서 어쩌지 못하나이다. 마름이 얼굴에 마른 웃음을 바르고 대답했습니다. 오, 그 방법이 좋기는 하지만 만약 그 자식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말에 마름이 내일 제가 직접 그 자식을 데리고 가서 먹는 것을 보고 오겠나이다 라고 말했으니 그렇게 하여나 부자는 머리를 끄덕여 동의하면서 꼭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0: 네, 부자와 마름이 고약한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죠?
1: 예, 그런데 바람이 새지 않는 벽이 없다고 그날 아침 부자 마누라의 병 치료를 받던 노중이가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보니 머리를 도리질할 정도로 아무 짓이나 하는 자들이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중이는 모른 척하고 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마름이 흘리벌떡 약방으로 달려오던 것이 파도를 사가지고 가재 걸음을 치면서 가는 마름이 뒷모습을 지켜보던 마음씨 착한 노중이는 돌쇠네 집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돌쇠의 사람 내미를 잘 알고 있는 것도 그렇겠지만 생사람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의 양심으로 박하, 감초 두 가지 약초를 달여가지고 돌쇠네 집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0: 그 두 가지 약초가 무슨 작용을 하는 거죠?
1: 예, 돌쇠네 집에 도착한 노중이는 돌쇠의 어머니와 자초지종을 말하고 나서 박하와 감초를 물에 넣어 끓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일하러 갔던 돌쇠가 와서 부사가 가져온 능마면을 먹을 때 이 약물을 담그어서 먹으라고 하시고 그러면 액을 면할 수 있을 거다. 노중이는 그 다음 또 여차여차하라고 신신당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장수면이라면서 능마면 잔을 돌쇠네 집으로 들고 온 마름은 얼굴에다가 간사한 웃음을 담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생일이니 3일간 휴식을 준다. 그러니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잘 지내거라. 그리고 주인님이 장수면을 보내던 뒤에 삶아서 먹도록 해라. 그 말이 네 감사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돌쇠는 흘리굽혀 인사를 하면서 능마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마름이 또 너스레를 떨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생일날이만큼 주인님이 나한테 부탁하기를.

0: 장소면을 그려서 네가 먹는 것을 보고 오라고 부탁하더구나. 언젠부터 그 내 마음을 알고 있는 독서의무는 로종이 부탁이 있는지라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그것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능마밀 다 끓자 어머니는 이식적으로 면자 한 사발을 떠서 마름하게 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1: 네, 부잣집 마름이 뭘까요?
0: 네, 마름은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난 금방 밥을 먹고 와서 먹을 데가 없니 자네들이나 많이 먹게나. 그 말에 그럼 우리끼리 먹겠나이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삶아놓은 면자를 찬물에 넣고 오랫동안 헹구고 다시 사발에 담은 다음 마늘과 식초를 넣고 또 로중이가 박하와 감초를 넣고 달여준 물을 사발에 놓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독세야, 오늘이 너희 생일인데 어서 많이 먹어라. 독세와 그의 어머니가 먹는 것을 보고 난 마름은 일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름은 창자를 훑어내는 칼이라고 불리우는 파두는 냉수에 헹구면 헹굴수록 그 독성이 빠지고 또 박하와 감초를 다른 물에 그 담그면 마늘, 담그고 마늘과 식초까지 들어가다 보니 파도독이 몽땅 없어진다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박하와 감초가 해독작용을 했군요.
0: 네, 그날 밤 독세와 그의 어머니는 아무런 탈도 없이 지냈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또 면자를 끓여 먹었는데 먹을수록 구수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맛보게 했는데 모두 찬사를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고약한 부자 마름은 닭 쫓은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신세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찬물에다 헹구어 차갑게 하는 면을 점차 이름 그대로 냉면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욕심쟁이 부자와 신부가 고약한 마름을 욕하는 말과 더불어 로중이 미덕을 칭찬하면서 온 나라에 소문을 높게 되었고 또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장수 음식으로 기원하는 음식으로 되었습니다.

0: 네, 냉면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겨났군요.
1: 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 밀, 메밀, 능마, 감자가루에 콩, 옥수수, 소스 등 여러 가지 곡물로 국수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중에서 매끌매끌하면서도 쫄깃쫄깃한 메밀로 만든 면을 냉면으로 만들어 제일 즐겨 먹는데 또 음식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건강에 좋은 지하수를 뽑거나 질 좋은 샘물을 가져다가 소뼈, 닭뼈 등을 우려낸 물 그리고 맛을 돋구는 여러 가지 조미료로 시원한 육수물까지 만들어 먹게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인 음식으로 되어서 세상에 널리 소문놓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50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그릴 육합동풍 당대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폭식 복원 성과전이 연변 박물관에서 전시됐습니다. 전시는 변강대지에서 오랜 세월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살며 문화적으로 서로 소통해온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열보도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육합동풍 문맥 장백에서는 계속해 발해와 중원이 문맥을 같이하고 서로 교류했던 문명의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 박물관 육합동풍 주제 전시청에 들어서면 천년 역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얼룩진 표화와 한 폭 한 폭의 사진, 대조 도표들은 발해국과 당나라가 문맥을 같이하고 리악이 통했던 역사적 사실을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300여 년 전 옛 연변 대지는 해동성국으로 불린 발해국이 흥기했습니다. 발해국은 송말 말갈족을 주체로 기원 698년에 동무산 일대에 나라를 세우는데 모두 15대왕을 거쳤으며 229년간 존속했습니다. 옛 연변 지역은 발해국 전기와 중기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었습니다. 건국 이래 발해국은 장기간 당나라의 책봉을 받고 정기적으로 조공하고 왕래했으며 정치, 례제, 문화,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중원 지역을 전면적으로 본받아 헌상 중국의 문명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정치 제도에서 발해국은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 중추 정치 체제 구조를 계승을 하고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경부주 현제를 실시했으며 오경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15부 62조 132여 개 현을 두었습니다. 발해국의 오경 가운데 연변 지역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화룡 서구성의 중경 현덕부와 훈춘 팔련성의

0: 동경 용원부입니다. 발해 성군은 유학 교육을 매우 중시하여 중원 지역을 본받아 비교적 완비한 유학 교육 체계를 건립했습니다. 이는 화룡시 룡도산 청효공주묘에서 출토된 청효공주묘지비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연변박물관 사백효양부 주임 리해글입니다. 이 묘비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은 해서체로 비석이 음각되는데 모두 728자로 되어 있으며 한자입니다. 당시 발해국에서 한자를 통용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레제면에서 발해국은 당나라 레제를 본부기로 자체 레제 질서를 세웠습니다. 전시청에 진열이 된 당나라와 발해 품계별 복색 대조표를 보면 복식면에서 량자의 품계별 복색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해글입니다. 당나라에서는 관원의 품계에 따라서 복장 색상이 모두 달랐습니다. 발해국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면에서도 발해국의 뇌제가 당나라의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길 주민 한효정입니다. 복식만 봐도 문화와 정치 교류가 매우 밀접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발해국 문화를 깊이 요약하게 됐습니다. 절강 관광객 류서랑입니다. 연변 지역은 여러 민족의 문화 융합이 가져온 적극적인 영향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발해국의 정치 문화 레제면에서 전면적으로 당나라를 본받은 것은 바로 당나라 신 온정균이 읊은 강력은 비록 멀리 떨어졌지만 문화는 본래 한 집안이라는 식구의 생동한 구현입니다. 백산 흑수 사이의 천년 역사는 동북변강 문명이 예로부터 중화문명에 갈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이 이미 역사 깊숙이 뿌리내렸음을 보여줍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구도와 제도 기세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한 임무입니다. 이에 대해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제5장 보장과 감독에서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구도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는 제도 기제, 보장 조치와 감독 기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당의 통일적인 용도, 정부의 법에 따른 관리, 통전 부문의 통괄 협조, 민족 사업 부문의 직책 이행, 여러 부문의 협력, 전사회 공동 참여를 견지 완승하는 민족 사업 구도를 명확히 하고 민족 사업 협조 기제를 건전히 했습니다. 둘째,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면에서의 국가기관, 공직인원, 각급인대, 군중단체 조직, 기업사업 조직과 사회조직, 종교단체,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 군대 등 관련 주체 직책과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간부인재, 재정, 사회치리기재, 위험 경계 및 처리, 모순 분쟁 해소, 사회 감독과 검찰 감독 등 면의 보장 조치와 감독 기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민족 단결 진보 건설과 표창 등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년 9월 넷째 주를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으로 규정했습니다.
0: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란입니다. 올해 9월 셋째 주는 2026년 국가통령 언어문자 보급 선전 주간입니다.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교육부 언어문자응용관리사,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판공실, 신화사 중국 사진사에서 주관했으며 길림성 언어문자사업위원회, 길림성 교육청, 연변 주인민정부에서 협조한 언어문자와 인민대중 사진전이 14일 연변 노동자문화공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람은 인민의 시각과 대중 이야기에 립각해 우리나라 언어문자 사업이 인민의 뿌리를 내리고 시대를 위해 봉사해온 발전 노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람은 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 초점을 맞춰 4개 장을 설치하고 역대 표준어 보급선전주간회고 국가관건분야 어느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례 특별 전시도 많습니다.

0: 전람회는 100여 개의 진귀한 역사 영상과 신시대 기록 사진에 집중 전시됐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당의 영도 안에 언어문자삽이 이룩한 발전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삽이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가져다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범한 관객들이 작품들을 보면서 언어문자의 온기를 느끼고 분발 전진의 힘을 얻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9월 하순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제29회 전국 국가통역 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연변성과전도 내오고 성류 우편함, 편지 모집 선시 등 대중성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통역 언어문자가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관찰하는 데 봉사하고 조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촉진하는 가운데서 발휘하는 역할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교육국 부국장 장정일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에 따라 국가통령 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국가통령 언어문자의 보급 정도, 규범화, 사용 수준과 응용 능력을 일층 높이며 주화민족 공동저식을 일층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여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1: 중국 부녀 발전기금회에서 조치하고 길림성 부녀 아동기금회에서 주관한 어머니 창업 순환금 프로젝트 30주년 전국사업교류회의 및 역량 강화 양성활동이 근일 우리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8개 성자치구와 신강생산건설병단의 부녀연합회, 부녀아동기금회 책임자와 여성창업선도사, 애심기업 대표, 업계 전문가 등 근 100명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어머니 창업 순환금 프로젝트는 1996년 전국부녀연합회 지도하에 중국부녀발전기금회에서 발기했으며 소액 대출, 가구별 지원, 순환 사용의 공익 모식을 채택하고 각급 부녀연합회 조직과 애심기업, 사회각계 역량을 연동시켜 향촌 여성의 창업과 취업을 유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2020년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받아 의료계로 순환금 1,600만 원을 쟁취했으며 7개 합작사와 기업을 부축해 4천여 명 여성이 혜택을 보게 했고 농가 소득을 2천여만 원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연변주 광동촌, 도산촌의 농업, 문화, 관광산업과 성내 요수의 집공예산업, 구태와 영길의 녹색입설 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조력했습니다. 길림성 부녀 아동기금회 비서장 리선화입니다. 이번 활동은 경험교류, 역량 강화 양성, 현지 참관 등 세 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부녀연합회 대표들은 각기 프로젝트 규범화 관리, 특색 산업 육성, 여성 정밀 방조 부축 등 여러 면을 둘러싸고 복제 보급이 가능한 사업 경로와 경험을 독려했습니다. 8명의 프로젝트 수혜 여성 대표들은 자신의 경력과 결부시켜 순환금 프로젝트 지원 아래 창업하고 취업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활동 기간 중국 농업과학원과 길림대학 전문가들은 각기 농업 혜택 정책 해독, 향촌에서의 디지털 지능 기술 응용, 향촌 특색 제품 브랜드 구축 등 내용을 둘러싸고 특강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소 안도현 두산촌과 화룡시 광동촌을 찾아 여성 민박, 리마 경제와 농업, 문화, 관광산업 융합 발전 실천을 참관 학습했습니다. 연변 빙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조치하고 주공상업연합회 자동차 업종상회가 여러 자동차 4S점과 공동 주관한 2026년 연길 가을철 자동차 전시회가 일전 연변 빙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펼쳐졌습니다. 홍소감 기자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100여 개 참가 업체와 63개 주류 자동차 브랜드가 모였는데 그중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25개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덴자, 방정표 등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와 벤츠, BMW, 랜드로버 등 고급 자동차 브랜드가 모두 등장했고 새차, 중고차, 자동차, 부대 봉사까지 전면적으로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차량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0: 需求.
1: 연길 주민 왕 선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종은 여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몇 가지 차종도 대부분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니 마음에 든 차종들이 다 있어서 이제 가격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자동차 전시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실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새 차 참가업체 56개, 중고차 참가업체 43개, 기타 자동차 관련 참가업체 10여 개가 참가했습니다.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외에도 일부 전통적인 조류 브랜드도 여러 가지 주력 신에너지 차종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괭위 자동차 무역유관회사 총경리 류문군입니다. 이번 활동의 가장 큰 특점은 우대 폭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업의 현금 할인과 대출 우대 외에도 나라의 폐차 보조금, 길림성의 교체 보조금, 그리고 연결시 정부에서 발급하는 658만 6천 원의 자동차 소비권을 모두 같은 기간에 함께 향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혜택을 토대로 각 대형 자동차 기업과 판매 업체들도 서로 다른 우대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9월 16일까지 이어져 주민들을 위해 일괄식 차 구매 활동을 마련하고 정책 효능을 충분히 방출해 지역 자동차 소비 시장 활력을 일청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2: 연변주 진달의 은영 동침급 중노년 축구 초청 경기가 일전 용정에서 막을 열렸습니다. 전국 15개 성시 자치구의 21개 대표팀에서 온 500여 명 종로는 축구 애호가들이 연변에 모여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주노인체육협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족사무위원회, 주체육구, 주료룡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지원했으며 A조 55세 이상, B조 60세 이상, C조 65세 이상, D조 70세 이상 등 4개 조로 나뉘어 9인제로 진행이 됩니다. 경기장에서 노장들은 능숙하게 패스하고 공수 전환을 하면서 노련한 실력을 보여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연변 켈미팀 참가 선수 고정훈입니다.
3: 은웅 씨,
2: 우리 연변에서 전국 노인 축구 경기를 개최하게 돼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경기를 개최해 준 우리 주 노인 체육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변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3: 我们연변啊都很自豪.
2: 북경 운사 원로팀 참가 선수 하선상입니다. 이번에 연변에 와서 60세 이상 조별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연변은 축구 분위기가 아주 짙죠. 우리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며 인문 분위기를 느끼러 오겠습니다. 9월은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선전월입니다. 이번 경기는 민족단결에 힘을 부여하는 체육경기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다지역 문화체육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고 여러 민족 중노년 축구 애호가들의 경기를 통하여 우위를 돈독히하게 함으로써 서민건강운동과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심층융합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주노인체육협회 부주석 문향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침 민족단결진보선전놀이 열렸습니다. 모두는 축구로 붓을 삭이며 민족 간의 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2027 시즌 국가쇼트트랙팀 집중훈련이 14일 국가체육총국 동계운동관리중심 종합훈련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도합 33명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우리주의 리우형, 장간영, 남가연 등 선수 3명이 집중훈련 명단에 들었습니다. 국도 화남선 화룡 남평 류연톤 구간 공사 대상이 가로수 벌채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화룡시 용성진 화남촌에서 남평진 류연톤까지 구간은 10월 15일까지 도로 절반 폭을 봉쇄하고 차량을 교대로 통행시키게 됩니다.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자동차들은 현장 사업열군의 지휘에 따르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통행하기를 바랍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설립 80

0: 조난을 경축해 1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병원 진찰청사 앞 광장에서 다학과 연합혜민 공익무료 진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국내 유가의 다음번 조정은 24일 24시에 진행됩니다. 현재 국제 원유 변화율은 8.7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국내 유가는 1톤당 51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은 1리터당 각기 39전과 46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1: 연교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동작을 하든 근육을 떠날 수가 없죠. 건강하고도 통증이 없이 살아간다는 근육에 많고 적음과 강약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대 이후에는 돈 저축보다 근육 저축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경우에 근육을 늘려주고 지방을 줄이는 것이 체중 감량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부분에 중치를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성 근육 손상은 가장 흔한 통증 원인 중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 어떤 습관들이 우리 근육을 해칠 수 있을까요? 아래 근육을 해치는 무의식적인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경추 주변 근육이 주로 손상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장시간 동안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목뼈에 계속 큰 압력이 가해지며 어깨와 목이 과도하게 당겨집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자주 취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어깨와 목 근육통, 목 디스크 등이 찾아올 수가 있죠. 한쪽 어깨만 무게를 가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한쪽 어깨만 무게를 가다 보면 어깨 관절, 경추 및 흉추 주변 근육이 손상받기 쉽습니다. 가방을 장시간 동안 착용을 하면 어깨가 시큰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죠. 또 가방끈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옆 어깨가 습관적으로 올라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또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른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척추 측만이 생길 수도 있고 여성은 유방 비대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뼈 성장 및 발달 단계 어린이와 청소년은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근육을 해치는 습관에는 또 꼿꼿이 서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있습니다. 꼿꼿이 서서 허리를 굽히다 보면 요추 대퇴부 근육군,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허리 접질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허리를 굽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구관절, 무릎관절 주변 근육에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며 허리와 등 근막, 근육, 인대가 과부하로 인해서 부상 입는 경우가 많고 요추에도 좋지 않습니다. 평소 많이 하는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다 보게 되면 주로 요추, 천추장골 관절 및 구관절 주변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죠. 자주 다리를 꼬고 앉다 보게 되면 골반과 골관절은 장시간의 압력으로 인해서 쉽게 시큰거리며 아파나며 또 근육의 과로로 인해서 요추와 흉추의 압력이 고르지 않게 분포되며 척추의 변형을 일으키고 디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근육을 해치는 습관에는 또 오래 쪼그리고 앉아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장시간 쪼그리고 앉다 보게 되면요, 요추, 천골, 관절, 구관절 및 무릎관절과 같은 관절 주변의 근육이 손상이 됩니다. 관련 요구에 따르면요, 반드시 누웠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거의 0에 가깝고 일어서서 평화롭게 걸을 때는 몸무게의 한두 배, 달리기는 네 배,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었을 때는요, 8배 이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몸을 웅크리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몸을 웅크리는 자세는요, 경추 및 요추 주변 근육에 손상 줄 수가 있죠. 요추에 충분한 지지가 부족하고 또 원래의 곡선이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하며 추간판이 받는 중력이 증가해서 생리적 구조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유지되다 보게 되면은 근육 손상, 척추 측만증, 심지어 요통, 그리고 요추병, 디스크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근육을 상하게 하는 그릇된 자세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여러분은 평소 치아 건강에 관심을 돌리고 계십니까? 네, 치아는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지만은 의외로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긴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아는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한번 손상이 되면은 치료를 하더라도 원상 복구되지 않으며 또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만큼 평소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9월 20일 38번째 치아 건강의 날을 계기로 해서 치아 건강 상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연결시 제2인민병원 구강과 전영혜 주치의사를 특별히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전영혜 주치의사를 모시고 건강한 치아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뭐 치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손상되기 전까지는 치아 건강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치아 질환으로는 어떤

0: 무엇을 꼽을 수가 있습니까?
1: 주요하게 어린이 청소년들은 우리 보통 충치와 부성교합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분들은 충치, 치수염, 사랑니로 인한 염증, 그리고 치담으로 인한 치수질환, 치아 과민성, 치아 마모 및 균열, 그리고 악관절 장애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보통 진분비량이 감소로 인한 구강, 자가, 세정 능력이 저하되면서 충치와 치수질환에 모두 취약하고 또 치아를 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치아 마모가 되고 잇몸뼈도 퇴축이 됩니다.
0: 네, 그런 충치, 치주염, 뭐 사랑으로 하는 염증 뭐 등등 많은데 이런 질환들은 각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1: 우리 보통 유아기의 충치는 보통 무증상으로 진행되며 한번 발면 자연 재생이 되기 힘듭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두 살부터 보통 여섯 살까지 유치의 범랑질이 얇아서 제일 바깥에 있는 이 범랑질이 얇아 진행 속도가 빠르고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표현하지 못해 발견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염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음식을 드시거나 이런 자극이 있은 후 통증이 몇 분 혹은 몇 시간 이어지고 밤에 심해지며 뜨거운 곳의 증상이 더욱 악화됩니다. 아픈 이빨이 절반 머리가 방사통이 특징이고 신경치료가 이럴 땐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 네. 신경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0: 그렇죠. 예. 머리 부분이 가까우니까 아프다 하게 되면 징징징 저려나고 뭐 달달달 구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이들이나 예. 어른들. 뭐 이런 질환들을 예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까요?
1: 핵심은 충치 예방과 습관 형성입니다. 보통 우리 아이가 자라서 두 살이면 유치가 다 자라게 되는데 만 8세까지는 아이가 혼자 닦아도 부모가 반드시 더 닦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이게 수완 링호도가 아직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건 부모가 한 번 더 다시 닦아주고 한 번 다시 검사해주고 예. 그리고 만 3세 이전 후로 정기적으로 불소 도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만 6살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헝이아라고 자라는데 영구치가 자라게 되는데 이럴 땐 헝이아의 어금니 혼메우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야구 오고봉비 예, 이걸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간식을 좋아하는데 간식은 양보다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딱 정해주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먹고 먹은 후에는 양치질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단 음식과 우유병은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주스나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탄산 이런 음료는 간식보다 좀 더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성인들은 우리 보통 치수 질환의 예방과 우리가 보철물을 주었을 때 이 보철물을 어떻게 보존하는가가 주요 핵심인데 성인 치과 상실의 주요 원인은 보통 충치 이빨이 썩었다는 충치 그리고 치수염 잇몸이 아이솟다는 그런 치수염입니다. 예. 치설질만으로 우리 치면의 이빨 주위의 60%만 닦이므로 치실과 치간 치솔이 필수입니다. 치실은 야시엔이고 치간 치솔은 야지안쇼라 하는 것입니다. 예. 증상이 없어도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스케일링과 잇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흡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흡연하는 분들은 잇몸 출혈을 가립니다. 염증이 있으면 보통 출혈이 하는데 이렇게 흡연하는 분들은 출혈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 초기 발견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이 우선이고 저녁에 이갈이 하는 분들은 여허딸이라고 하는 것을 잠잘 때 끼고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모와 파절을 막습니다. 그리고 삼성 음료를 마신 뒤에는 바로 닦지 말고 물로 헹군 뒤 30분 후에나 1시간 후에 시설질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우리 입 안에 있는 오래된 그런 충전물이나 그런 보철물들은 2차 우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노인분들의 핵심은 잇몸 퇴축.

밖으로 드러난 지근 보호와 침 유시입니다. 예, 부드러운 지설로 이가 자란 방향대로 쓰러지고 지하 4에는 지간 지설이나 우리가 아까 말한 야시엔 이런 걸로 닦고 이쑤시개는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0: 털리를 매일 세척하고 자기 전에 찬물에 담가놓고 나뭇잎도 깨끗하게 씻어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알겠어요. 네. 이 치아 건강은 평소 뭐 칼슘 섭취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0: 네.
1: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0: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는 오해가 있습니다.
1: 예.
0: 맞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칼슘은 우리 치아 범랑질 과질 밖에 있는 범랑질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상아질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유치와 연구지 교체 시기 6살부터 12살 요 사이에 칼슘이 충분히 공급돼야 단단한 치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골다운증에 있는 노인의 경우 우리 잇몸, 우리 그 이빨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잇몸 뼈가 약해지면 치수 질환으로 인한 치아 상실 위험이 커지므로 전신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이 도움이 됩니다. 예,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면 이미 형성된 연구치에는 칼슘을 더 먹는다고 해서 범랑질이 더 두꺼워지거나 충치가 직접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충치는 세균, 당분, 산에 의해 주요하게 생기고 그리고 예방의 핵심은 그래도 청결입니다. 예, 칫솔질과 이 사이 사이에 치실 사용, 불소를 발라주고 음식 당분 조절입니다. 잇몸 질환 역시 치석 제거가 근본이고 칼슘 섭취만으로는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슘제를 씹거나 우유를 자주 마신 뒤 칫솔질을 안 하면 당분 유당이 남아 충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록 뭐 보게 되면 이가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뭐 이것이 치담인지 뭐 그러면은 뭐 이것도 뭐 예방이 가능한가요, 이거?
0: 치담은 의학용어로 치석이라고 합니다. 즉 굳어져 버린 치태를 말합니다.
1: 네.
0: 치태는 치아 표면에 붙은 끈적한 세균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빨을 당장 흔들리기는 하지 않지만 방치하면 치석으로 굳고 이 치석이 잇몸 염증을 유발합니다. 진행된 치수염으로 잇몸뼈가 녹으면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즉 우리 제일 처음엔 치태가 생기고 치태가 치담으로 되고 치담이 우리 잇몸을 누르면 치수염, 치석을 소실 그리고 치아가 나중에 흔들리게 됩니다. 네, 치태는 단순한 칫솔질과 치실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치담은 칫솔질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고 치과에서 초음파 스케일로만 가능합니다. 스케일링 해줘야 됩니다. 네.
1: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들 가끔 뭐
0: 네.
1: 젊은 층도 그렇고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 이가 네. 시리다 뭐 이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원인일까요?
0: 이가 가끔씩 이가 시린 증상 우리 흔히 말하면 치아 과민성 즉 우리 제일 바깥에 있는 범랑질이 마모되고 그 아래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치아 겉면 그리고 우리 상아질에는 상아쇄관이라는 아주 가는 관이 신경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평소에 범랑질이나 잇몸이 상아질을 덮고 있어 자극이 차단되지만 어딘가에 상아질이 노출되면 찬 뜨거운 자극이 신경으로 직접 전달되어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시린 경우를 우리 결과라자면 첫째로는 이 위에 제일 위에는 범랑질이 마모되고 둘째로는 잇몸이 퇴축되고 잇몸이 퇴축돼서 아래 그 상아질이 노출되거나 예, 지태 지석에 의한 치수 질환 충치나 치아 균열 충치로 인해서 우리 상아 아래 상아질이 또 노출되고 예, 신경이 노출되고 예.
1: 그렇죠. 신경 노출되고 뭐 잇몸이 드러나고 하다 보게 되면 뭐 찬물이 어디 닿는다든가 다른 찬바람을 스쳐도 색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입냄새가 나는 현상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
0: 입냄새가 나는 현상은 보통 거의 절반 이상 우리 구강 내 원인이 있습니다. 지태, 지석 충치가 주요한데 세균이 당분을 분해하며 휘발성 황화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원인이고 충치 안에 음식물이 썩거나 치석이 많이 쌓이면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혀 표면에 세균과 각질이 쌓여 또 냄새가 났고 예. 그리고 잇몸 질환 아까 말한 치수염 여기에 고름이 있고 염증이 생기면 또 구취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분들은 입이 마르거나

0: 예, 침이 적으면서 세균이 잘 씻겨 나가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집니다. 예.
1: 그리고 탄산 음료가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탄산 음료를 마시면은 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도 있죠.
0: 예, 탄산 음료는 치아 부식의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마신 뒤에는 몇 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탄산 음료를 마신 후에는 바로 양치질 하지 마시고 물로 헹군 뒤 반시간이나 1시간 후에 기다려 양치하시고 탄산 음료를 드실 때는 빨대를 사용하거나 한 번에 예, 빠르게 마시고 예, 당분과 산 노출을 줄이는 것이 치아 부식의 예방 핵심입니다.
1: 예.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그냥 삼키는 게 낫지 잇몸이나 그 이제 치아에 예. 닿는 시간을 예. 오래 되면은 예. 부식이 예. 된다. 탄산 음료
0: 적기는
1: 그렇죠.
0: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1: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치약과 칫솔을 살 때 비싼 것이 좋다고 무조건 비싼 쪽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약과 칫솔을 살 경우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보통 우리가 마트에 가서 치약을 살 때는 충치 예방 불소가 들어간 치약이 좋고 불소가 들어간 치약 그리고 네. 시린이가 있다면 토민이 아까우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칫솔은 부드러운 모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칫솔 머리는 작고 둥근 형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칫솔 머리가 작아야 제일 뒤에 이빨까지 닿입니다. 아니면 칫솔 머리가 크면 제일 뒤에 이빨은 닿이지 않기 때문에 뒤에 이빨이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칫솔 뭐는 그 교체를 이렇게 쓰면 뭐가 벌어지기 때문에 한 석 달 내지 4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1: 치약은 그 칫솔이 뭐 부드러운 게 좋은가요? 센 게 좋은가요?
0: 부드러운 것이 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번신이 아래 위 이빨이 씹히면서 마모가 있기 때문에 칫솔모가 센 것은 이렇게 이빨도 이빨이 마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부드러운 것이 더 좋습니다. 네.
1: 알겠어요. 그리고 또 칫솔질은 평소 치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칫솔질도 올바르게 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올바른 칫솔질 방법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0: 표준 우리 바스법이라고 예, 수평 진동법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부드러운 모 그리고 작은 앞에 돌이 작은 그런 예, 칫솔 그리고 불소가 들어간 치약 예, 하루에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예, 자기 전에 가장 중요, 자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예. 칫솔 모를 치아에 45도 기울여 목 끝을 잇몸 쪽으로 하고, 예, 가볍게 눌러 일부를 잇몸 고랑에 넣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우리 자란 방향으로 잇몸으로부터 치아가 자란 방향으로 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빨 면을 보자면 우리 앞면, 뒷면 그리고 이빨이 씹는 면 이 세 가지 면으로 나누는데 이 세 면을 다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은 이 혀, 우리 혀도 깨끗하게 예, 해주면 입냄새를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우리 이빨 씻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좌우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좌우로 하면 우리 보통 이빨 뿌리 끝에 지경부가 마모가 되고 잇몸이 퇴축되고 시린이를 만들게 됩니다. 예, 특히 세게 닦는 경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빨
1: 닦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칫솔도 그렇고 다른 어떤 분물이 그저 이물질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0: 예. 하지만 예, 지담은 아무리 그렇지, 빡빡 씻어도 예, 나가지 않습니다.
1: 아래 올로 이렇게 올리유하고 내리 쓸어주는 예. 게 좋다고 하죠.
0: 예.
1: 그리고 잇몸이 심하게 가라앉거나 이의 뿌리 끝이 드러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요?
0: 보통 잇몸이 심하게 가라앉거나 이에 부리가 드러나는 것은 보통 중로년층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1: 이런 부리가 엄청 시리죠.
0: 예, 예. 잇몸이 가라앉아 부리가 드러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잇몸 퇴축이며 지수염이거나 잘못된

0: 절실히 원인이고, 그리고 생리적으로도 우리가 예, 잇몸뼈가 우리가 원래 왜소됩니다. 예, 그러면 뿌리 끝이 나오게 되겠죠. 그 뿌리 끝이 나오면서 또 이가 시리고, 예, 예, 근데 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어 올바른 칫솔질, 그리고 불소 관리, 그리고 지담이 생기면 인차 가서 스케일링 하시고, 예, 저기 발견하고 진행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1: 그렇군요.
0: 예.
1: 잇몸에서 또 자주 피가 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0: 예.
1: 그럼 입에서도 냄새나고 뭐 본인도 불편하고 어떤가 이거? 어떤 용문인가 이거?
0: 어,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것은 대체로 치태로 인한 잇몸 염증입니다. 예,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건 또 청소년들이 잇몸에서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임신한 분들도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는데, 어, 그 외의 분들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주요하게 치태로 인한 잇몸 염증입니다. 예, 칫솔질을 소홀히 하거나 딱딱한 칫솔로 세게 닦아도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피가 나도 부드럽게 닦고 치실을 쓰고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지속되면 반드시 치과에 가서 치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그래요. 건강하자면 예. 잇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잇몸을 유지함에 있어서 어떤 면의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잇몸과 이 사이의 청결이 중요합니다. 네, 건강한 잇몸은 매일이 치태 제거, 칫솔질과 치실로 예, 이물질을 다 청결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예, 부드러운 칫솔질, 그리고 반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스케일링, 그리고 금연하고, 예, 전신 질환을 조절하고, 우리 보통 당뇨병이나 있는 분들이, 어, 잇몸뼈가 더 빨리 퇴축이 됩니다. 이렇게
1: 근데 거의 잇몸 저 치아 환자들 보게 되면은
0: 예.
1: 거의 막다른 골목에 아파야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지 그 전에는 거의 안 가게 하나 대부분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예. 아파서만 예. 뭐 예. 치아를 뭐 정리하고 뭐 주사도 맞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0: 예.
1: 충치로 해서 걔는 평소 식사 후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0: 예.
1: 치과 의사들은 이쑤시개보다 치실을 많이 추천하던데 어 뭐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원치가 않아서 치실을
0: 아.
1: 그래서 이 꼬챙이 같은 걸 뚜지고 뭐 그래.
0: 예.
1: 어떻게 보십니까? 치실은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0: 우리가 치실을 권하는 이유는 우리가 칫솔을 해도 치아의 60%, 70%밖에 잘 닦이지 않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머지 30%, 40%는 우리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 치태를 씻어주는 것이, 씻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은 치실로만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쑤시개는 음식물만 밀어냅니다. 잇몸을 찔러서 잇몸을 오히려 더 퇴축시키고, 예, 치아와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게 하고, 예, 더 잘 끼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치실을 권하는 것입니다. 예.
1: 그렇죠.
0: 예.
1: 뭐 처음에는 뭐, 간편하고 시원하다 바로 찾아서 찌르고, 눕고 예, 뭐 이런 경우인데
0: 예, 예, 예.
1: 이러다 보게 되면 이빨 틈새가 널려져요. 이 틈새 메우는 것이 좋긴 해도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0: 이빨 틈새가 널러지면 이빨 틈새를 메우려고 하는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 보통 어리거나 이런 분들은 교정으로 인해서 틈을 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앞에 이빨 미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눌러지는 분들은 야타를 씌우거나 예, 그리고 앞에 이빨 경우는 또 이렇게 간단하게 충填하는 간단히 메우기 예, 그것도 가능하고 이빨 한 대 두 대가 없어져서 이런 공간일 때는 당연히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뒤에 이빨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수가 안 좋아서 이빨이 이렇게 틈새가 많이 있는 분들은 보통이면 그대로 쓰는 것이 예, 예. 거기다가 크라운을 더 씌우면 더 안 좋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1: 그리고 또 충치나 잇몸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득이 이를 뽑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를 뽑은 후에는 또 어떤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염증이 생기지 말아야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주의를 돌립니까?

0: 자를 뽑은 후에는 우리가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에이, 그렇죠. 뿌리, 원래 뿌리가 있던 그런 빈 공간이 생기는데
1: 그 이런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 예. 자꾸 얼어 쓰게 되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이 공간이 바로 피로 응고되어 덮이게 되고 여기면 혈액이 형성됩니다. 혈액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이 혈액 덩어리가 바로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이 혈액 덩어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치 후 치과에 가서 우리 그것을 꽝 물지 말고 부드럽게 물고 한 30분간 유지해주면 이 덩어리가 생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것을 우리 천천히 녹여 먹으면 피가 더 나는 것을 방지하고 마취하기 2시간 후에 마취하기 보통 다 나갑니다. 예, 마취하기 다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드시는데 차가운 죽이나 우유거나 이런 것은 빨대로 하면 압력에 의해서 덩어리가 떨어지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이 중요하고 예, 운동 사우나 뜨거운 목욕을 하면 열을 받게 되면 또 피가 나겠죠.
1: 그렇죠,
0: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등질한 운동은 피하고 예, 24시간 후에 양치질 이 덩어리가 완전히
1: 예,
0: 응고된 다음에는 24시간 후에 양치질 입 헹구기를 권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입안에 피가 묻어있다 보니까 비릿비릿하고 한동안은 뭐 아프고 통증이 있을 거예요.
0: 예, 예,
1: 24시간 내지 뭐
0: 예.
1: 30시간 정도 참아야 되죠.
0: 예.
1: 그래서 계속 또 피가 흐르러 나오기 때문에
0: 예.
1: 치아를 뽑은 후에는 제때 치아 수복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임플란트를 보통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임플란트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어요?
0: 치아를 뽑은 후 우리 빈 공간을 그대로 두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입안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1: 한쪽으로 쓸리게 되죠.
0: 예, 문제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뽑고 그대로 두면 양쪽 옆 치아가 기울어지게 되고 그리고 반대쪽 치아가 과출이 되고 잇몸뼈가 녹게 됩니다. 예, 씹는 기능이 저하되고 미관도 악화되고 추수염도 악화됩니다.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자 해도 뼈 이식이 그때는 필요하고 교정이 먼저 교정으로 먼저 교정을 해서 먼저 기울어진 이빨을 다시 돌려 세우고 그 다음에는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마치 시간이 오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우리 발치 후에 보통 석 달이거나 여섯 달 후에 치과에 가서 CT도 찍어보고 임플란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우리 주변을 또 보게 되면 치아 교정을 학생들이 꽤 많아요. 치아 교정은 근근히 미관만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치아 교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0: 교정은 미관이 아니라 이것은 기능 치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빨 한쪽이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그리고 한쪽으로 자주 씹거나 성인이 된 후에는 우리 턱 관절에 딱딱하게 소리가 납니다. 기능 치료인데 어린이 경우에는 유치가 빨리 떨어져서 영구치가 나올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때 교정을 해야 되고 아랫니가 윗니를 덮었을 때 교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경우에는 잘 씹히지 않을 때 예, 해야 되고 교정을 해야 되고 우리 말할 때 새거나 새거나 그럴 때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숨을 쉴 때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 숨 쉬기 때문에 우리 그 기류가 다 이 쌍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야궁이 우리 좁아지고 야궁이 좁아지면 이빨이 나와야 되는데 이빨 나올 공간이 또 없게 되면
1: 그렇지.
0: 이빨이 삐뚤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우리 치아 교정을 해야 됩니다.
1: 본인도 예. 좀 더 불편하다거나 주변에서 봤을 때
0: 예.
1: 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할 때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리고 보게 되면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어린 아이가 치아가 빠질이라고 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예.
1: 이제 흔들으니까 애가 7, 8살에 빠지니까 관나도 뭐 부모님들이 간혹 이러는 경우인데 이런 등한시하는 경우를 어떻게 봅니까?
0: 충분히 공감하는 질문입니다. 예. 평균적으로 우리 생후 반년이면 전이가 나고 그리고 2살이면 이빨이 다 남다. 유치가 다 생성되고 6살부터 교환이 시작됩니다. 예, 모든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건 만 12세 전후로 됩니다. 예, 즉 두 돌 무렵 난 어금니는 10년을 버티게 됩니다. 예, 영구치가 나기도 전에

0: 연구치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빨을 다치게 됩니다. 마나시 등하시 하게 되면 모든 유치 뿌리 아래에는 그 자리를 물려받을 연구치가 숨어 있습니다. 네, 충치가 깊어져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면 그 아래 염증이 바로 아래 연구치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 평생 써야 할 연구치가 범랑질이 얼룩덜룩하거나 모양이 기형으로 나오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아예 맹출하지 않습니다. 이 손상은 영구적이고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빨이 썩어서 빨리 떨어지게 되면 옆에 이빨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 연구치가 나와야 되는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연구치가 나오지 못한 삐뚤게 나오겠죠. 유치를 일찍 잃으면 양옆 치아가 빈자리로 쓰러지고 뒤쪽 어금니가 앞으로 밀려옵니다. 나중에 연구치가 올라올 자리가 없어지게 되니 덧니가 나타나고 그리고 앞으로 돌출입이 생깁니다.
1: 네. 그래요. 그리고 충치로 인해서 심하게 아픈 경우에 소염제나 진통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있는데 이럴 때도 꼭 뭐 치아 신경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0: 우리가 보통 치아가 아픈 것은 충치로 인해서 치아가 아픈 것은 여기 치아 신경관 안에 압력이 염증으로 인해서 세균이 번식되면서 이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 압력은 당장 우리 뭐 소염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압력이 가라앉게 되기는 한데 혹시나 근데 끈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끈외는 없어지면 무조건 신경 치료하고 이빨을 다쳐야 됩니다.
1: 그러면 의사들이 치아 신경 치료를 받은 후에는 크라운관을 씌우는 것을 권고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0: 예, 크라운관을 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 앞에 이빨인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색상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관을 씌우고 그리고 뒤에 이빨인 경우에는 우리 씹는 공능을 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관을 씌워서 힘을 균일하게 받는 것이 이빨의 보호에 도움이 되고 만약에 우리 크라운관을 아예 씌우고 그대로 씹었다 했을 때는 자기 이빨하고 우리 이빨 메운 자리에 거기에 딱 씌우면서 이빨이 파멸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이빨 발치해야 됩니다.
1: 네. 나이가 또 들다 보면은 뭐 자연 인체 기능이 쇠퇴되기 마련이에요. 틀니를 해놓으면 되지 하고 뭐 치아 건강에 무관심한 노인님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노인님들이 치아 건강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노인분들의 치아 건강에 관해서 노인분들은 보통 이빨이 마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너무 단단한 것을 씹지 말고 그 다음에는 아까 입안에 침이 섰기 때문에 보통 물을 자주 마셔주고 그리고 뭐 오이나 사과거나 이런 삭삭한 음식들을 이렇게 자주 씹는 것이 또 청결에도 도움이 되고
1: 치열을 해였다면 틀리도 노인들이 70세, 80세 가서 해놓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치아 건강은 지금 정말 치아이 80세, 90세까지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얘기를 나누는데 치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아끼고 잘 보호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평소에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주요하게는 청결과 음식 습관입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설치를 해주고 잇몸 위부터 이가 자란 방향대로 쓸어주고 이 안쪽 바깥쪽 씹는 면 빼놓지 않고 설질 잘해주고 이 사이사이는 치실로 닦아주면 됩니다. 음식 습관을 따지자면 단 음식은 횟수를 줄이고 일단 먹은 후에는 인차 청결을 해주고 산성 음료를 드신 후에는 30분 후에 양치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오늘 연결시 제2인민병원 구강과 전령혜 주치 의사님을 모시고 치아 건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치아부터 좋아야죠. 치아 건강은

구강 건강 나가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더하지 말고요. 꼼꼼히 관리를 잘해줘야 하겠습니다. 네, 일생 동안 자신의 치아로 건강하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죠.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마음 올려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그 연결고리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 풍기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지난 시간에 우리 또 새로운 노래를 다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새로운 곡을 또 갖고 오셨죠?
1: 예.
0: 네.
1: 네. 장백산 절승일세.
0: 장백산은 절승일세. 사실 이 노래는 참 많이 또 알려진 노래이고, 네. 하지만 또 새롭게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이 노래는 명곡입니다.
0: 네.
1: 제가 계속 무대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
0: 네.
1: 네. 이건 80년대 곡으로서 송대윤 선생님 작곡하시고,
0: 네.
1: 그분이 원래 원창입니다.
0: 네, 원창가.

0: 원창인데 30여년 지나다 보니까 제가 또 불렀어요.
1: 네네.
0: 다시 반주를 해서 다시 불렀어요.
1: 아, 그랬군요. 저 80년대를 또 그 시대부터 우리가 많은 또 뭐 아마 중노년인들에게서는 낯설지 않은 노래일 것 같아요.
0: 이분들 다 들어본 노래예요.
2: 많이 네. 들어봤어.
1: 그렇죠. 근데 확실하게 또 배워보시지는 않으셨죠.
0: 예. 그렇죠.
1: 네. 그럼 오늘 김성수 선생님 작사를 하셨고 송대윤 선생님 작곡을 하신 노래 장백사는 절승일세를 배워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쳐다보니 구름 위에 16봉 지소 샀고 쳐다보니 구름 위에 16봉 지소 샀고 굽어보니 산발 타고 천리림에 설레이네 굽어보니 산발 타고 천리림에 설레이네 후렴입니다. 아 장백산 우리네 자랑 아 장백산 우리네 자랑 볼수록 절승일세 볼수록 절승일세 네 가사말은 후렴 뭐, 후렴이 아주 기억하기가 쉽죠.
0: 네. 잠들거리 됐는데 네. 그 80년대까지는 보통 1, 2, 3절로 했잖아요. 맞아요. 80년대 후부터는 1, 2, 3절 길게서 1, 2절로 기본 다 노래마다 1, 2절로 끝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1, 2절 합시다. 예.
1: 네.
0: 2절 가사할 거지 하면 됩니다. 3절을 그냥 둬두고 네. 예, 남겨두고. 예, 들어본 기억이 나시겠죠?
1: 네. 예.
0: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1: 네.

0: 박수 나오네. 네, 이렇게 일어났다 들어본 기억 있죠?
1: 네.
0: 근데 그 우리 장단을 잘 타고 8분을 굴어댔는데 한 번씩 따라갑시다. 예. 예, 예, 장일로 하면 되겠습니다.
2: 장일, 장일. 예.
1: 장이?
0: 예, 이 악보가 장일로 됐습니다. 제 부른 거는 지금 장이 아닙니다. 저는 장일로 부릅니다. 예. 여러분들이 대성화를 하자면 장일로 하는데 여기 아주 어떤 분들은 그 음이 얕을 수 있어요. 음이 얕을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단독으로 부를 때 또 높여 보자. 장인데 F로 하면 장백선 레거인 되겠다.
2: 레거인 F
0: 1로 하자면 1로 하자면 선생님 또 금방 몇 세로 1로 하자. 이쪽으로 해야 네. 어떤 분들 시원해 할 것 같아. 네. 우리 고반장님이랑 시원해 할 것 같아. 네. 한 줄 한 줄 가봅시다. 저, 아, 이렇게 하나요? 아, 여러분들 저기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약해 부를게요. 저, 아유, 너무 얕네. 맥이 풀려.
2: 저거
0: 예, 네, 그럼 반음 높여주세요.
2: 더.
0: 저, 다, 너무 얕네. 저는 저다 이렇게 되는 거. 네. 저는 이 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0: 음이 있습니다. 보보보니 악보는 원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악보대로 할까요? 근데 그 재미가 좀 쓰러 어느 게 더 재밌어요? 보보보니 삼발 타보 이게 이거 하고 보보보니 삼발 타보 악보는 이제 먼저 끼나 쓰면 먼저 끝났어요.
1: 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0: 자,

0: 미국어 빨리
1: F절에도 되겠네요.
0: 손이 F절에 합시다. 볼수록 아프보세 볼수록 예 볼수록 볼수록 이렇게 합시다. 예. 볼수록 절승이 일세 볼수록 F절 해도 되겠어요. 예. 시작.

F 저도 이렇죠. 아니 없죠. 이제 F는 2절 이 가사 2절 보이죠? 1절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장단 잘 타시오. 8번에 보세요. 짜짜쿠자 짜잔 짜짜 쳐다 앞은 계속 어째서 앞은 쳐줘야 된다. 쳐다

근데 저 우리 이 노래 가사는 쳐다 밑에서 옳다 보는 가사잖아요. 쳐다 보니 근데 저는 어떻게 불렀는가? 항상 가수는 저 장백사 우면 없잖아요. 그러나 나 장백사 위에서 천지 위에서 내리받아 보면 부르는 감각을 부르세요. 쳐다 이래야 가수가 네, 모든 그 가사가 어떻게 우미롭든지 내 몸에다 안고 불러야 된다. 옳다 보면 부르면 됐어. 가사는 툭 이렇게 깔고 불러야 된대. 쳐다보 이렇게 부릅시다. 예?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어떤 데 잘 불러야 되니까 볼수록 절승일시 또 볼수록 절승일시 또 볼수록 절승일시 똑같은 가사 세 번씩 중에는 어떻게 불러야 되니까 볼수록 절승일세 볼수록 절승일세 내가 또 볼수록 절승일세 내가 아 볼수록 절승일세 또 볼수록 절 또 볼수 예, 예, 우리 음악에서는 카누처럼 또 또 또 쇠고별 다시 정서 올려야 되는데.

0: 이 민족의 음악에 봐요. 절승일세. 그 다음 그 음악 던지자. 그거 가지고 타고 가라 말아. 어, 마지막은 볼시다.
1: 절승일세.
0: 다 배웠지, 한 거. 절아, 어저께 전에 말하는 저 가사에 따라서 행용성 가지라 말아. 어쩌네요?

볼수록 절승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볼수록 절승이 세 마지막 거는 절승 이렇게 가라면 다 앞에

0: 절승일세, 절승일세, 절승일세. 예, 이래야 그 우리 연속 가사 세 번 반복될 지금 이렇게 구분 조인데 이 절에 가사를 붙이는데 온 세상의 법부 흐르래 자자구자구단 자자 온 세상의 법부 법 저거는 온 세상의 법부 흐르네
1: 네. 법 부르네
0: 법 부르네
2: 법 부르네
0: 팔을 젓는 민성 보세요 파 저는 이렇게 불러요

0: 내다 해버리고.
1: 네, 이렇게 해야 듣기도 담아는데. 다, 뭐, 세 분, 세 곳이 해봅시다.
2: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1: 1절만 하시.
2: 1절만요?
1: 되지요, 뭐. 쳐다본, 이 너무 외소하게 하지 마세요. 이 노래가 얼마나 큰가. 쳐다보니 구름 위에 짜짜짜 열여섯 번 치소 사고 짜짜짜짜 장단 많이 들으려고 구름이 사 여기 어떤 매력 가지라고 왜 구호버 다 이렇게 후레 치라 말인데 예 후레 치라 말 구호버 가지고 삼발 다 끊어지지 마세요. 구보시자 한번.

0: 見てんな。R、R、もし。あー、あれ、これ、あれ、あれ、あれ、あれ、あ한번 같이 하시죠.
1: 네, 같이 하고 해보시죠.
2: 예, 이 조에서 감동 나쓰시죠.
0: 지금 내 지금 높이 했어.
3: 했어 이제 따라갔어.
0: 내 지금 내 야자니까 내 높이 막 불렀다 말고. 예, 한번 같이.
2: 근데 어때 하면 너무 낫지니까.
4: 한번 어떻습니까? 예쁘도 나가라도 나 소리
3: 하나
4: 들어.
5: 지도 괜찮을 것 같아.
0: 화라에서 제일 좋아요 지금. 합시다. 지라 지라
4: 소리를 하자 뭐라.
0: 지라 넘는데. 해보자. 위치를 가져가.

0: C는 되지?
1: C는 되죠.
0: C 된가? 예. 된가? 예. 이거 잘못해. 볼수록 철승이 철승. 네, 이 노래 매력이 있는. 예. 여기 다 있어줘라. 철승. 내려올 때 철승이 세. 예, 끊어지지 마세요. 볼, 마지막에 볼, 시작. 볼수록 그렇게 미시하게 돼. 볼수록 철승이세. 문에다 장백산 바라 말한다. 예? 형용성 가지라 말한다. 예. 킹하다. 이 절을 잘 알비니까 글자 작아서. 1절만 오늘 해도 뭐 대단하지. 한 번만 다시 하고 시간이 되면 세 번씩 다시 해봅시다. 어선 생각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1: 시간 돼요. 네.
0: 자, 켜다 좀 정서 있게 켜다 눈에다 좀 전기를 가지고요. 자.

0: 어른 노래를 이렇게 빨리 배우면 대단한 실력.
1: 그럼요.
2: 근데 마음이 더듬는데 네. 야보기 한 번도 해못 봐.
1: 아, 그렇지.
2: 제가 한 건 들었어.
0: 네, 장대한 타이인데 결국 가사 형용성을 고, 다 크게 하지 마셔. 쳐다보니 구름 위에 열려서 뻥치에서 다 잡아 두드리면 어떡해. 이야기 해라 말다. 앞으로는

0: 솔직히 그냥 얘기를 하면 된다. 다 크게 하지 말고 그냥 아 이서부터 아 장백 여기 장백산 사람 되지. 앞에는 소화 얘기를 하죠. 자 다시 한번. 최다.
1: 아이 근데 음이가
0: 음은 들렸는데 그 앞에 정서가 들리나 말입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최다 최다 최다 좀 최다 보면서 해야 되지. 최다 다시 한번.

0: 뺄찌개도 장단 타라는다. 딱 짚어주고 장맥사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부른다 말인데 어떻게 할까요? 세 번 할 수 있어요?
1: 해보십니다.
0: 너무 뭐 빨리 배우니까 뭐
2: 두분씩 하셔도 되고
0: 아, 할 말이 없네. 자, 앞으로마다 이 장백산을 크면 좀 쳐다보니 예, 시 한번 저리 갑시다. 세 번.

0: 만족되시죠?
1: 시간은?
0: 예, 좀 있습니다.
1: 그, 어디를 잘 부르라. 이, 코다가 이긴다. 아, 장백, 장집, 아, 짧으시. 아, 아, 크게 대령하다. 아, 풍전이었다. 댄쇼. 아, 이게 크게 지는데, 위치와 점은 작게 가잖아. 아.

0: 시작. 얼쑤나 철승이세. 네, 이렇게 하면 재밌어. 같은 노래라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게 관건인데. 예. 할 말이 없는데 어서 선생님 부르세요.
1: 할 말이 없는데 시간 다 됐어요.
0: 다 됐어요.
1: 너무 빨리 배우신 것 같아요.
0: 다음 시간에는 뭐 이절을
2: 네.
0: 네. 크게 써서 오세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네. 가사가 안 좋고 입에 붙지 않을까. 어떻게 하다 보면 일절도 안 가진다. 가사가 이게 입에서 놀아야 된대.
1: 그래요.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요. 좀 여러분 빨리 배우신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장백사는 절승일세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오미자니였습니다.

0: 한동 정도 슬슬 말문이 트이었다. 그가 강사에서 출발해 대여섯 개성을 지나면서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자 왕대사는 악의환 근거지를 떠나 삼천리를 떠돌던 이야기로 말문을 열더니 진영과 대파산을 넘어 천섬 소베트 근거지를 세우고 서쪽으로 가릉강을 건넌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다. 모두들 재미있는 이야기에 빠져있는데 호위병이 밥을 날라왔다. 왕대산녀는 모우 몇 마리를 잡아서 미리 삶아놓았다고 하였다. 조식은 서장 지역에서 나는 보리와 옥수수가루로 끓인 죽이었다. 한동 정례는 이처럼 좋은 음식을 먹어본 게 얼마인지 몰랐다. 식사 후 한동 정례는 라마 교사원을 나와 탄쥐입으로 향하였다. 가는 길에 신이 나서 걸어가는 두철주와 리소우를 만났다. 두철주는 털 양말을, 리소우는 털 동거리를 들고 있었다.
1: 동지들, 그건 어디서 난 겁니까?
0: 황소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두철주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다.
1: 사방면군 동지들이 준 겁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진작 준비를 해둔 거라면서 억지로 넣어주셨어요.
0: 리소도 등거리를 내밀면서 말했다.
1: 정치위원 동지, 이걸 보십시오. 사방민군 동지들이 선수 양털로 실을 뽑아서 짠 것인데 얼마나 두텁습니까? 예? 포근해요?
0: 황소가 받아보니 정말 두툼하고 묵직하였다.
1: 이것만 있으면 또 설산을 넘는데도 걱정이 없겠어요?
0: 리소는 입이 귀에 가걸려 활짝 웃었다. 협금산을 넘을 때 1군단 군단장 림표가 대호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1군단 정치비원 서병진이 부대를 이끌고 무공에서 30군 정치비원 리선염과 합류하였다. 무공은 아주 특이한 산간도시였다. 도시는 기다란 산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골짜기 가운데 평포지만 산이 삐죽이 솟아있고 그 위에 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소금천은 무공의 깊은 골짜기를 예돌아 흘렀다. 시가지는 꽤 길었는데 전국에서 몰려든 장사치들이 앞을 사고 팔아서 꽤나 번창하였다. 황피하고 쓸쓸한 사천 서부답지 않게 떠들썩하고 생기 넘치는 고장이었다. 도시에는 자그마한 꽃밭이 달린 천주교회당이 있었다. 서병진은 거기에서 리선념을 만났다. 리선념은 24살 난 점잖은 젊은

0: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마치 오랜 친구끼리 만난 듯이 끝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리선녀는 소총지휘께서 일방민군의 희생이 되고 다치거나 뒤처진 사람이 많아 취사병이 부족할 터이니 취사병을 뽑고 양식을 마련해서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주었다. 서병진은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저녁을 먹고 서병진이 숙소로 돌아와 보니 마부가 비동비동 살찐 노새를 끌고 기분이 좋아서 광장을 거닐고 있었다. 서병진이 물었다. 그건 누구 노새요? 제가 누구 노새를 모르겠습니까? 마부가 기분 좋게 웃으며 대꾸했다. 정치원 동지의 노새입니다. 내 노새라고? 나한테 언제 이런 노새가 있었어? 어? 리선염 정치위원 동지가 보내온 것입니다. 원래 강서를 떠날 때 서병진에게도 커다란 갈색 노새가 있었는데 매우 아끼었었다. 그런데 보홍으로 가는 길에 의령관에서 쇠밧줄 다리를 건너다가 노새 한쪽 팔이 그만 쇠밧줄에 끼었다. 대군이 한시바삐 다리를 건너야 할 판인데 도무지 노새 발을 빼낼 방법이 없었다. 결국 다리를 자른 뒤에 노새를 강물에 던지고 말았다. 빈 말한장과 짐을 갖고 서병진을 찾아온 마부는 서럽게 울었다. 그 뒤로 마부가 이렇게 활짝 웃어보기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서병진이 노새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잘될건 앞으로 잘 길러줘.
1: 그럼요. 이 녀석은 겨우 7살인걸요.
0: 그날 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무공에 도착하였다. 리선념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였다. 즐거운 웃음소리와 이야기소리가 아담한 사본 안에 넘쳐 흘렀다. 이어 교회당 안에서 두 방명군 간부들은 지목회를 열고 두 주례꾼의 합류를 열렬히 경축하였다. 회에서 모태똥은 마르고 까만 손으로 주먹을 쥐어 보이며 열정이 넘치는 연설을 하였고 아래에서는 박수 소리가 끊기질 않았다. 모태똥, 주울래 등은 량하구에서 장국도와 대면한다. 두 갈래 강이 합류하여 거대한 후림이 되기를 기대해 보지만은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일사방민군이 합류한 뒤에 가장 급한 일은 담방량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중앙기관과 일방명군 주력부대는 무공에서 며칠 쉰 다음 소금전 골짜기를 따라 이동을 하다가 6월 24일 량하구에 이르게 됐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을 비롯한 중앙지도자들은 무현에 머물고 있는 장국도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량하구는 두 갈래 강이 만나는 곳이었다. 한 갈래는 북쪽의 큰 설산 몽필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인데 몽필하라고 하고 다른 한 갈래는 동쪽의 큰 설산 홍교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인데 홍교하라고 했다. 두 강이 이곳에서 만나 기름진 삼각주를 이루는데 량하구지는 바로 이 삼각주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은 안쓰러울 정도로 작았다. 집도 수십 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자그마한 거리에 이런저런 가게가 서너 개 있을 뿐이었다. 거리 한가운데 있는 관제묘가 그나마 제일 눈에 띄었다. 큼직한 가림벽 뒤로 대전이 있고 양쪽으로 종로각과 북로각이 마주하고 있었다. 뒤쪽 산비탈에는 작은 관음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주울래와 주덕은 일찌감치 왼쪽 산비탈에 있는 집에 들었고 모태똥은 큰 사당에 들었다. 큰 사당에서 중앙청주국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장국도는 중국공산당에서 가장 오래된 당원 가운데

0: 대회 한 사람이었다. 상해에서 열린 제1차 대표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좌우를 우가며 자꾸 기우뚱거려서 노련한 기회주의자라는 뒷말을 들었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처럼 오랜 당원들은 장국도의 사람 됨됨이를 대충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장정을 시작한 뒤에 8달 동안 싸우고 행군을 하면서 일방면군이 큰 손실을 입는 바람에 장국도가 인솔하는 사방면군과 하루빨리 합류하기를 기대하였다. 6월 25일 오후 장국도가 금방 도착한다는 소식이 왔다. 밖에 비가 오고 있었지만은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박고, 장문천 등 지도자들은 마을에서 2, 3리 떨어진 곳까지 마중을 나갔다. 주왕 직속 대대 간부들과 전사들은 벌써 불밭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작은 천막에 들어가 비를 피했다. 오후 5시쯤 되자 빗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던 전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온다! 온다! 와! 온다! 공충은 흰빛 중마를 탄 사람이 20명쯤 되는 기병들을 거느린 채 빗속을 뚫고 달려오고 있었다. 일방면군 지도자들도 하나둘 천막을 나와 장국도를 맞을 준비를 하였다. 장국도가 먼저 말에서 뛰어내리었다. 그는 혈색이 푹 좋아 보이었고 큰 키에 몸집이 우람지었다. 회색 군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붉은 별이 달린 큰 팔각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들을 쭉 둘러보더니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리고는 지도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가볍게 껴안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여러 해 동안 서로 헤어져 있다 보니 더 친하고 가깝게 느껴졌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환영 나온 사람들과 장국도는 너무나도 달랐다. 장국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부자를 둘러싼 가난뱅이들 같았다. 장국도의 얼굴에서는 기름기가 자르르 흘렀다. 옷차림도 깔끔했는데 군복에는 호주머니까지 비스듬히 두 개 달려있었다. 스무발 백이 사창을 맨 그의 호위병들도 저마다 건장한 체구에 옷차림이 단정했다. 심지어 권총을 두 개나 찬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마중을 나온 사람들은 모두 허름하기 짝이 없는 군복 차림이었다. 늘 차림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태똥은 양쪽 무릎에 커다란 천을 댄 기운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그래도 각반을 치기는 했지만은 전사들처럼 각반에 젓가락 한 쌍을 꽂고 허리띠에는 커다란 컵을 매달고 있었다. 대학 교수처럼 품있게 생긴 장문천도 축 늘어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박고가 쓴 동그란 근시 안경은 다리가 못쓰게 된 지 오래됐다. 조울래는 수염이 길어 더부룩하였고 주덕은 말라서 짐꾼이나 취사부라 해도 믿을 지경이었다. 환영식은 서병진의 사비하에 비속에서 이루어지었다. 모태똥이 초란 단 위에 올라 환영 연설을 하자 장국도가 답사를 하였다. 집의원들 수백 명은 옷에 빗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잇따라 구호를 외쳤다. 그동안 장국도는 일방면군 사람들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모태똥은 낡은 천을 대고 무릎을 기운 바지를 입고 있었고 지휘원과 전사들은 낡고 해진 군복을 입고 있었다.
1: 어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 이 사람들을 어찌 군대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몇 사람이나 남은 거지?
0: 장국도가 어지간히 놀러갈 때 비서 황초도 모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의미있게 웃고는 눈길을 거두었다.

0: 관형식이 끝나자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장국도와 나란히 마을로 들어갔다. 저녁만찬은 큰 사당에서 열리였다. 일방명군은 늘 하던 대로 세수대야의 음식을 차리였다. 장국도가 자리에 앉자마자 요리 네 대야가 올라왔다. 물론 독한 술도 빠지지 않았다. 모태똥은 들떠서 허리띠에서 컵을 풀어 술을 가득 부었다. 그는 고추 요리를 보자 더욱 흡족해하였다.
1: 어서 드읍시다. 고추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혁명가입니다.
0: 그가 젓가락으로 고추를 집어들며 말하자 박고가 즉시 반박을 했다.
1: 모동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강소 절강 사람들 중에도 혁명가가 적지 않지만은 누구나 고추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울레 동지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근은 당신만큼이나 고추를 좋아하지만은 그 자가 무슨 혁명가란 말입니까? 네?
0: 그 말에 사람들이 왁자그르르 웃었다. 모태똥도 고개를 젖히며 함께 웃었다. 모두들 신이 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장국도만 말없이 자리를 지키었다. 1931년 중앙대표 자격으로 아계환 소비트 구역에 들어가 당정군 군화를 혼자 틀어진 뒤로는 가는 곳마다 훌륭한 요리사가 따라다니었다. 오늘처럼 대야의 음식을 떠놓고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이런 것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실제로 불쾌한 것은 밥상에서 오가는 이야기였다. 아계환 소베토 구역에 들어간 뒤부터, 특히 전선 소베토 구역을 세운 뒤부터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 업적을 세웠던가. 하지만 여기 모인 혁명가들은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 무혈을 떠나 사흘 동안 달려오면서 장국도는 할 말을 충분히 생각해 두었다. 누군가 자신이 세운 업적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묻는다 해도 거침없이 흐르는 장강처럼 이야기를 쏟아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다. 장국도는 고추 따위를 이야기거리로 삼고 싶지도 않았고 그 이야기에 끼일 수도 없었다. 그가 사방명군을 인솔한 뒤부터 종집이 서향전마저도 장국도와 감히 우스갯소리를 섞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으며 나누는 이야기 외에는 사람과 모여 앉아 우스개를 피우는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오늘도 레이를 갖추느라고 애써 웃기만 했을 뿐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다. 술을 좋아하는 모태똥이나 박고는 모두 거나하게 취했다. 만찬이 끝나자 주울레가 몸소 장국도를 숙소까지 바래다 주었다. 마을에 집이 적어서 북쪽 거리에는 한 가게를 숙소로 쓰라고 장국도에게 내주었다.
1: 국도동제,
0: 주울레가 웃으며 말했다.
1: 그래도 오전에 또 회를 해야 하니 일찍 쉬도록 하십시오. 아직 괜찮습니다.
0: 장국도가 자리를 구원하며 말했다.
1: 오랜만인데 여기 좀 앉으십시오.
0: 조울레는 침대 맞은편에 있는 걸상에 앉았다.
1: 내가 많이 변했지요?
0: 장국도가 웃으며 물었다. 조울레가 잔잔히 훑어보니 갸름한 얼굴에 살이 붙어 무척 건강해 보이었다. 다만 오른 귀 돌대로 무언가에 눌린 듯 동그란 자국이 나 있었다. 주울레가 웃으며 말했다.
1: 그다지 변하지 않았는데요. 전보다 살이 올라 더 건강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군무에 정신없기는 하지만 웬만해서는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귀에는 왜 동그란 자국이 나 있는 겁니까? 눈이 참 밝구만요. 이건 전화를 받느라고 눌린 자리랍니다.
0: 장국도는 손으로 귀 주위에 패인 자리를 만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7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을 보신 환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넣어드립니다. 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이 방송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우리 쭉 녹음이 나갔댔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생방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저기 아픈 분들 또 방송을 들으면서 나는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은 나도 이렇게 저렇게 아픈데 저 약을 선택하는 게 맞는가 이런 여러 가지 자문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건강에 관한 이런 문제 혹은 병원에 가서 보였는데 아, 이 함단은 나는 볼 줄도 모르겠다. 비초도 안 모르겠다. MRI 단 가지고한테 이사 설명했는데 난 모르겠다 하는 분들 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자문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의 보신 환우는 쭉 오랫동안 소개해드렸습니다.

0: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 그 뇌보신환. 무슨 말인가 하면은 뇌, 우리 머리에 있는 뇌조직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뇌조직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을 팔길래 해서 이 약은 뇌세포를 재생하고 무슨 어찌고찌고 하는데 뇌세포는 재생이 아니됩니다. 뇌세포가 재생이 재생되자면 몇십 년이 사십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세포는 재생보다도 뇌 머리에 가지고 있는 뇌세포를, 다시 말하면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활성시켜주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1: 네.
0: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100살까지 살아도 내 뇌세포의 10%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1: 네.
0: 나머지 90%는 잠자고 있는 대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깨워서 활성시키는 것이 우리 뇌세포가 죽어가거나 뇌신경세포가 죽어가거나 이런 병을 치료하는 데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0: 근뇌보신환, 우리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뇌보신환하고 많이 틀립니다. 하나는 제약공장이 틀립니다. 제약공장 하면은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은 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1: 네, 큰 공장이죠.
0: 네, 뚱어어죠. 네, 들어보셨죠?
1: 네, 들어봤습니다.
0: 이 사실 공항이라며 큰 이런 남방에랑 가면 더 많이 듣게 됩니다.
1: 네.
0: 공항에서도 이게 뚱어, 산동 뚱어어죠. 제보다도 얼마나 아름답게 말하셔요. 네. 그대로 해보는데 네. 잘 아이 됩니다. 이래서 이 머리에 탁 꽂히죠.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면 동화 아교. 아교라는 거는 우리 여자들이 꼭
1: 네.
0: 늙어가면서 꼭 써야 될 이야기가 아교입니다.
1: 저도 복용한 적이 있습니다.
0: 그래, 네. 효과 있죠.
1: 네.
0: 이 아교라는 거는 전문 혀를 보충하는 데 아주 네. 좋습니다. 기를 보충한다, 혀를 보충한다 이야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산동 동화 아교라는 거는 양치입니다.
1: 네.
0: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제약공장입니다. 3,600명이 직공이 있습니다. 지금도.
1: 네, 어마어마하죠.
0: 예.
1: 네.
0: 그다음에 총 재산을 보면 134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다음에 처방이 좋습니다. 처방이 일반 처방이 아닙니다. 1771년도 건륭 황제가 쓰러졌을 때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고 이래서 건륭 황제가 쓰러진 적이 있답니다.
1: 네.
0: 그때 살과는 처방이가 이 처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기 건뇌보신환에서 자문 합시다.
0: 네.
2: 네, 우리 집사람이 한 몇 년 전에 한 번 예초대했죠.
0: 네.
2: 그 온 후부터 그 언어가 좀 당했고, 그리고 손발이 한쌀하고 한쌀파리하고 한쌀파리 조금 쓰는데 불편하고요.
0: 네.
2: 그리고 그 머리도 약간 씁니다.
0: 예.
2: 근데 본인은 모른다. 감각이 이게 모른데 다른 사람 보고도 확실하다. 약간 씁는 거 이게 배운다만.
0: 예.
2: 예. 근데 이러한 몇 가지 증서를 해서 내가 지금 이 방송에도 옛날에 이게 농방송할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예.
2: 그래서 보니까 이 약 좀 써서 좀 알맞겠는지 해서 내가 그랬었는데요.
0: 일단 머리를 뜬다 할 때는 전체 우리 신경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세포가 많이 손상 왔다는 거 말합니다. 예. 대부분 신경은 우리 중추신경이 다 머리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옛말에 지금 보면은 노바이즈 빙벤이라든가 나오이소라는 이런 심한 진단이 나오죠. 예. 저를 쓰면은 한두 달 쓰면 알깁니다. 손 떨던 사람, 머리 떨던 사람, 특히 박신병으로 온몸 흔들흔들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 꺼증도 그 효과가 명확하게 알기는 약입니다. 그래서 빨리 쓰는 게 좋겠습니다.
2: 예, 지금 활동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들어보면 열 가게.
0: 예, 그걸로 쓰면 좋습니다. 이 약은 오래 쓰면 쓸수록 좋은 약입니다. 예.
2: 그럼 내가 먼저 한 가지 한 가지 얼마에 모십니까?
0: 501-775에 전화하셔서 예, 그 우대하는 이거에 합해서 내 열곽 싸면 얼마 먹겠는가 요거 상세히 자문하십시오.
1: 네, 501-2797번입니다.
0: 예, 하루에 네. 한 번 내지 두 번.

0: 써도 되니까 나이 거기에 따라서 또 며칠 쓸 수 있다는 게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자문은 501-2797번입니다.
1: 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내보시란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용 좋습니다. 나는 이 당뇨 합병증으로 예. 어제 남은 이 밥을 잘 먹는다는 게 위 나빠져서 밥을 못 먹고 예.
0: 네.
2: 그리고 열몸도 나빠지는 게 이 손이 나빠지면 일시 자꾸 붓기고 예. 손이 잘라가 그런도. 그도 용 이 온 근육이 뻣뻣하면 용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고 이렇게 붓기면서 용 몸이 무겁고 이래던 게 오직 이거 내보지 않쓴다며 소화도 잘 되고 이 소변도 용 쉬워이 잘 나가고 예. 깡치라 나가던 것도 지금 용 깨끗한다 소변이
0: 맞습니다. 이야기 본래 근내보신환이란 말입니다. 신이란 건 쓰는 말합니다. 예. 곰팥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능을 높여주는 이야기 되면서 그런 효과 본단 말이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예. 이 육신이 그렇게 뻣뻣하던 게 그 붓기 빠지면서 예. 오전에 이 지살처럼 예. 뭐 앉았다 섰다 해도 힘들지 않고 용 좋습니다. 어제 몸이 할까 봐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2: 그래서 예, 이거 아무래도 장기로 오래 써도 좋다 하니까 당뇨 합병증은 끊지 없는 배야지.
0: 맞습니다.
2: 예, 네. 그래서 예, 이거 그냥 이런 좀 달고 있자 한다.
0: 예. 달고 있어도 되는 약이고 약이라는 건 쓰여 쌍펀둠다에 10가지 가운데에서 7가지만 치료효과고 세 몫은 독이다 이 말인데 장기적으로 쓰기 바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약은 건종항제부터 장기적으로 써서 건종항제가 그때 사람으로 해서 89세까지 산 사람입니다. 아주 황제 중안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이죠. 그래서 장수할 수 있는 약입니다.
2: 예예 예. 그래 오늘이 10가구 배달 받으시죠.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예.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0: 예, 예.
2: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여드름이 건네 보시면 좀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이 머리랑 심함이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0: 예.
3: 죽성염이 있으면 소화랑 이 잘해야 되고.
0: 예.
3: 뒤에 소변 탈수가 자다가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써봤는데 확실히 많이 지금 효과를 본 게 아닙니다.
0: 예.
3: 빙하던 것도 많이 나고 혈압 조절 아이들이 혈압 조절 좀 된다.
0: 이 전신 조절이 잘 돼야 뇌조직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이 25가지나 되는 중약제가 들어가서 혈압 조절, 심줄문란 각 방면에 좋은 약입니다.
3: 늘상의 소화랑 아이들 속이 더부룩하더니 좀 소화되는 것도 많이 났습니다.
0: 그렇죠.
3: 네, 저 특히 밤에 소변 다수가 12배나든지 다수가 더 많이 주니까 사람 잠도 지금 제대로 자고 정신도 난다.
0: 예, 콘파치 문제, 심지어 신속신염, 뇨독증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신우신염 같은 건 또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 맨 땐디마, 서양만, 소염제만 이런 것만 쓰지 말고 이약 같이 쓰면 빨리 낫습니다.
3: 예, 이번에 한 10박 좀 배달받아 좀 오래 좀 쓰다고 된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도 좋습니다.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네, 저도 건네 보시면 쓰고 있습니다.
0: 예. 네.
4: 혈압 파동이 심해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니 지금 혈압 조절 잘하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서 좋습니다.
0: 이 우술 두 중 다 들어가 나서 혈관이 땅땅하게 굳어지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제일 좋은 중약이가 우술이나 두 중입니다.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4: 그리고 심장이 좋습니다. 항상 그렇죠. 심장하고 가슴이 담다다가 침침해도 이전사는 많이 좋아지고 예.
0: 맞습니다.
4: 잠도 잘 자, 이제 잠을 잘 자지 못해. 지금 잠이 잘 안 익었으니까.
0: 맞습니다.
4: 그래도 콩팥에 좋습니다. 아침에 예. 자라서 하루 전에 배에서만 지금 무슨 한 번, 두 번. 그래도 허리다리 아파네. 허리다리도 아프지 않고.
0: 예.
4: 그래도 귀에서도 소리 났다만, 귀에 소리 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0: 콩팥이 나쁜 사람들 그렇습니다. 허리다리, 골가병이 오고, 비뇨기계통의 질병이 오고, 그 다음 뭐인가. 귀를 슬듣거나 귀에서 계속 소리가 나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인가 뇌 조직이 위축이 온다. 이래 콩팥하고 뇌는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약은 콩팥이부터 좋게 하는 약이 되나서 그런 문제는 싹 치료됩니다.
4: 그래도 위험해서 항상 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소화 잘 됐고 소화가 예. 바로 잘 먹고 잘 먹는데 맥이 나고
0: 예.
4: 제가 저 좋으니까 제가 저희 삼촌 소개 저희 삼촌이 중풍이 어느 장애가 있고 걸린 게 좀 온전치 못했습니다.
0: 네.
4: 어느 장애 말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걸린 것도 혼자 화장실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0: 예.
4: 네. 그리고 삼촌이 지금 약 살아서 오늘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0: 이번 활동에 좋습니다. 10곽 싸도 10곽 드린다 말입니다. 보통 15곽 싸야 15곽 드리는데 이번에는 10곽 싸도 10곽 드리니까 예, 이러면 가격이 절반 내려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약재가 들어간 약이면서 이 정도 가격은 없습니다. 전 뭐 우리 그 신문 광고나 방송 광고나 다 때려봐도 이 가격은 아주 착한 가격입니다. 예, 그렇게 네. 하십시오.
4: 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2: 예, 저는 건너본 시간은 어제는 석 달 반 썼습니다.
0: 예.
2: 왜냐하면 이 중풍 후유증을 몇 번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마대고 항상 머리가 흐릿허버나 하다면 그저 머리 다 빠져지는 것처럼 아파지고 예. 거기다가 소화가 아예 되니까 밥도 먹지 말고 섭이나 밥섭에는 어째 그리 잤습니까? 다섯, 여섯, 일곱 번 보고 나면 자지 못합니다.
0: 러시라게 말해서 늙음하게 들어서서 밤새에 잦은 사람 아주 많습니다. 그건 치료되는 병인데 모두 그저 늙어서 이렇게 있지 하고 지새다 보면 뇌 조직 위축까지 온단 말입니다.
2: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써서부터 어전 석달 받으니까 많이 져가지고 아래 붓기가 그저 유리처럼 버쩍버쩍하고 저래 붓기던 게 그게 다 내리고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먹었고 밥이 될 때 야 영약했습니다. 그래서
0: 예.
2: 이 몸이 부드러지고 하고 몸이 헷갑아지고 결국 기억력도 돌아옵니다.
0: 맞습니다.
2: 그렇게 상실됐던 게
0: 예.
2: 그래 기억력이 돌아왔고 열쇠도 그러면 얼음에다 어젠지 몰라갖고 달아댕기고 채도 얼음에다 둔 거 몰라서 왔다 갔다 빙샤 그래다가 밥 먹을 때도 많이 했는데 아 그거 밥 먹고 할까나 군도 늘어나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계속
2: 활동
0: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 치매도 예방됩니다. 예.
2: 예.
0: 예.
2: 그래 그치 예. 이번에 활동 10곽에 10곽 주는데 그 활동에 참석해서
0: 예.
2: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
0: 10곽에 10곽이면 이 낮에 보면 아주 그 가격이 착한 가격이 됩니다. 예. 계속 쓰셔. 우리 치매라는 게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예방하자면 계속 써야 됩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예. 전혀가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0: 치료 잘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총적으로 저희들 이 건네 보신 하는 설명하자면 설명드릴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지금 약들을 보면 어느 약이나 다 이 건종황제에다가 비교하는데 왜냐하면 건종황제가 황제들 가운데서 제일 그 수명이 긴 황제고 건강했고 이분이 그 슬하에 1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예, 89세에 돌아가면서 그때까지도 다 이 황제 자리에서 많은 일을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분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이 약은 역사적으로 딱 건종황제가 썼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1771년도 지금 몇 년도인가 2026년도 네. 이제니까 200몇 년 전이란 말입니다. 예. 1771년도 이게 역사적으로 딱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하에서 시찰하던 중에 쓰러졌습니다.
1: 네.
0: 그럴 때 썼던 이야기가 이게 건신탕이라는 이야기인데 후에 우리 이 약 처방이 건대 보신환으로 그 처방의 약 이름 효능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 짓는데 확실하게 이 약은 건조황제가 오랫도록 장기적으로 쓰러졌다가 한 처분 먹고 정신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세 처분 먹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 건종황제가 오래 쓰면서 너무나도 이 약이 좋으니까 그 약에다 황제가 직접 이름 붙여준 약이란 말입니다. 건신탕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르러서는 건내보신환이라 하는데 일단 그 약이 제약회사와 이 처방이가 아주 둘도 없는 정말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둘도 없는 약이기 때문에 약의 효능이 특별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효능이 좋자면 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좋습니다. 약이 그 성분의

0: 약은 모른다 해도 이롭습니다.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잘만 들어주면 약 그 성분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성분들이가 일단 우리 그 몸을 보신할 수 있는 보신하는 데서부터 네. 이 착수했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병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3: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이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부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4: 저도 지방간 듣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썩고 그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꼬리를 켜면서 밥맛이 없으니 밥을 먹지 마라 영향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그러다 이 성장광이 듣고 이렇게 구박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몇쯤 그러던 이정상 중에 이렇습니다.
3: 예.
4: 예,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근데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밤사변이 영, 잤다는데, 다 여섯 번째 봤습니다, 밤사변은.
3: 밤사변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렸던 분들 죽지 않습니다.
4: 오, 그래도 이, 뭐, 구하여 쓴다부터, 밤사변에, 아, 정말, 한 번 내지, 두,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3: 예.
4: 아, 그러니까, 참,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오게.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내가 효과 좋으니까.
3: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4: 와, 그래도 나는 그, 이번에도 예. 또 받았습니다, 예.
3: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4: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쪽, 발이죠. 발에는 열 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3: 한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5: 네.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박약을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은 어제는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붙이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제니까 그게 좋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어터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에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3: 예, 우대활동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3: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면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6: 예, 예, 수고 많습니다.
3: 예.
6: 예, 나는 약간 면목 구별 쓰고 이거 정말 많이 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신체 검사한데 이제 어제 화암단 가보니까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3: 어찌
6: 그분이 대단한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네. 안 내 정말 오늘 이날에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쓰고 효과 없어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게 정말 나가봅시다. 어제고 환단 또 찾고 집에 오는 길이.
3: 네, 그렇죠. 건강 네. 좋아졌다는 것만 해서 온 일이 어디 있습니까?
6: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쁜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3: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네.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간에.
6: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하고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이제 정말 예, 오늘 천하 어때 거기까지도 어찌나 거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하고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3: 예, 날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6: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3: 건강하십시오.
6: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3: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 하면 보면은 찬물하고 도움을 섞어 놓으면

0: 찬물이 밑에 갑니다. 이래서 손을 엮어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래고 보면은 더 깊이 엮으면 니트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옥선입니다. 첫 번째 곡은 당신 위기입니다. 이 곡을 듣는 순간 사랑의 아픔과 피로가 녹아낼 겁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배서연 작사, 방동걸 작곡의 연변 필승입니다. 열정적인 박자와 용기 있는 가사로 연변 축구의 활기와 승리에 대한 기원을 담은 곡입니다.

이어서 김길성 작사 작곡의 우리네 병풍산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병풍산의 모습과 우리들의 애정을 노래한 이 곡에서 향토의 정과 따뜻한 우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강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조령화 작사 량춘목 작곡의 행복하게 살아가 가시가 찾아옵니다. 따뜻한 경계와 희망이 가득한 가사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을 전해줍니다. 류영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윤민호 작사 최명철 작곡의 이서운 세월의입니다. 현재의 아름다운 세월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한 이 곡으로 오늘도 행복한 순간을 맞게 하시길 바랍니다. 안영수 마보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허복순 작사 어영란 작곡의 인생은 여행을 들려드릴게요. 인생이 다양한 경험과 여정을 담은 노래로서 각자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보내드릴 곡은 박선현 작사 최군 작곡의 코스모스입니다. 아름다운 코스모스처럼 화려하고 빛나는 삶을 노래한 이 곡을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강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행복은 큰 성공이나 화려한 물건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순간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때, 소중한 사람과 편안한 대화를 나눌 때, 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에 참 소소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죠. 가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 어디서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속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또 만족하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죠.

동네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광서쫑족 자치구의 남영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영시는 광서쫑족 자치구 중남부에 자리잡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를 향하고 있는 동쪽은 광동, 향항, 오문과 인접해 있으며 아열대 기절풍기후에 속하고 강수량이 풍부합니다. 현지 특색 음식까지 남영의 모든 매력을 천천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남영시의 대표 명소인 청수산 풍경구입니다. 청수산 풍경구는 남영시 중심 청수구 옹강 북쪽 기슭에 위치한 도시 최고의 자연과 고적이 어우러진 관광지입니다. 봉황경, 봉인경, 청수산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청수산은 숲이 울창하고 공기가 맑고 상쾌해서 남영의 푸른 폐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여름 피서지입니다. 풍경구 안에는 특별히 사랑받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벚꽃원입니다. 벚꽃원은 청수산 풍경구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적이고 낭만적인 정원을 콘셉트로 이제 우리나라 벚꽃 문화와 옛 선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 낭만적인 명소입니다. 정원은 밀림 화해, 소림 화평, 앵림 화파, 벚꽃 개반 네 구역으로 나뉘고 일곱 가지 종류의 벚꽃을 심어 놓았습니다. 감성과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이곳은 벚꽃에 얽힌 사랑 이야기를 간직한 벚꽃 사랑 문화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현지를 찾아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남영 여행의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성수산을 둘러본 뒤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명목 방람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명목 방람원은 남영시 청수구 남호공원 안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남영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세워진 개방형 희귀수목 테마공원입니다. 정원 안에는 망고와 왕야자, 남양삼나무, 대추나무, 야자나무 같은 교목만 해도 4천여 그루에 달하고 그 밖에 각종 식물이 60만 그루 이상 식재돼 있습니다. 도시 곳곳의 녹지 중에서도 특히 빼어난 휴식 공간으로 남영 시민들이 산책하러 자주 찾는 곳이자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높은 관광 명소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희귀 나무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편안한 휴식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풍스러운 마을 양미고진입니다. 양미고진은 남영시 강남구 강서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송 시기에 건립돼 명청 시기에 크게 번영했던 옛 상업 항구였고요. 지금도 마을 안에는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옛 거리가 잘 남아 옛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해줍니다. 칠족 거인록, 진사제, 모이문, 금약비, 황씨정원, 문무탑, 봉화대 등 귀중한 고석들이 곳곳에 보존되어 있고 명나라의 유명한 여행가 서해객도 고진을 찾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양미고진은 세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반도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팔궤도의 모습

건축과 흡사한데 자연 풍경과 인문 유적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한 폭의 고전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마을 안에 오래된 자택들은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지만 건축 곳곳에 룡과 봉황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 고풍스러운 운치가 가득합니다. 강가에는 명나라 시대의 옛 집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벽돌과 목재를 주재료로 푸른 벽돌과 푸른 기와를 사용한 특징이 있습니다. 고진 안에 여덟 갈래의 청조 옛집 거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옛 저택의 룡마루, 앞벽 지붕에는 화초, 짐승, 인물 등 다양한 무늬의 부조가 장식되어 있어서 당시 집주인들의 취미와 미학적인 취향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리에 깔린 청석판은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데 마치 잘 씻은 듯 반짝반짝 깨끗합니다. 길 우를 걸으면 마치 한 곡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옛 고전의 운치를 만끽한 뒤 푸른 숲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량봉강 국가삼림공원입니다. 량봉강 국가삼림공원은 남영식 강남구의 자리를 잡았고 광수에서 가장 먼저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국가급 삼림공원입니다. 공원 자체가 산과 물로 둘러싸여 있고 숲이 무성하게 자라서 풍경이 수려합니다. 식물 피복률이 무려 85%에 달하고 맑은 량봉강이 공원 안을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강변에는 나무와 풀이 자라고 새들의 지저귐, 곤충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자연세계가 펼쳐집니다. 복잡한 일상을 잊고 울창한 숲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기에 최적인 곳입니다. 숲 안에는 공기 음이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진정한 천연 산소 공장이자 삼림욕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조류의 서식지로 새를 관찰하는 사람들의 천국인데요. 많은 사진 애호가들이 카메라를 들고 이곳을 찾아 자연 속 새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대자연의 매력을 흠뻑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비로운 석회암 동굴 명소 일영암을 소개합니다. 일영암은 남영시 무명구 상교진에 위치한 전형적인 카르스트 종유동 관광지입니다. 우리가 종유동 풍경이라고 하면 보통 계림의 로적암, 칠성암 등을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남영에서 새롭게 개발한 일영암 역시 계림의 유명 동굴에 뒤처지지 않는 아름다운 종유동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에 비쳐 반짝이는 기이한 돌기둥과 종유석들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광경은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어서 역사 이야기가 담긴 정원 명수원으로 가봅니다. 명수원은 남영시 무명구 성상진 령원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원 면적은 40여 몰고 삼면이 강이고 환경이 우아하며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폭포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는 구룡폭포군 국가삼림공원도 소개합니다. 구룡폭포군 국가삼림공원은 남영시 횡현진에 위치하고 폭포를 주요 경관으로 하는 아름다운 산수 풍경구입니다. 삼엽혈류는 구룡강의 10가지 절경 가운데 하나로 구룡강에 펼쳐진 10단의 폭포를 통틀어 아우르는 이름입니다. 그중 구룡폭포는 전체 락차가 25m가 넘고 폭이 30m 내지 100m에 달하는 4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쏟아지는 폭포수가 만들어내는 시원한 물안개와 굉음은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최고의 볼거리입니다. 자연과 고적을 둘러봤다면 남영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쫑족 특유의 민속 체험과 맛있는 음식입니다. 먼저 전통 의상입니다. 쫑족 의상은 화려한 색상과 정교한 수유가 특징인데 여성들은 흔히 검정색 또는 남색의 짧은 상의와 넓은 치마를 입으며 머리에는 은제 장식품을 달고 있습니다. 민족 박물관이나 민속촌에서 전통 의상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쫑족의 독특한 직조 기술을 직접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쫑족의 전통음악은 동고와 대나무 피리 등의 악기가 사용되고 강렬한 리듬과 경쾌한 선율이 특징입니다. 쫑족 산가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유명한 민요로 남녀가 대화하듯 노래를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청수산공원이나 민속촌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이 열리고 때로는 관광객도 함께 춤을 추며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쫑족은 대나무 세공, 은세공, 염색 등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민속촌에서는 직접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거나 천연 염색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마지막으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매년 3월 3 축제 때 빠지지 않는 오색 찹쌀밥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분만두는 남녘 쫑족 고유의 전통 음식으로 2005년 무형 음식 전시회에도 출품된 인기 별미입니다. 이외에도 쫑족 누에꼬치, 현지 누에꼬치를 구워 먹는 민속 간식으로 고소한 단백질 맛이 특징인 황피장은 남녘 미식의 중요한 조미료로 새콤달콤한 향이 각종 요리와 만두에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남녘 푸른 자연, 오래된 고적 쫑족의 아름다운 민속문화와 맛있는 음식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푸르름이 가득한 남녘에서 잊지 못할 여행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여행 프로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인 누나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노래한 가요, 김동호 작사, 안홍천 작곡의 누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버지가 다니셨던 고향길에 깃든 추억을 노래한 가요.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아버지의 고향길을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며 애써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동행을 리홍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창 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동창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잊지 못할 동창들아를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이제 함께 생활 속 작은 발견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태문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발견 코너입니다. 매일 가정에서 살림을 꾸려가고 또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주부님들의 고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부님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식재료 안전 상식과 아침에 잘못된 습관,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건강 상식까지 이어서 우리 연변의 홍색 역사 속 항일 두사의 구귀한 사적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 보도록 하죠.

감자는 우리 가정들에서 밥 대신도 먹고 또 반찬으로도 자주 쓰이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보관하다 보게 되면요, 뭐 싹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죠. 흔히 사람들은 싹만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 푹 익히면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 생각이 정말 맞는 걸까요? 수도의학대학의 부속 북경중의병원 림상영의학과 부주임의사 동대의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싹이라는 감자의 독성 원인은 바로 솔라닌이라는 독성 생물 알칼로이드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익은 감자는요 100g당 솔라닌 함량이 2g 내지 10mg밖에 되지 않아서 100g당 20mg 미만일 때는요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은요 감자의 싹이 트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거나 또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요 이 솔라닌 함량이 수십 배 또 심지어 수백 배까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해요. 특히 쌍눈과 쌍 밑동 부분은요 100g당 500mg까지 치솟을 수가 있대요. 이 솔라닌은요 우리 몸 안에서 콜린에스테리라제의 활성을 억제하게 되고 또 위장점막에 강한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계 통과 호흡 중추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해로운 영향을 미친대죠. 네,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싹 부분만 파내고 껍질을 벗겨 찬물에 담그고 푹 삶게 되면은 독이 없어진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솔라닌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쌍눈은 독소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일 뿐 독소는 이미 겉부기에는 멀쩡한 주변 감자살 부분까지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찬물에 담가봐야 표면에 아주 적은 양만 녹아 나올 뿐 효과가 거의 없고 또 솔라닌은 열에도 비교적 안정적이랍니다. 이 가정에서 삶거나 볶는 100도에서 180도 온도에서도 일부분만 뭐 분해될 뿐 여전히 독소가 남아 있다고 해요. 또한 약간 싹이 난 감자는요 조리한 뒤에도 쓴맛이 어른한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이 솔라닌 중독의 잠복기는 보통 30분에서 2시간입니다. 가벼운 경우 목이 화끈거리고 구토, 복통,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게 되면요 탈수, 전해질 불균형, 경련, 호흡곤란, 심지어 호흡중추 마비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솔라닌 중독에 대한 특효 해독제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싹이란 감자를 먹고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은 초기에 구토를 유도하고 미온수를 마시되 증상이 심각해지게 되면은요 즉시 병원으로 가셔서 위세척과 수분 보충 등 대증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는요 싹이 나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아까워하지 말고 통째로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평소 작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하루의 시작인 아침 습관이 몸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고 또 스마트폰을 보고 바로 하루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주부님들, 가족, 식구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영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박사는요, 피해야 할 이 나쁜 아침 습관 다섯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장하자마자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밤새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게 되지요.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기보다 먼저 큰 컵 한 잔의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탈수로 인한 아침 두통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카페인에 의지해서 하루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커피 없이는 견디기 힘들다면요, 수면 부족 혹은 다른 건강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시리얼을 아침으로 먹는 것입니다. 시리얼이 건강식품처럼 알려져 있지만은 제품마다 첨가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하루 총 열량의 5% 미만으로 첨가당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 2000kcal

막걸리를 먹는 사람은요, 첨가당을 25g 이하로 먹어야 하는데, 일부 시리얼은 한 그릇만 먹어도 각설탕 3개 분량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죠. 전문가는 시리얼 대신에 요구르트에 베리류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여 먹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이 되죠. 세 번째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굶으면 오전 10시부터 11시쯤 심한 허기를 느끼고 보통 뭐 빵, 과자 같은 고열량 간식을 많이 찾게 되죠. 뭐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요, 건강하지 못한 음식 선택을 하기 쉬운데요. 물론 간헐적한 단식을 하는 경우에 미리 영양균형을 잘 계획했다면 문제는 없지만 무조건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잠을 깨자마자 뉴스나 SNS를 보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막 잠에서 깬 순간에 강한 스트레스 자극을 받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알람 시계를 쓰고 또 휴대전화를 침실 밖에 두는 것이 좋지요. 기상한 뒤에 최소 15분 정도는요, 휴대폰을 보지 않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여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책상 의자에 앉는 습관이죠.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에 있어서 흔한 모습인데 아침부터 움직임 없이 오래 앉아 있다 보게 되면요, 몸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도 이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방식이 건강 악화와 관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1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짧은 산책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요, 식구들 중에 우회사바 같은 아침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꼭 단속을 잘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식욕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나 아내, 뭐 자식들이 밥 먹기 싫다고 하게 되면은요, 과일로 대체시키는 주부님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과연 입맛 없을 때 저녁 대신에 과일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과일로 저녁 식사를 대체하는 습관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성질이 차가운 데다가 영양 구성이 불균형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수박 반통은 당분이 아주 많지만 인체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체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데 이렇게 먹게 되면 몸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비장의 양기를 손상을 하게 되고 또 몸 안에 습기가 쌓이게 만들어 복부 폐만 뭐 밤중에 잦은 소변이라든가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무기력한 증상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저녁 식사는요, 적은 양의 복합탄수화물, 구품질, 단백질, 충분한 제철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0-80% 정도 배부르게 먹고요, 뭐 찌거나 삶는 등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을 하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야식과 기름진 저녁은 피해줘야 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네 가지 건강 원칙, 네 가지 원칙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섭취 총량을 조절하고

과일로 밥을 대체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 과일 섭취량은 200 내지 350g이고 두 번에 나눠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수박, 참외 등으로 정식 식사를 대체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먹는 시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많이 먹다 보면은 위점막을 자극해 복통, 속쓰림, 식욕저하를 일으키게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도 과일을 먹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는 당대사 속도가 느려져 아침 얼굴 부종과 야간 빈뇨가 생기기 쉽습니다. 과일은 식사 사이 혹은 식후 한두 시간 뒤에 간식으로 먹어 위장 소화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얼렸거나 오랫동안 냉장 보관한 과일은요 주의를 하십시오. 잘라놓은 수박 또 멜론은요 세균이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2시간 이내 냉장 보관도 12시간 이내로 먹어야 안전하답니다. 네 번째로 고당분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하거나 또 당뇨병 환자는 리치 그리고 망고, 의령화과 같은 과당이 높은 과일을 조심해야 하거든요. 이 과도한 과당은요 간에서 지방으로 합성됩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은요 혈당 지수가 낮은 복숭아, 자몽, 딸기, 체리 등을 고르고요. 수박은 한 번 먹는 양을 제한을 해야 합니다. 리치, 룡안, 두리안 같은 고열량 열대 과일은요. 되도록이면은 적게 먹고요. 과일 주스를 과일 대신 마시지 않은 것도 참 중요하답니다.

삶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연변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방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지역에서 활동했던 항일투사 시세영 동지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영 동지의 본명은 시조승입니다. 1894년 산동성 내주 부교 주현, 지금의 산동성 교주시의 빈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함께 길림성 화룡현 이도구로 이주해 생활했고, 1929년 화룡현 이도구 공안 분국 제1 분주제소 순경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항일의 길에 나섰습니다. 1931년 12월 28일 시세영 동지는 7명의 순경을 이끌고 항일의 깃발을 들고 왕덕님이 이끄는 길림 중국국민구국군에 참가했습니다. 1934년 윤영 반일 동맹군에 가입을 했고, 같은 해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5년 부대가 동북 반일 연합군 제5군으로 개편이 되고, 뒤이어 동북 항일 연군 제5군으로 개칭된 뒤에 세세영 동지는 부군장을 거쳐 동북 항일 연군 제5군 군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세세영 동지는 부대를 이끌고 여러 지역을 오가며 광범위한 요격 구역을 넓히었고, 부대의 규모를 3천여 명으로 키워냈습니다. 오랜 시간 몽영 림구 일대에서 적국 항일 무장투쟁을 견지하며 수많은 전과를 세워 항일 전선의 사기를 크게 북돋아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민족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1942년 8월 시세영 동지는 동북항일연군 교도여단 제4보병 영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944년 가을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이 모든 것은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시세영 동지를 비롯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잊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정신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싹이란 감자의 독성 위험, 잘못된 아침 습관, 과일로 전액을 대체하는 문제 등 생활 건강 상식을 알아보고 항일열사 시세영 동지의 사석도 함께 돌아봤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책과 동행입니다. 일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곳도 결국은 일상입니다. 책 읽는 즐거움이 생각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 독서부가 추천한 지쳤을 때 위로가 되는 책 몇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랑다의 소원이라는 책입니다. 소년 랑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와 엄마가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소원도 고향의 약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향촌진흥전략의 실시 및 추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마을 사람들은 공동부유를 실현하게 됩니다. 드디어 랑다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아동문학작가 단리픈이 창작한 이 작품은 향토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생존 상태와 감정, 운명에 주목하며 어린 시절 서사를 통해 시골 마을의 큰 변화를 현실주의적으로 써내려갑니다. 다음은 코끼리가 북회기선을 넘다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현세를 소재로 한 장편 아동소설로 운남 한이족 소녀 하지가 무리를 떠나 북상한 아시아 코끼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목격하고 가족 간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11살 되는 하지는 숲과 코끼리를 지키기 위해 늘 밖에서 돌며 집을 비우는 아버지랑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시아 코끼리 무리가 북상한 사건을 계기로 부녀 사이의 감정은 소리 없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는 점차 대사연의 언어를 알아듣게 되고 아버지의 침묵 속에 깃든 깊은 사랑을 이야기해 됩니다. 아동락 작가 로연남이 쓴 이 소설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이족 문화, 가족 간의 정을 통한 성장, 생태 보호라는 주제를 융합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시적인 풍경을 그려냄으로써 따뜻한 정과 힘이 충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빛을 따라 나아가다라는 책입니다. 1937년 남경이 함락되기 직전 남경 시립맹가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은 특수교육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시각장애인 아이 맹류와 언어장애인 아이 염윤생은 서로 부축하고 의지하며 사람들을 따라 산과 강을 누비며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중경에 도착한 후에도 전쟁으로 인해 평온한 학업을 이어가는 것마저 사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폭격으로 파괴된 학교 건물을 재건하고 경보가 잠시 잦아드는 틈을 타 학업을 이어가며 생사리별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아동문학 작가 막효홍이 쓴 이 작품은 격변의 시대 속에서의 색다른 성장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어 빛을 향해 나아가는 소년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책입니다. 작가 원매가 창작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간체 산문집입니다. 이 작품은 저자가 3년 동안 현급 학교 심리상담실인 속삭임실 현장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미성년 아이들과 접촉하면서 쌓아온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은 현대 소년들이 대인관계, 자기 정체성, 세대간격, 삶의 의미 등 면에서 겪는 성장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저자는 감정의 안착, 자기 견지, 가치의 재구성, 정신적 구원이라는 치유의 경로를 구축하고 쓸모없는 일에도 즐거움이 있다. 같은 주파수의 우정이 가장 신난다. 당신이 본 적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등 장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11통의 편지를 한 대 모은 이 책은 어떻게 성장하고 화해하며 생명을 열애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마음의 책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청화이수라는 책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생명의 끈기와 가족 간의 사랑을 녹여낸 성장소설로 작가 방관청의 신작입니다. 주인공 청화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건장하고 어머니는 온화하며 교양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운명의 급격한 전환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뜻밖의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중병에 걸렸으며 갓 태어난 여동생 청녀도 앓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삶의 무거운 짐이 청화의 왜소한 어깨를 짓누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센 청화는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를 마음에 아로새기고 여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삶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강인함은 아직 채 성숙되지 않은 청화를 곱게 서고 굳세게 성장케 합니다. 푹푹 찌는 여름이 되면 문득 떠오르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단편 소설집 밭같은 여름입니다. 밭같은 눈부신 여름이지만 어떤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시린 겨울에 머물렀습니다. 상실과 이별의 순간을 담담하게 그려낸 이 소설집에는 7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소설의 문을 여는 작품 립동은 사고로 아이를 잃은 젊은 부부의 부서진 일상을 따라가며 독자들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다가도 그 고통이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고개를 돌려 외면해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몇 번의 봄이 지나도 그들의 계절은 여전히 매서운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찬성과 에반은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찬성이가 버려진 개 에반을 거두며 시작됩니다. 끝까지 책임지게

하겠다는 다짐과 달리 어린 찬성에게 생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은 버겁기만 합니다. 하루 이틀 결정을 미루며 죽어가는 에반의 고통을 연장하는 찬성의 모습은 가슴을 조여오는 사랑의 책임과 그 무게를 저릿하게 묻습니다. 건너편은 사랑이 떠난 자리에 남은 연민을 그립니다. 시렬했던 공무원 시험 준비의 어둠을 함께 헤쳐왔지만 홀로 긴 터널을 빠져난 도화는 이미 이별을 결심한 지 오래입니다. 상대 처지 때문에 이별의 말을 차일피를 미루는 모습은 사랑보다 깊고 울컥한 슬픔을 남깁니다. 가리는 손은 필리핀인 아빠의 다문화 가정 아이를 비춥니다. 엄마와 단둘이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온 아이의 이야기는 서늘한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가 반드시 타인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압과 폭력의 현장에서 가려진 손 뒤로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아이의 모습은 이해받지 못해 지쳐버린 내면의 어둠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마지막 이야기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역시 상실을 다룹니다. 남편을 잃고 삶의 의욕마저 놓아버린 주인공은 사촌 언니의 권유로 스코틀랜드에 머물며 상처를 치유합니다. 물에 빠진 제자의 손을 잡으려다 세상을 떠난 남편, 죽음이 아닌 삶을 향해 뛰어들었던 그의 마지막을 마침내 이해하며 떠난 자리에 남겨야 할 것은 슬픔이 아닌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책을 덮고 나니 한 문장이 마음을 세차게 울립니다. 엄마랑 아빠는 지쳐 있었어. 리에는 품이려는 일이라 자리에 누울 때 벗는 모자처럼 피곤하면 제일 먼저 집어던지게 됐거든. 그런 걸 다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이 곤경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하다 온전한 참도 거짓도 아닌 말을 던진다. 이해는 품이 되는 일이다. 소설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통해 귀찮음을 감수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그 리의 품의 절실함을 뭉클하게 건네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어디로 갈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바깥은 여름 작품 속 인물들이 나누어 가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던 누군가를 잃거나 어떤 시간을 영영 빼앗기는 등 상실을 맞닥뜨린 인물의 이야기, 친숙한 상대에게서 뜻밖의 표정을 잃게 됐을 때 느끼는 당혹스러움이 들려서는 이야기 등이 김혜란 작가 특유의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로 펼쳐집니다. 이 작품은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위로를 발견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안과 밖의 온도 차이를 절실하게 체감하며 세상의 속도와는 다르게 제자리에 멈춰버린 누군가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계절을 안고 살아간다는 삶의 시차를 담담하게 풀어낸 이야기들. 저자는 이 소설집에서 시간은 끊임없이 앞을 향해 뻗어나가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누군가의 얼어붙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살며시 다정한 손을 내밉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여세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라조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하체 운동의 좋은 점과 혈압 측정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하체 근력과 건강한 장수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30초 동안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횟수는 하체 근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이동성, 기능적 체력, 건강한 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의하면 30초 동안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는 다리 근력과 지구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평균 이하 점수는 락사 위험이 증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앉아있다 일어서는 테스트는 여러 버전이 있지만 30초 동안 의자에서 일어서는 테스트는 공중보건기관에서 권장하는 기본 운동이라며 이런 테스트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테스트 방법은 움직이지 않도록 의자를 벽에 기대놓고 발장을 낀 채 의자에 똑바로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무릎과 엉덩이를 곧게 펴고 완전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30초 동안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쉬워진다며 이는 하체 근력과 기능적 체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라며 강화를 위해 일상에서 다양한 운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해 좋은 운동으로 꼽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쿼트 운동입니다. 무릎을 굽혔다가 다시 일어서는 동작으로 하체와 복부, 허리를 함께 강화하는 대표적인 복합 근력 운동입니다. 특별한 기구 없이도 할 수 있으며 운동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널리 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올바른 자세는 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보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의자에 앉듯이 내려가며 무릎은 발끝과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허리가 과도하게 굽거나 꺾이지 않도록 유지하고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며 일어서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10회에서 15회를 이 3세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세가 익숙해지면 반복 횟수나 세트를 늘리거나 아령을 들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런지 운동입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또는 뒤로 크게 내디디며 무릎을 굽혔다 펴는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스쿼트와 함께 대표적인 하체 운동으로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뿐만 아니라 코어까지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은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젖히지 말고 상체를 곧게 유지하고 앞쪽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면 보폭을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한 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라면 한쪽 다리당 8회에서 12회씩 이 3세트를 목표로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운동으로 종아리 근육과 발목의 힘을 기르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 들기를 꾸준히 하면 종아리 근력 및 근지 구력 향상, 발목 안정성 강화와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기 능력 향상, 균형 감각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정말 수면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 연구에서 하체 근력이 좋은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낮고 건강 수명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력과 보행 속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능력은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만 이는 상관 관계이며 근력이 직접 수명을 늘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체 근력이 중요할까요? 하체는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좋으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걷기와 계단 오르기가 쉬워집니다. 락상과 골절 위험이 감소합니다. 혈당 조절과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됩니다. 기초대사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과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력이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점차 감소하며 60세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이동 능력이 떨어지고 락상 위험이 커지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하체 근력이 좋아질까요? 걷기는 하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근력을 크게 향상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나 런지처럼 근육에 저항을 주는 운동을 함께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하체 근력 운동은 무릎에 해롭지 않을까요?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강도로 실시하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오히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릎 통증이나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종류와 강도를 전문가와 상의한 것이 좋습니다. 근육량보다 근력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연구에서는 근력과 신체 기능이 건강과 수명을 예측하는 데 특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많더라도 실제 힘을 잘 쓰지 못하면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혈압 측정 전 지켜야 할 세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만 혈압이 여전히 들쭉날쭉합니다. 그 이유는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세부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의학학회 잡지가 정리한 고혈압 관리에 대한 가장 흔한 잘못된 인식 속에는 혈압이 불안정한 원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만 정확하다고 생각하여 재진 때만 혈압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단 한 번의 혈압 측정만으로는 사용 약물을 정확히 조절할 수 없습니다. 북경로인병원 심장내과 전문가에 따르면 진료실 혈압 측정에서 두 가지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는 의사복 고혈압으로 의사만 보면 혈압이 급상승하여 의사로 하여금 약물 효과가 없다고 오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은폐성 고혈압으로 환자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지만 실제 일상 혈압은 높은 경우입니다. 가정에서 혈압 측정을 꾸준히 하는 것이 실제 혈압을 파악하고 변동 패턴을 요해하며 약물 투여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지만 측정할 때 즉흥적으로 하거나 흔한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마치거나 진한 차를 마신 후에 측정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혈압 측정 전에 세 가지 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측정 30분 전에는 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측정 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차나 커피,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방광을 피우고 조용한 환경에서 최소 5분간 앉아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40대 이후 체중이 증가하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통통한 사람 더 장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운남대학 생명과학학원 연구팀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서 보면 노년층에서 적당히 통통한 상태가 오히려 장수에 더 유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이러한 보호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적절한 지방 축적과 건강한 지방이 장수에 보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비만과 과도한 지방 축적은 대사성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며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나 극도로 마른 상태도 높은 사망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방이 너무 적으면 인슐린 저항성 심근병증 및 조로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꽃창립 작사 리인이 작곡의 빨래하는 처녀들 보내드립니다.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처녀들의 구성진 노랫소리 들어볼까요?

이어서 김등만 작사, 김나모 작곡의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흥이 많은 우리 고향 사람,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른 우리 고향의 사람들입니다. 듬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맛의 행복, 멋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연변입니다. 김창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어를 전명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입니다.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이어서 한동의 작사 김광호 작곡의 인생을 아끼며 살자 보내드립니다. 마용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우리 농촌 좋구나 보내드립니다. 시원한 공기, 아늑한 분위기가 농촌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겠죠. 논밭의 푸르름과 이웃의 정감을 고스란히 표현한 가요입니다. 류영화, 장금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소 유영호 작사, 황석기 작곡의 서로 서로 손잡고 보내드립니다. 서로 손잡고 나아간다면 그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잊지 않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경영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백금 작사 김예풍 작곡의 오세요 정든 고향에 보내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고향입니다. 전혜연 디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추억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시절의 추억을 생각해보면서 최기자 작사 안계린 작곡이 그 시절이 그리워 보내드립니다. 최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0: 죽을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우리는 친구나 선생님,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스스로 다짐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분명 옳은 말이고 사실인데도 귀를 닫고 믿지 않으려 하거나 스스로 굳게 다짐해놓고 금방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된 이야기라도 마음의 문을 닫으면 좋은 충고가 자신에게 닿을 수 없고 아무리 멋진 다짐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헛말이 되고 맙니다. 오늘은 진실한 말이라도 끝내 믿으려 하지 않는 모습, 또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해주는 속담들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귀와 마음을 열고 좋은 말을 받아들이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바른 모습을 갖추는 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꽃과 나비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해도 고지듣지 않는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장은 소금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요. 이렇게 분명한 진실을 말해서도 끝내 믿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옳은 이야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경우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게임 시간을 줄이고 숙제를 먼저 하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며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의 말이 맞고 자신을 위한 충고라 해도 고집을 부리면 좋은 조언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음의 문을 꼭 닫지 말고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좋은 충고는 우리의 부족점을 고치고 우리로 하여금 부단히 성장하게 하는 소중한 거울이랍니다. 다음은 콩 가지고 두부 만든데도 고지 안 듣는다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두부는 콩으로 만드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요. 이 속담은 아무리 진실을 설명해줘도 도통 믿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일깨워주는 속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공부할 때 휴대폰을 멀리 두면 집중이 잘 안 된다고 알려주지만 그 말을 믿지 않고 계속 휴대폰을 가까이 둬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바로 이 속담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조언은 소중한 배움의 자료이기에 무작정 외면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봐야 합니다. 이어서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지듣지 않는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메주는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 때 쓰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속담은 콩으로 메주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아주 뻔한 진실임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남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거나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한 점을 지적받았을 때 내가 틀리지 않았어 라고만 생각하고 진정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충고를 듣고 스스로 돌아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정다운 길동무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한우 속담과 송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说豆腐是黄豆做的也不信 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콩으로 두부를 만든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요. 아무리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속담입니다. 자기 고집이 강해서 분명한 진실과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비유한 말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배운 콩 가지고 두부 만든데도 고지 안 듣는다 라는 속담과 맞먹습니다. 네, 다음으로 老虎拉碾子不听那一套라는 속담을 볼까요? 호랑이에게 맷돌을 끌라고 해도 듣지 않듯이 남의 말이나 충고를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은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老虎拉车不吃你那一套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해 다짐으로 매일 운동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으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주변의 권유도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다짐마저 지키지 못하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인데요. 주변의 따뜻한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세운 약속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아리랑 꽃타령을 들려드립니다.

0: 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당연한 진실이라 해도 고집 때문에 믿지 않고 남의 충고를 외면하는 데 관한 여러 속담들을 배워봤는데요.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콩으로 매수를 쓴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라는 속담처럼 귀를 닫으면 좋은 말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스스로 굳게 약속한 일을 번번이 실천하지 않는 것도 반성해야 할 점인데요. 친구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조건 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옳은 말은 받아들이고 자신이 세운 목표와 다짐은 끝까지 실천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는 고집만 부리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좋은 충고를 귀담아 듣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는 멋진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금단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윤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가을바람을 준비했습니다.

남 장난꾸러기 풍년이 든 벌판에서 재롱 부려요. 아빠의 초모자도 벗겨놓고요. 엄마의 귀밑머리 날려보내요. 깜찍한 가을바람 붙잡으려면 어디론가 살랑살짝 숨어버려요. 살랑살랑 가을바람 장난꾸러기 풍년이 든 과원에서 재롱 부려요. 포도의 얼굴에는 까만 치라고 사과배 아씨에겐 연지 찍어요. 깜찍한 가을바람 붙잡으려면 어디론가 살랑살짝 숨어버려요. 숨어버려요.

0: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총재를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아닌가 싶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시간을 내서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내고 있는 강철수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철수 주임은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끝에 조약에는 활용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또 임상 경험을 말죠. 적어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 북경시 둥주문의원이라든가 장춘중의학대학의 부속병원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1: 40여 년이 임상 경험을 말죠. 갖춘 분인데 임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현음증, 두통증에 이러한 병증, 관심병, 심교통에 중풍으로 나타나는 말이죠. 반신불수라든가에 이러한 후유증에 면풍에 이런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날 때에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밀환성위염에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간염, 담낭염에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호흡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0: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그리고 흉막염, 인후염에 여러 가지 류형의 비염, 특히는 과민성 비염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에 신적액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최근에 또 보게 되면 이 강철수 주임이가 중약하고 친구료법을 결합해서 말이죠.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경견종합증, 요추관판 돌출증에 그리고 자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에 족근통, 중노년 분들에게 자주로 발생하는 허리다리 아픈 병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이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말이죠. 얘기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강철수 주임이가 뭔가에 대한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몇 가지 병증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말이죠 토론을 해봅시다.
1: 네.
0: 요투 하는데 우리 골관절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맞죠.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이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세가 많이 맞죠.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이죠.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픈데, 저 허리를 말이죠. 돌리거나, 돌아눕거나, 이것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1: 네.
0: 일단에 말이죠. 이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자골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또 다음과 같은 증세가 나타납니다.
1: 네.
0: 허리가 아프면서 아래로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엉덩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부위로 말이죠. 환자분들이 말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줄이 쫙쫙 뻗치면 아파납니다.
1: 네.
0: 심할 때는 말이죠.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픔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특수한 또 류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여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오의 선징이라고 한종말로 말하는데 우리 말이죠. 말꼬리 신경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신경을 말이죠. 일단에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대소변을 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은 또 대소변이 나가는 것을 말이죠. 모른단 말입니다. 네. 실금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게 되면 여성분들의 경우에 말이죠. 뇨실금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1: 네.
0: 그리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말이죠. 양위라든가 조설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제때 우리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이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신경이라든가 모종장기가 말이죠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얘기해 보게 되면 수뇨관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란미라든가 방광이라든가 여기에 말이죠 다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는 이 요추간판 돌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생활에 일상생활에 아주 영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아프면서 걸음걸이가 말이죠 제대로 되지 못하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러다가 말이죠 일단에 정확한 치료수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근육이 위축현상이 생깁니다. 이때는 말이죠 치료가 정말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산한 현상이 생깁니다. 아예 말이죠. 일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골관절교통 질병에서 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중노년 분들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0: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네. 제가 관절 통증과 허리 통증이 심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했거든요.
2: 예, 진단을 예. 받았습니까?
1: 예, 그래서 저 강철수 저 주임 선생께 저 침을 맞고 약을 썼더니만 지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2: 예, 좋은 예, 소식입니다. 예. 예.
1: 그래 지금 통증도 아주 약해지고 거의 뭐 완치됐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예. 예. 먹던 약이 떨어져서 오늘 또 방문 예약합니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1: 네, 수고하세요.
2: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0: 네.
2: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3: 아, 오늘은 또 전문 하겠습니다.
2: 예.
3: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그 관절뼈 관절뼈 약증기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2: 예,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3: 강철수 선생님.
2: 예, 예, 예.
3: 그래, 오늘 가서 또 연락하자, 그럽니다.
2: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2: 건강하십시오.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4: 예, 선생님. 저번에 제가 일주일 전에 박윤덕 교수님 병보러 가서 약 땡기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예, 하나는 어제 혈압이 엉뚱하게 되고 계속 심장이 자꾸 어제 빨리 뛰고
2: 예.
4: 예, 그리고 자꾸 잠도 잘 나요. 그래서 정약 먹은 게 많이 낫습니다.
2: 좋은 소식입니다. 예, 예.
4: 예, 예. 그래서 한 번 더 가려고 하는데 오늘 또 우리 친구도 같이 가려고 합니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오전만 봅니까?
2: 이분은 오전만 문의합니다.
4: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2: 예.
5: 전번에 그 길자중이병원에 가서 그 중약을 떠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2: 어느 분을 보였댔습니까?
5: 아, 그때 김동인가 박창호 선생을
2: 위해서. 예, 예, 예. 예, 어떤 정황에서?
5: 난 주약이 이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예. 항상 이 위에 많이 알았습니다. 계속 예.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을 먹으면 항상 불편하고 위해서, 그때 전문에 찾아가서 중약을 줘봤는데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2: 예, 예.
5: 이번에 또 한번 좀 더 써보자고 그랬는데,
2: 예, 예. 예. 예. 그러다가 합시다. 연결시겠습니다. 예, 예,
5: 예,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2: 예,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예약해 주셔.
2: 어느 분을 예약하겠습니까?
6: 예, 수원장으로 예약하겠습니다.
2: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6: 전번에 머리 어지럼증하고 귀 안에서 소리.
2: 예, 예.
6: 근데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원장인데 한번 약을 쓴 게 귀 안에 소리 나는 걸 아마에 나가지고
2: 예.
6: 잠도 괜찮게 잡니다. 그래서 한번 자고 그랬으니까 한번 좀 더 쓰려고 그럽니다.
2: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시켰습니다. 그냥
6: 예,
2: 오세요.
6: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7: 예, 난 강철수 선생님의 병원 환자입니다.
2: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7: 예, 골갈로 허리 모질이 아프고
2: 예.
7: 이렇게 돌아도 못 느꼈습니다.
2: 예, 예.
7: 그래서 강철수 선생의 치료를 두 번 받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좋은 사실입니다.
7: 예, 돌아눕기도 쉽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예, 예.
7: 무릎 관절이 많이 아팠는데 지금 강철수 선생 배우고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좋은 소식입니다. 예.
7: 예. 앞으로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치료를 받자고서 이번에 예약하자고 그래요.
2: 예, 예. 다 연결시켰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7: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

0: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그 박창호 중 선생님한테 병원에서 환자입니다.
1: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0: 예, 계속 이가 더부룩하고 변비가 있고 소화 이런 게 전야일에 와서 써가지고 많이 나섰습니다.
1: 예.
0: 요즘 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추우면 소리 또 기침 나고 가래가 많이 성갑니다.
1: 예.
0: 또 다시가 보이려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0: 안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담보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시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1: 말씀하세요.
3: 예약합시다. 예약합시다.
1: 어느 분은 예약하게?
3: 나는 저기 수건자의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요즘 지금 옛날이 차 그런지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뭡니까? 잠도 잘 안 오지.
1: 예.
3: 소화도 안 되지. 이래서 오늘이 예약하고 가보겠습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3: 예,
1: 오세요.
3: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말해도 돼요?
1: 예, 됩니다.
4: 아, 나는 그렇게 병원에 강철수 선생님이 환자예요.
1: 예.
4: 요즘 약 먹고 주입 맞고 많이 좋아졌는데 또 며칠 한 번씩 또 그래다도 또 이렇게 좀 아프고 해서는 좀 오늘이
1: 무슨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4: 아, 위가 어때? 저번에 삼약 깼다 먹고 침 맞았는데 자꾸 빼부르라고.
1: 예예.
4: 그리고 다리도 허리랑 많이 좋아졌던 게 또 모두 좋아졌다고 운동해본다 그러니까 또 힘들었는지 아파가지고 그래요.
1: 예, 그냥 오세요. 다 연결됐습니다. 예.
4: 그렇습니까?
1: 예예예. 예, 예.
4: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5: 저는 이 무릎이 아프고 이 어깨도 아프고 해서 이 찬바람 떨어지니까 나의 다리랑 무릎이 더 아파서 그 최영희 선생 있잖아요.
1: 예예.
5: 예. 예, 그 선생 이가서 이 진도 맞고 그래야 되지만 지금 많이 나았어요.
1: 예예.
5: 예예. 그래서 모두 이 아픈 분들이 가서 많이 치료해라고 문의합니다.
1: 예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좋은 일이요.
5: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아, 저님, 예. 아, 길태병원이죠, 예?
1: 예, 예, 예.
7: 네, 그럼, 그냥 길태병원 환자인데.
1: 어느 분을 보입니까?
7: 그 강주민들이 갑니다.
1: 아, 예, 강철수 선생. 예, 예.
7: 예, 예. 그 가는 게 저희는 경주병이라서 그 같이 로만데 그 약도 떼고 침도 맞습니다.
1: 예, 예.
7: 그냥 거기 가서 가는 게 주야 어제함에 약도 약이지만 그 침이 묘하더라는데 그 침 받는다는
1: 예, 예.
7: 아, 시원하고 말이야.
1: 그렇죠. 예.
7: 그래서 내 어쨌든 그래도 그 침을 툭 쪼그라게 하고 그다음 약도 약 좋아합니다.
1: 예, 예.
7: 또 가다오기 됩니다 거기로.
1: 예, 예, 그냥 오세요. 다 연결됐습니다. 예.
7: 그냥 오늘 가면 되죠. 예,
1: 예 그랬어요. 예, 예. 예,
7: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이 퇴행성 관절염을 놓고 본다 때 뇌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50세 이상 되는 분들 속에서

0: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기 때문에 이 능 단계에 말이죠. 예? 관절에 있는 연고리가 말이죠. 퇴행성 개변을 가져옵니다. 예, 이러게 되면 예, 관절인 부위가 말이죠. 아파나고 예, 뻣뻣해지고 예, 심지어는 말이죠. 예, 활동 저해를 받는데 예, 앉았다 일어나거나 일어났다 앉거나 예,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예, 버스를 탈 때 오르내리거나 이럴 때 말이죠. 통증이 심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문진에 오는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프기는 아픈데 말이죠. 어떨 때는 걷기 불편하고 그리고 말이죠. 걸을 때게 되면 말이죠. 무릎에서 말이죠. 구두둑 구두둑 말이죠. 소리가 난다 합니다. 심할 때는 그 관절마디 부위가 말이죠. 종창 현상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2: 예. 저는 요즘에는 무릎이 아파서.
0: 예.
2: 이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너무 힘들어서 고생했는데, 거기네 그, 대중에 그 강철수지 만들어서 치료받은 게.
0: 예.
2: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조금 더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시간에 편리할까?
0: 아, 그냥 시간을 내서 오시면 됩니다. 연계되었습니다.
2: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2: 네,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리고, 예, 이 퇴행성 관절염을 우리 분석을 해보게 되면, 유전 인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0: 예,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예,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예, 이 질병으로 고생했다 할 경우에는, 예,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1: 네.
0: 이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말이죠. 더 많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예, 간혹 가다 말이죠. 예, 출근할 땐 버스를 타는 습관이 있는데 그 말이죠.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보게 되면 예, 뚱뚱한 분들이 예,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예, 이 체중이 말이죠. 예, 증가됨으로 인해서 말이죠. 예, 관절마디가 말이죠. 예, 엄중한 부담을 말이죠. 받으면서 예, 능 단계보다 일찍이 말이죠. 예, 퇴행성 개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1: 네.
0: 아, 그리고 예,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성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퇴행성 관절염이 또 성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50세 이상 되는 분들 속에서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죠. 어째서 그런가? 예? 여기에 말이죠. 여성분들이 말이죠. 호르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이 관절 연골이라는 것이 이 말이죠. 여성분들이 자성 호르몬 수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주의증치에
1: 네.
0: 월경이 끝이 났단 말이죠. 이 뒤끝에 말이죠. 이 호르몬 분비가 현저히 감소되면서 관절이 연골이 일찍이 말이죠. 퇴행성 개변을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1: 네.
0: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두스승증에
1: 무슨 뜻이죠?
0: 골질 소성에
1: 네.
0: 그러니까 그 골질이가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수평에 비해서 많이 말이죠. 내려간단 말입니다.
1: 네.
0: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압력에 대해서 말이죠. 예, 견디는 이런 능력이가 내려갑니다.
1: 네.
0: 이러면서 말이죠. 예, 일찍이 말이죠. 이 퇴행성 개변을 가져오면서 퇴신성 관절에 관절염이 말이죠. 나타납니다.
1: 네.
0: 사실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우리 주위에 많은데 관건 문제는 말이죠.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1: 네.
0: 하나는 말이죠. 공능장애가 온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무릎관절에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아프고 하나는 무릎을 말이죠. 폈다 구부렸다 하기 바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바쁘고 말이죠. 심지어는 말이죠. 길을 걷기가 말이죠.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0: 어떤 분들은 맞아 경련 현상이 다수로 생깁니다.
1: 네.
0: 늘상 맞아 근육의 피로감을 느끼고 경련을 일으키고 이럴 때게 되면 어떻습니까?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1: 네.
0: 그리고 말이죠. 환자분들이 말을 맞다나 예. 꾸두둑 꾸두둑 소리가 난다는데 마찰음이 생깁니다. 예. 이 말이죠. 문제를 우리가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 민족의 여성분들 속에서 예. 지금 할맹이 할맹인데 할머니들 속에서 많이 우리 말이죠. 보완할 수 있는데 기형으로 또 말이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릎관절이 비뚤어진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면 우리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죠. 이런 질병이 오게 되면 사실 말이죠. 진단하기는 쉽지만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1: 네.
0: 하나는 말이죠. 체중을 말이죠. 절대적으로 먼저 정상화해야 됩니다. 너무 말이죠. 폭식을 하지 말고 말이죠. 우리 조선도 이야기 말이죠. 태아민 체질이라 분들이 있는데 비교적 우리 외관상으로 보게 되면 뚱뚱한 편입니다.
1: 네.
0: 이런 분들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이런 말이죠. 음식 습관이 있습니다. 무엇이 맛있다 하게 되면 말이죠. 포근폭식을 한단 말이죠.
1: 네.
0: 남성분들은 말이죠. 술을 말이죠. 아주 많이 드시고 여성분들은 또 말이죠. 아주 많이 잡습니다. 적당히 잡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음식 습관상에서 고지방질이라든가 고열량 음식에 이런 것을 말이죠. 공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체중을 절대적으로 공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한쪽 편으로 말이죠. 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죠. 오른쪽이죠.
0: 오른쪽이라든가 또 우리말하면 왼쪽인데 어떤 분들은 또 왼쪽에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1: 네.
0: 자세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특히 보게 되면 무릎관절에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신발하고도 아주 비슷한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0: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신발이가 맞아 몸에 편안하지 못한 신발이
1: 네.
0: 이런 것을 맞아 챙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압력을 받아내는 것이 못하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병을 일으키는 기운을 갖다서 전번에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시에치에
1: 네.
0: 사기라 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사기 중에서 특히 보게 되면 풍에 바람풍에
1: 네.
0: 출한에
1: 네.
0: 그다음에 습에
1: 네.
0: 이 풍한 습을 말이죠. 절대적으로 방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0: 이 풍한 습사가 일단에 맞아 관절마디에 맞아 진범에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본다 할 때 이 퇴행성 관절염이 올 기회가
1: 네.
0: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교대를 드릴 문제가 있습니다.
1: 네.
0: 이 운동 항목에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1: 네.
0: 어떤 항목은 아니 하기보다도 더 못합니다.
1: 네.
0: 어때서 이 관절마디가 맞아 너무 맞아 이 부하를 받는 운동은 상대적으로 운동하지 않기보다 못하단 말이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꼭 전문가들만의 건의를 들어가지고 어떤 운동을 내가 채용하면 내가 이런 질병을 말이죠. 예방을 하거나 혹은 말이죠. 내 질병에 걸렸다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말이죠. 꼭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8-5000번, 2768-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그일 육합동풍 당대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이 연변 박물관에서 전시됐습니다. 전시는 변강대지에서 오랜 세월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살며 문화적으로 서로 소통해온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를 보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육합동풍 문맥 장백에서는 계속해 발해와 중원이 문맥을 같이하고 서로 교류했던 문명의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 박물관 육합동풍 주제 전시청에 들어서면은 천년 역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얼룩진 표화와 한 폭 한 폭의 사진, 대조 도표들은 발해국과 당나라가 문맥을 같이하고 리악이 통했던 역사적 사실을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300여 년 전 옛 연변 대제는 해동성국으로 불린 발해국이 흥기했습니다. 발해국은 송말 말갈족을 주체로 기원 698년에 동모산 일대에 나라를 세우는데 모두 15대 왕을 거쳤으며 229년간 존속했습니다. 옛 연변 지역은 발해국 전기와 중기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었습니다. 건국 이래 발해국은 장기간 당나라의 책봉을 받고 정기적으로 조공하고 왕래했으며 정치, 례제, 문화,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중원 지역을 전면적으로 본받아 헌상 중국의 문명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정치 제도에서 발해국은 당나라의 삼성육부제, 중추 정치 체제 구조를 계승을 하고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경부주 현제를 실시했으며 오경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15부 62조 132여 개 현을 두었습니다. 발해국의 오경 가운데 연변 지역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활용 서구성의 중경 현덕부와 훈춘 8년성의 동경 용원부입니다. 발해 정권은 유학 교육을 매우 중시하여 중원 지역을 본받아 비교적 완비한 유학 교육 체계를 건립했습니다. 이는 화룡시 룡두산 정효 공주묘에서 출토된 정효 공주 묘지비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 사배 교양 무주임 리해글입니다. 이 묘비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은 해서체로 비석이 음각되는데 모두 728자로 되어 있으며 한자입니다. 당시 발해국에서 한자를 통용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레제 면에서 발해국은 당나라 레제를 본부기로 자체 레제 질서를 세웠습니다. 전시청에 진열이 된 당나라와 발해 품계별 복색 대조표를 보면 복식면에서 량자의 품계별 복색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해글입니다. 당나라에서는 관원의 품계에 따라서 복장 색상이 모두 달랐습니다. 발해국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면에서도 발해국의 뇌제가 당나라의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길 주민 한효정입니다. 복식만 봐도 문화와 정치 교류가 매우 밀접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발해국 문화를 깊이 요약하게 됐습니다. 절강 관광객 류서랑입니다. 연변 지역은 여러 민족의 문화 융합이 가져온 적극적인 영향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발해국이 정치 문화 레제 면에서 전면적으로 당나라를 본받은 것은 바로 당나라 신 온정균이 읊은 강력은 비록 멀리 떨어졌지만 문화는 본래 한 집안이라는 식구의 생동한 구현입니다. 백산 흑수 사이의 천년 역사나 동북변강 문명이 예로부터 중화문명에 갈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이 이미 역사 깊숙이 뿌리내렸음을 보여줍니다.
3: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구도와 제도 기제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한 임무입니다. 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5장 보장과 감독에서는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구도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단결 진보를 촉진하는 제도기제, 보장조치와 감독기제를 명확했습니다. 첫째, 당의 통일적인 용도, 정부의 법에 따른 관리, 통전 부문의 통괄협조, 민족사업 부문의 직책이행, 여러 부문의 협력, 전사회 공동참여를 견지 완승하는 민족사업 구도를 명확히 하고 민족사업 협조 기제를 건전히 했습니다. 둘째,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면에서의 국가기관, 공직인원, 각급인대, 군중단체 조직, 기업사업 조직과 사회조직 종교단체,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 군대 등 관련 주체 직책과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간부 인재, 재정, 사회 치리 기재, 위험 경계 및 처리, 모순 분쟁 해소, 사회 감독과 검찰 감독 등 면의 보장 조치와 감독 기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민족 단결 진보 건설과 표창 등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년 9월 넷째 주를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으로 규정했습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란입니다. 올해 9월 셋째 주는 2026년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 선전 주간입니다.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교육부 언어문자응용관리사,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파는공실, 신화사 중국 사진사에서 주관했으며 길림성 언어문자사업위원회, 길림성 교육청, 연변주인민정부에서 협조하는 언어문자와 인민대중 사진전이 14일 연변노동자문화공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람은 인민의 시각과 대중 이야기에 립각해 우리나라 언어문자사업이 인민의 뿌리를 내리고 시대를 위해 봉사해온 발전노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람은 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 초점을 맞춰 4개 장을 설치하고 역대 표준어 보급선전주간회고 국가관건 분야 언어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례 특별 전시도 마련했습니다. 전람회는 100여 개의 진귀한 역사 영상과 신시대 기록 사진이 집중 전시됐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당의 용도 안에 언어문자사업이 이룩한 발전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사업이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가져다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범한 관객들이 작품들을 보면서 언어문자의 온기를 느끼고 분발 전진의 힘을 얻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9월 하순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제29회 전국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연변성과전도 내오고 성유우편함, 편지 모집선시 등 대중성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통영언어문자가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관찰하는 데 봉사하고 조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촉진하는 가운데서 발휘하는 역할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교육국 부국장 장정일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에 따라 국가통영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국가통영언어문자의 보급 정도, 규범화, 사용 수준과 응용 능력을 1층 높이며 주화민족 공동저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여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3: 중국 부녀 발전기금회에서 주최하고 길림성 부녀 아동기금회에서 주관한 어머니 창업 순환금 프로젝트 30주년 전국사업교류회의 및 역량 강화 양성 활동이 근일 우리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8개 성 자치구와 신강 생산 건설 병团의 부녀연합회, 부녀 아동기금회 책임자와 여성 창업 선도사, 애심기업 대표, 업계 전문가 등 근 100명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어머니 창업 순환금 프로젝트는 1996년 전국부녀연합회 지도하에 중국부녀발전기금회에서 발기했으며 소액 대출, 가구별 지원, 순환 사용의 공익 모식을 채택

0: 하고 각 분유연합회 조직과 애심기업, 사회각계 역량을 연동시켜 향촌 여성의 창업과 취업을 유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2020년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받아 의료계로 순환금 1,600만 원을 쟁취했으며 7개 합작사와 기업을 부축해 4천여 명 여성이 혜택을 보게 했고 농가 소득을 2천여만 원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연변주 광동촌, 도산촌의 농업, 문화, 관광산업과 성내 요소의 집공예산업, 구태와 연길의 녹색입설산업발전에 효과적으로 조력했습니다. 길림성 부녀아동기금회 비서장 리선화입니다. 이번 활동은 경험 교류, 역량 강화 양성, 현지 참관 등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분요연합회 대표들은 각기 프로젝트 규범화 관리, 특색 산업 육성, 여성 정밀 방조 부축 등 여러 면을 둘러싸고 복제 보급이 가능한 사업 경로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8명의 프로젝트 수혜 여성 대표들은 자신의 경력과 결부시켜 순환금 프로젝트 지원 아래 창업하고 취업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활동 기간 중국 농업과학원과 길림대학 전문가들은 각기 농업 혜택 정책 해독, 향촌에서의 디지털 지능 기술 응용, 향촌 특색 제품 브랜드 구축 등 내용을 둘러싸고 특강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소 안도현 두산촌과 화룡시 광동촌을 찾아 여성 민박, 리마 경제와 농업, 문화, 관광 산업 융합 발전 실천을 참관 학습했습니다. 연변 빙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주최하고 주공상업연합회 자동차 업종상회가 여러 자동차 4S점과 공동 주관한 2026년 연길 가을철 자동차 전시회가 일전 연변 빙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펼쳐졌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100여 개 참가 업체와 63개 주류 자동차 브랜드가 모였는데 그중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25개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덴자, 방정표 등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와 벤츠, BMW, 랜드로버 등 고급 자동차 브랜드가 모두 등장했고 새차, 중고차, 자동차, 부대봉사까지 전면적으로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차량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주민 왕선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종은 여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몇 가지 차종도 대부분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니 마음에 든 차종들이 다 있어서 이제 가격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자동차 전시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실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새차 참가업체 56개, 중고차 참가업체 43개, 기타 자동차 관련 참가업체 10여 개가 참가했습니다.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외에도 일부 전통적인 조류 브랜드도 여러 가지 주력 신에너지 차종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괭위 자동차 무역 유관회사 총경리 류문군입니다. 이번 활동의 가장 큰 특점은 우대 폭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업의 현금 할인과 대출 우대 외에도 나라의 폐차 보조금, 길림성의 교체 보조금, 그리고 연결시 정부에서 발급하는 658만 6천 원의 자동차 소비권을 모두 같은 기간에 함께 향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혜택을 토대로 각 대형 자동차 기업과 판매업체들도 서로 다른 우대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9월 16일까지 이어져 주민들을 위해 일괄식 차 구매 활동을 마련하고 정책 효능을 충분히 방출해 지역 자동차 소비시장 활력을 일청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1: 연변주 진달의 은용 동침급 중노년 축구 초청 경기가 일전 농장에서 막을 열렸습니다. 전국 15개 성시 자치구의 21개의 대표팀에서 온 500여 명 종로는 축구 애호가들이 연변에 모여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주노인체육협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족사무위원회, 주체육국, 주료룡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지원했으며 A조 55세 이상, B조 60세 이상, C조 65세 이상, D조 70세 이상 등 4개 조로는 아니요. 9인제로 진행이 됩니다. 경기장에서 노장들은 능숙하게 패스하고 공수 전환을 하면서 노련한 실력을 보여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연변 켈미팀 참가 선수 고정훈입니다.
2: 한종 씨,
1: 우리 연변에서 전국 노인 축구 경기를 개최하게 돼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경기를 개최해 준 우리 주 노인 축구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변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북경 운사 원로팀 참가 선수 하선상입니다. 이번에 연변에 와서 60세 이상 조별 경기에 참가하게 돼 아주 기쁩니다. 연변은 축구 분위기가 아주 짙죠. 우리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며 인문 분위기를 느끼러 오겠습니다. 9월은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선전월입니다. 이번 경기는 민족단결에 힘을 부여하는 체육경기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다지역 문화체육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고 여러 민족 중노년 축구 애호가들이 경기를 통하여 우위를 돈독히 하게 함으로써 서민건강운동과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심청융합을 추도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주노인체육협회 부주석 문희향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침 민족단결진보선전놀이에 열렸습니다. 모두는 축구로 봇을 사귀며 민족 간의 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2027 시즌 국가 쇼트트랙팀 집중훈련이 14일 국가체육총국 동계운동관리중심 종합훈련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도합 33명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우리수의 리우형, 장간영, 남가연 등 선수 3명이 집중훈련 명단에 들었습니다. 국도 화남선 화룡 남평 류연톤 구간 공사 대상이 가로수 벌채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화룡시 용성진 화남촌에서 남평진 류연톤까지 구간은 10월 15일까지 도로 절반 폭을 봉쇄하고 차량을 교대로 통행시키게 됩니다.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자동차들은 현장 사업열군의 지휘에 따르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통행하기를 바랍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설립 80주년을 경축해 1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병원 진찰 청사 앞 광장에서 다학과 연합혜민 공익무료 진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국내 유가의 다음번 조정은 24일 24시에 진행됩니다. 현재 국제 원유 변화율은 8.7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국내 유가는 1톤당 51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은 1리터당 각기 39전과 46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3: 연교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의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먼저 길림성애의 대표 특산품인 장백산 인삼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본격 진출한 내용에 이어 출입국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규정, 습금형 총사기의 새 시대의 청년 문화 건설을 강화합니다 등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길림성애의 대표 특산품인 장백산 인삼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본격적인 진출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가중약관리국과 길림성 당위, 길림성 정부에서 공동 주최한 영로 3향 장백산 인삼 동남아 문화 무역행이 최근 말레이시아와

계속해 길림성 생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청산록수의 생태 가치와 발전 가치를 재조명하는 가운데 동북 생태권의 핵심에 위치한 길림성은 독특한 생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장백산, 흑토지, 하천과 습지를 품은 길림성은 중국 북부의 든든한 생태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 록화와 사막화 방지, 삼림과 하천 복원을 추진한 결과 전성의 생태 바탕색이 점점 더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맑음의 이면에는 국가 생태 안전의 수호자로서 엄격한 방어선 사명을 지키면서도 우수한 생태 자원을 진정으로 활성화하고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오랫동안 존재해온 논리적 고민이 남아있었습니다. 중국의 생태 지도에서 길림성의 위치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동부 림에는 천리 넘게 이어지며 삼강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동부가 기후를 조절하며 희귀한 생물들을 보호하는 전형적인 생태 보물고입니다. 중부의 만 헥타르 흑토지는 국가의 식량 안전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서부의 초원습지와 방풍림대는 서로 어우러져 풍사가 동쪽으로 불어오는 요지를 가로막음으로써 북방의 방풍고사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지역적 사명은 길림 생태보호의 특수성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직책은 개발이 아니라 지킴입니다. 전액의 안정적인 생태를 유지하기 위해 성내의 많은 중점 생태기능구들은 장기적으로 개발 강도를 엄격히 통제하고 생태 공간을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복원과 관리 보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하기에 길림성 생태 건설은 장기적으로 하나의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략적 가치가 아주 크고 사회적 효익이 매우 안정적이나 단기 산업 성장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수호, 기초적인 복원 자금은 북방의 생태 안전을 지키고 있지만 직관적인 경제 수익으로 빠르게 전환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곳의 록수 청산은 우선 국가의 생태 장벽, 전략적 기반이고 그 다음으로 지방 발전의 량질 자원입니다. 산, 수, 림전, 호처사의 일체화 정비, 흑토지 전문 보호, 류역 시스템 정비, 삼북 프로젝트 지속 추진, 열애 동안 끊이지 않는 수호를 통해 길림성의 생태는 육안으로 보이는 탈바꿈을 실현했습니다. 삼림이 더욱 무성하고 강과 호수가 더욱 맑아지고 습지가 다시 회복되고 모래먼지가 점차 사라지면서 전역 생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에서 벗어나 본질을 보면 길림성의 생태는 여전히 취약한 회복성 향상기에 처해 있는 바 견고한 자체순환 안정상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 산림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자생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림분 구조 또한 여전히 최소화되어야 하며 극단적인 날씨, 병충해 충격에 대비한 생태 위험 방지 능력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중부에서 해마다 흑토지를 보호하고 있지만 국부적인 수토 료실, 짐식구의 재발, 지력 감쇄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존재하기에 량곡의 안정적인 생산과 생태 함량의 균형을 1년 내내 세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서부는 단행간의 물 보충과 모래 퇴치, 식물 피복 복원을 거쳐 모래밭이 고착화되고 습지가 다시 활성화되었지만 생태계 구조가 여전히 단일하고 수원 보급, 식물 피복과 사막 고착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해 조그만 해이해지면 복원 성과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전액의 간류 하천 수질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우수해지고 있지만 말초 지류, 향촌의 작은 수치는 쉽게 계절, 농사의 영향을 받기에 단계적인 반등, 국부적인 파동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정밀화 정비에서 가장 어려운 세부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국부적으로 취약하며 전반이 견고하고 세부 사항이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는 길림성 생태의 가장 진실하고 가장 객관적인 현황입니다. 길림성은 단행간 이미 성숙되고 완비된 생태 보호, 감독 관리, 보건 체계를 구축했고 제도, 자금, 관리 보호 역량이 지속적으로 락착됐으며 전액의 녹색 보호, 녹색 수호, 녹색 사랑의 구도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녹색을 잘 지키는 것은 이미 합격된 답안이고 녹색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는 여전히 향후의 난제입니다. 최고의 생태자원 우세를 품은 길림성 생태산업은 여전히 보편적으로 초급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리마 자원이 많지만 정품 브랜드가 적으며 재배 양식 규모가 작지 않지만 고부가가치 사슬이 길지 않습니다. 생태문화 관광은 여전히 전통 관광을 위주로 하고 몰입식 체험, 사계절 연동, 전사슬 운행에 성숙한 업태가 드뭅니다. 흙토지 생태 농경, 습지 경제, 림업 탄회 등 신흥 고선은 자원 비축이 충족하나 착지 규모화, 시장화 속도가 여전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으로 북방 생태 장벽의 핵심 기능의 제약을 받아 길림성의 대량의 량질 생태 구역들은 고강도 상업화 개발을 할 수 없고 조방 규모화의 현금화 경로를 걸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밀한 육성과 장기적인 신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지품 가치 실현, 다지역 생태보상 등 기재가 여전히 완벽해지고 있으나 량질 생태자원의 할증 경로, 현금화 경로를 아직 완전히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길림성 생태의 가장 전형적인 구조적 모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호에 100%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전환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 우세가 최고이지만 산업 발전 수준은 향상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난 수십 년 동안 길림성 생태사업의 핵심의 단점을 보완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우환을 제거하고 역사적으로 남은 생태 파괴, 환경오염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향후 핵심 명제는 이미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바 바로 비동적인 복원에서 주동적이고 과학적이며 장기적인 생태 경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런 경영은 결코 미리 앞당겨 개발하거나 모세물을 보내 고기를 잡는 식의 개발이 아니라 삼중의 더 높은 자원의 고수와 돌파입니다. 정확하게 안정을 유지하고 생태의 저력을 튼튼히 다지합니다. 림분 구조, 수토 체계, 하천과 호수의 맥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생태의 회복력의 단점을 보완해 산림, 흙토지, 습지가 더욱 안정적인 자체 복원, 자체 순환 체계를 형성하도록 하며 인공수호에서 점차 생태의 자체 지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저선을 엄수해 기존의 성과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생태 경계선, 경작지 최저선, 하천과 호수 변계선을 주시하고 미세한 교란, 은밀한 파괴를 방비함으로써 단행간 어렵게 얻은 생태의 바탕식을 지키고 문제의 반등과 재발을 두절해야 합니다. 동력을 부여해 전환하고 생태의 보너스를 방출해야 합니다. 한지 생태, 흙토 농경, 림의 습지의 독특한 우세에 입각해 저탄소 농업, 정품 리마 산업, 몰입식 생태문화 관광, 생태 흡수원 등 녹색 업태의 심경으로 정적인 생태 자원을 동적인 발전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길림성의 가장 훌륭한 생태 다반지는 영원히 쌍방향 균형입니다. 국가 장벽의 책임을 지키고 록수청산의 가치를 잘 봐지어 백산송수의 생태 우세가 진정으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는 가장 지속 가능하고 가장 핵심적인 경쟁 우세로 되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 생태보호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전 생태환경부, 자연자원부 등 부문은 연합해 생태보호 15차 5개년 계획을 인수해 발표했습니다.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2030년에 이르러 생태공간 구도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생태의 질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며 생물 다양성 상실 추세가 효과적으로 완화되고 량질의 생태상품 공급이 더욱 풍부해지며 생태계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생태보호 및 보건감독 제도가 가열층 보완되며 국가 생태 안전이 효과적으로 보상될 것입니다. 또 계획에서는 15시기에 여러 구체적인 목표를 제기하는데 주로 자연보호지 육지 면적이 육지 국토 면적의 18%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생태질 지수를 86.5까지 향상시키며 수토 보존율은 74% 이상, 삼림 피복률은 25.8%에 달성시키는 등이 포함됩니다. 계획에서는 생태공간 구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고 제기하는데 생태보호 및 보건감독관리 중점지역은 기본적으로 생태보호 붉은산, 자연보호구, 중요 생태기능구, 국가중점생태기능구, 생물다양성보호우선구역, 삼북공정구역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면과 관련해 계획에서는 자연생태계 회복을 시행하고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생태적 거주 환경지를 향상시키는 세 가지 면의 임무를 포착했습니다. 계획에서는 초원, 삼림, 하천, 호수, 습지 등 보호에 대한 규정을 내리고 원시 사막 보호를 강화하고 빙하, 설산, 동토층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추진하며 전형적인 해양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고 해양 매립, 간척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 통제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계획에서는 도시 녹지 시스템을 보완하고 공원 녹지 개방 및 공유를 추동하며 도시 습지 생태와 물환경 복원을 강화하고 농촌의 규모가 작고 수량이 적은 수치에 대한 물환경 치리를 강화하며 향촌의 산, 논밭, 하천, 호수, 습지의 원시적 풍모를 보호하고 농촌 녹화 및 미화를 깊이 있게 실시하며 토종 수목을 우선 선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획에서는 생물 다양성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생태질 감시 측정 평가를 강화하며 생태보호 감독 집법을 엄격히 하고 생태보호 보장 체계를 건전해하며 생태 문명 시범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등 임무를 포착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 새 규정이 실시됐습니다. 바로 출입국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규정입니다. 규정은 예방 우선 종합시책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의 출국 후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인신 안전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안전 위험에 대한 알림 경고를 적시에 발표합니다. 국문, 외교, 문화, 관광 주관 부문 및 해외 주재 외교기구는 관련 국가 지역의 전쟁 또는 무장 충돌, 사회 지연, 자연재해, 사고, 재난, 전염병 유행 등

현재 안전 형세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예방 조치를 강화해 비로소 위험 등급이 최고 수준이거나 인신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만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출국 관리를 규범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출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사기당해 출국하거나 허위 사유로 불법 출국해 다국경 도박, 전신 인터넷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종사하는 사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출국한 뒤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기술을 해외로 이전해 국가 산업 안전과 기술 안전을 위협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술한 문제에 대해 규정은 출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출국자는 출국을 신청하는 사유가 진실하고 합법적이고 이민관리기구의 신분과 신청 사유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서를 발급하는 기구와 개인은 초청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이민관리기구는 출입국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국을 금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규정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금지 사유를 보완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출입국 증명서를 사취하거나 불법으로 출입국해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을 경우 해외에서 위법 범죄 활동을 감행해 국가 안전과 리익을 침해했을 경우 수출관리 통제, 기술 수출입 관리 등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 안전과 기술 안전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출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외국인의 입국 관리를 1층 규범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입국 관리를 강화합니다. 입국자는 입국 및 체류, 거류를 신청하는 사유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이민관리기구, 비자기관에서 신분, 신청 사유를 조사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초청서를 발급하는 기구와 개인은 초청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국 금지 사유를 보완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국경 변경 관리를 방해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경우 출입국 증명서를 사취하거나 불법으로 출입국해 행정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국 대응 조치 실시를 강화했습니다. 제재 대응, 개입 대응, 법률 관할에 대한 법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제재 대상,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 악의적인 실체 목록 또는 제재 및 제한 조치 등이 포함될 경우 이민관리기구와 비사기관은 법에 따라 출입국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합니다.

규정은 출입국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가열층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관련되는 주관 부문 및 그 사업일꾼은 직책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업 비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 중개봉사기구는 상업 비밀, 개인의 사생활 또는 정보를 루설,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출국 금지를 결정한 관련 기구는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출국 금지의 사실, 이유, 근거 및 구제 경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민관리기구는 출국 금지 결정을 집행할 때 관련 기관의 통지를 당사자에게 알림으로써 당사자 출국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 프로 마지막 내용으로 습금형 총색의 새시대 청렴문화 건설을 강화합시다를 마련했습니다. 청렴은 정치의 근본입니다. 7월 30일 습금형 총색에는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당은 당의 집권 지위를 공고히 하고 당의 사명과 임무를 실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꾸준히 추진하는 사업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신심을 확고히 하고 정력을 유지하며 보다 높은 표준과 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새 시대에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소중한 경험을 잘 견제하고 활용하며 당 건설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를 잘 정비하고 해결하며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형성된 량호한 정치 국면을 공고히 다지고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엽적인 문제를 다스리는 것을 중시해 극약 처방으로 병을 고치고 강력한 제도로 부패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다스리는 데도 힘을 기울여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가다듬으며 문화를 함양하고 정치의 근본을 지켜야 합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새시대의 청렴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청렴의식을 강화해 청백하게 처신하고 깨끗하게 일하도록 교양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부패 척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문화로 청렴함을 육성하며 강력한 조치로 지엽적인 문제를 다스리고 장기적인 조치로 근본적인 문제를 다스림으로써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새시대의 청렴문화 건설을 강화해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버팀목을 마련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청렴문화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시종일관 견제해왔습니다. 하북성 정정현에서는 지도 간부들의 사업 기풍을 개선하기 위한 6가지 규정 제정을 주재했고 복건성 영덕에서는 렴정 관련 12가지 규정 제정을 주재했으며 절강성을 이끌던 기간에는 성 차원에서 청렴문화 건설을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추진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새시대의 청년문화 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려 당풍과 청풍이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사회 기풍과 대중 기풍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공급을 보완해 새시대의 청년문화 건설에 따를 규정이 있고 의가할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주황 8가지 규정을 재정 실시해 기풍 건설의 황금 명함을 더욱 빛나게 했으며 새시대의 청년문화 건설을 강화할 때 관한 의견을 발부하고 당중앙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새시대의 청년문화 건설 강화를 중요한 개혁 포치에 포함시켰으며 새시대의 청년문화 건설 3개년 행동계획 2025년 2027년을 인수해 발표했습니다. 지방에서 주황이 이르기까지 리론과 실천을 결부시키며 한결같은 전략적 사고와 끊임없는 모색을 보여줬습니다. 새시대의 청년문화 건설은 습금형 새시대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정신적 핵심으로 삼고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와 혁명문화, 사회주의 선진문화에서 자양분을 깊이 섭취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습금형 종사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부패할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며 근본을 바로잡고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혁명 문화,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저력과 자양이 없다면 신앙과 신념은 깊고 굳건해지기 어렵습니다.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로 멸사 봉공하고 청렴 결백하게 스스로 절개를 지키는 정신적 경지를 함양하며 혁명 문화로 공적인 일을 위해 사사로운 일을 잊고 기꺼이 헌신하는 고상한 품격을 단련하며 사회주의 선진 문화로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하고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문화적 토양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하남성 란고현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습금형 종석에는 란고현 역사상 청렴한 관리였던 장백행의 각증 경문을 인용했습니다. 실 한 놀이, 나달 한 돌에도 나의 명예와 절개가 걸려있고 돈 한 푼, 하찮은 물건 하나에도 백성의 피와 땀이 스며있습니다. 백성에게 한 푼을 너그럽게 베풀며 백성이 받는 은혜는 한 푼에 그치지 않지만 부당하게 한 푼이라도 취하면 내 인품은 한 푼의 가치도 없게 됩니다. 누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그저 평범한 사교적인 왕래라고 말하는가? 이는 실로 자신의 렴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면 이런 물건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종석에는 내가 보기에 이것도 하나의 거울로 삼을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말과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며 늘 이를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해왔습니다. 하북성 평산은 서백파에서는 이곳은 규칙을 세운 곳입니다. 당리의 규칙, 제도의 수립과 집행은 당리의 기풍 건설과 규륙 건설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라고 지적했고 복건성 동산윤 공문창 기념관에서는 공문창 동지를 따라 배움해서 숭고한 덕행을 우러러 보는데 그치지 않고 훌륭한 덕행을 본받아 그와 같이 참된 인간이 되고 올바른 정사를 펼쳐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새시대 청년문화 건설이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내포된 리상과 신념, 가치와 리념, 도덕과 관념, 규율 의식과 법률 의식을 깊이 천명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 혁명 문화,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토대 위에서 봄비가 만물을 적시듯 소렵시 스며드는 방식으로 당원 간부들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라는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에서 청렴을 숭상하고 부패를 거부하는 사회 기풍에 이르기까지 새 시대의 청렴 문화 건설은 새로운 기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습금형 총선에는 정치가 청렴해야만 인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으며 공정하게 권력을 사용해야만 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면서 정직하게 처신하고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했습니다. 가풍은 당기풍, 정부기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 간부가 된 후 습금형 동지는 새로운 지방이 부임할 때마다 친척들과 친우들에게 내가 일하는 지방에서 그 어떤 상업활동을 해서도 안 되며 나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럴 경우 나는 절대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몸소 모범을 보이면 따르는 법입니다. 몇 장의 메뉴판과 명수증이 지금까지도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2012년

송석이가 하북성 부평현을 고찰할 때 전용 메뉴와 2014년 하남성 란고현을 고찰할 때 식비의 령수증, 그리고 2015년 량가하춘 촌미 량우명리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받은 식비 령수증, 일상적인 가정식에는 청렴한 기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새 시대의 청렴문화 건설을 강호해 무실력행하고 단합분투하는 새로운 시대적 기풍을 함양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청렴 리념, 청렴 전행을 적극 선전해 청렴을 숭상하고 부패를 거부하는 량호한 기풍을 조성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솔선수범하고 훌륭한 기풍을 형성시켜 사람들을 감화시켰습니다. 청렴 주제 공원, 청렴 교양 기지, 청렴 마을, 각 지역에서는 형식을 혁신해 군중들의 수요를 충족시켰으며, 청풍 지도 등 플랫폼을 잘 활용해 흩어져 있던 청렴 문화 진지들을 하나의 청렴 교양망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오늘날 기관과 학교, 사회구역과 농촌에 이르기까지 바른 기풍이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남들이 고운 빛깔을 칭찬하기를 바라지 않고 오직 맑은 향기를 온 천지에 가득 남기리라. 새 시대의 청렴문화 건설을 꾸준히 강화하고 청렴선점이 교육 정밀화 공정을 깊이 추진함으로써 간부들이 청렴 공정해지고 정부가 청렴 깨끗해지며 정치가 투명 깨끗해지고 사회가 깨끗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길림성의 대표 특산품인 장백산 인삼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본격 진출한 내용에 이어 출입국 관리에 관한 국문의 규정, 습금형 종석의 신시대의 청렴문화 건설을 강화합시다 등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